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우 진구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 초성 퀴즈의 정답곡이 나갔는데요. 어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출연한 드라마 OST라고 큰 힌트까지 드렸죠. 힌트는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에 초성을 드렸고요. 정답은 K윌의 말해 뭐해 였습니다. 마스크팩 세트 받으실 10분은요. 3566님, 5192님, 7630님, 6545님, 4575님, 1548님, 4965님, 6493님, 7344님, 5984님이고요. 자, 그리고 기억 선물 3종 세트,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받으실 분은요. 6746님, 태양의 후예가 진짜 OST들도 다 너무 좋았어요. 배우분들도 너무 멋져서 눈호강했던 드라마입니다. 특히 서대영 상사에게 푹 빠진 저를 보고 질투했던 남편 모습이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서대영 상사에게 푹 빠진 저를 보고 질투했던 남편 모습이 생각나신다고. 저도 이거 태양의 후예가 방송했을 때 저도 집에서 본방사수를 하는 아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랑 TV 속에 나온 사람이랑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아내가 TV 가리지 말라고 저한테 많이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장유희님, 어머, 이 노래가 벌써 10년이 됐다고요? 대박, 첫 곡부터 설레이게 만드시네요. 김지원님, 10년이 진짜 순삭이네요. 아, 세월아. 김지원님? 김지원님이세요? 그러시구나. 10년이 진짜 순삭이네요.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 뭐 길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태양의 후예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데 서상사 얘기, 태양의 후예 얘기, 송송 커플 이야기, 뭐 저희 구원 커플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마치 어제 또는 지난주 정도에 끝난 드라마를 보고 오신 것처럼 아직도 설레어 하면서 저를 반겨주시거든요. 근데 10년이나 지났다는 게 그럴 때마다 안 믿겨요. 진짜 10년이나 지났네요.

0: 오늘 아침 2부는요.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 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0: 코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그런 분위기랑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그래요. 오늘은 탑건 매버릭 해안가 배경이 떠오르는 노래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들려드렸습니다. 5517님 아침 운동하러 나왔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뉘신지 예, 저 배우 친구입니다. 네. 좀 그때그때 컨디션마다 목소리가 다르게 나와서 예,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자, 7506님. 와, 윤상님은 언제 오시나요? 친구님 넘넘 반갑긴 한데 문득 궁금해서요. 예, 상디 윤상 씨는 다음 주 목요일 27일에 복귀하십니다. 아, 저도 윤상 형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일 잘 마무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0202님,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약 먹으려고 바나나를 좀 먹었는데 바나나가 맛있네요. 5개 먹었는데 이제 머리 안 아파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렇죠. 예, 배가 고프거나 뭐 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올 수도 있죠. 잘하셨네요. 몸에 좋은 바나나 5개나 드시고. 네, 먹고 싶습니다. 5220님, 사는 곳에 축구팀이었고 경기장까지 가까워 사는 곳에 축구팀이 있고 경기장까지 가까워 경기가 있으면 슬리퍼를 끌고 산책하듯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엊그제는 승부차기까지 가서 밤 10시가 넘어 끝났네요. 꾸디는 축구든 야구든 직관 좀 가시나요? 축구는 제가 직관을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야구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직관을 가는 스포츠가 있다면 프로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에 소속된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양 1년에 그래도 한 10회 정도는 직관을 가서 보는 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희님, 9245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아이비가 부릅니다. 유혹의 소나타.
1: Hey, hey,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2: Whoa, whoa, whoa, Ivy?
1: Hell, man, odds, the fits, the fire.

원 리퍼블릭, 탑건 매버릭 OST, I Ain't Worried. 2604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너무 졸려요. 잠을 깨게 탑건 매버릭 해안가 배경 노래 부탁드려요 하시며 신청해 주셨어요. 아마 어제 해변을 헐벗고 뛰는 다섯 남자 부분에서 신청하신 노래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노래를 듣다 보면

김명희 9245님이 신청하신 뮤직비디오가 아름다운 노래죠.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들으셨습니다. 김명희님은 엊그제 아이비님 브로드웨이에서 시카고 첫 데뷔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기사도 봤는데 축하의 의미로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네요. 예, 제가 어제 이 노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했었죠. 제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아이비 씨 뮤직비디오 거기에 우정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살다 살다 제일 좀 독특한 분장으로 1위인 것 같아요. IBC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제 모습이 가장 지금 못할 만큼 좀 부끄러운 분장. 근데 지금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3399님 도라에몽이랑 무슨 사이인가요? 어? 도라에몽이랑은요 친구 사이죠. 저랑은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 그쵸. 도라에몽 제가 어렸을 적에는 되게 좋아했던 만화였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 이름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진구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아서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개인적으로 싫어했다가 이제 좀 나이를 들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다시 도라에몽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라에몽이랑 각별한 친구 사이가 됐어요. 이 질문이 DJ 첫날부터 뭐 다양한 분들이 계속 보내주셨다는데 예, 도라에몽이랑 저는 친구 사이입니다. 7490님 안녕하세요 꾸디님. 저는 김포에서 개인 카페를 하고 있어요. 오픈 준비하며 시작은 오아윤과 백캠 끝나는 시간 퇴근이랍니다. 매일 가장 큰 에너지를 받고 있는 MBC 라디오예요. 일요일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요일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오아윤 시작할 때 오픈을 하시고 백캠 끝나는 시간 때 퇴근을 하시고 진짜 MBC 라디오와 항상 함께 하시네요. 저는 MBC 라디오를 학창시절에 거의 매일 즐겨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통학 시간이 좀 긴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학교를 매일 이렇게 등하교를 하니까 아침 방송은 잘 안 들었던 기억이 나고 저녁 방송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나서 저녁 방송은 항상 MBC FM과 함께해서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장연홍님, 꾸디 오늘 혹시 이너 안 입고 베스트만 입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착장 궁금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비치는 시스루? 안에 이너는 입었고요. 비치는 예, 셔츠, 자켓 입고 왔습니다. 예, 검정색이고요. 8001님. 아들이 휴학계를 낸다고 하네요. 반학기 동안 자격증도 따고 공부한다고요. 이런 류의 다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해보겠다니 믿어주려고요. 예, 평소에 이런 류의 다짐을 잘 안 했던 사람이 해보겠다면 적극적으로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찬성이에요. 예, 본인이 뭔가 하고 싶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휴학계를 낸다고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7506님 저는 진구님과 변요한님을 자주 혼동했어요. 두 분이 분위기가 비슷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진구 도플갱어가 꽤 있어요. 예전에 변요한 씨 나오기 전에는 오만석 형님이 계셨고 오만석 형님 나오시기 전에는 자두의 강두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두는 또 에릭 형이랑 닮았고요. 그러면 에릭, 강두, 오만석, 진구, 변효환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아, 이제 제가 3일차가 되니까 별말을 다 합니다. 예, 변요한님과 닮았다는 얘기 자주 듣고요. 요즘 요한 씨가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TV에서 TV에서 스크린에서 봤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덕분에 예, 홍보되고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2660님의 신청하신 BTS 다이너마이트.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0: 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전세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도입됩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맡긴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세금을 관리해서 생긴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하고 집주인은 연 4%대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던 전세,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하고 다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대형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할 때 헌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대상이 11종으로 명확해집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 안마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존에도 무료 수거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도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폐배터리 관리 기준도 강화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나 농기계, 전기 저장장치에서 나온 배터리도 전기차 폐배터리처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합니다. 특히 파손된 배터리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하니 버릴 때마다 실랑이할 필요도 없겠네요. 다음 달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야구와 축구인데 야구는 5회 연속 금메달, 축구는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항저우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는 두 번째 아시안게임을 맞는데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사격의 오예진과 반효진 선수도 금메달 기대주로 꼽힙니다. 여기에 북한도 17개의 종목에 참가한다고 하죠. 그동안 흘린 땀만큼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제21회 아시안게임은 2030년에 이 나라에서 열립니다. 202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했던 중동국가이기도 한데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며 수도가 도하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힌트송으로 카더가든의

오늘 저칼로리 퀴즈 2030년 제21회 아시안게임 개최국은 죄송합니다. 개최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카타르였죠.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이었습니다. 네, 2030년. 아, 저도 몰랐었는데 2000 아시안게임은 카타르군요. 아, 카에. 카더가든의 카에 낚인 분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4760님 카이로 낚였고요. 1419님 카자흐스탄 잘됐다. 아, 재밌네요.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9213님 정답은 카타르. 폐가전수거 목록 확실해진 것 너무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11종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러닝머신, 전기 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아, 자동판매기. 이게 아, 가정에는 없어서 자동판매기. 그렇지. 아, 그렇지. 사업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자동 판매기? 네, 아무튼 이렇게 11종이고요.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5분. 9417님. 저희 회사엔 카타르에서 온 직원이 3명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자랑을 한답니다. 카타르,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분 더, 2146님, 1995님, 문채하, 주정은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들을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마이 블루스.

노래 한 곡 부른 것 같은데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네. 한숨 한 번 쉰 것 같은데 내 머리 위엔 하얀 눈이 쌓여 있네.

이숙희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마이 블루스에 이어 림킴 윤상이 부른 Through the Glow 듣고 오셨습니다. 김은경님, 문세님이 진구님 칭찬한 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칭찬을 형님이 프로그램에서 해주셨구나. 사실 제가 이문세 형님을 엊그제, 제가 첫날 방송을 했던 수요일에 이문세 형님을 살면서 처음 뵀어요.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실물 영접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첫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또 연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도 인사를 드리면서 형님께 CD에 사인을 받고 싶어서 집에 있는 형님 CD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 칭찬을 해주셨군요. 통했습니다. 0315님, 아 맞다 잠깐, 오늘 3일째인데 이제는 말 놔도 되지? 형? 구형? 안 되지? 말 놓으면 안 되지? 구형? 농담이고요. 예, 그럼요. 편하게 부르십시오. 저보다 형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농담으로 이렇게 구형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방금 전에 제가 강두, 에릭, 오만석, 진구, 변요한 이 라인 얘기를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홍종은님께서, 어머 닮았다. 에릭, 강두, 오만석, 변요한. 그런가요? 예, 김병관님, 진구 유니버스네요. 아, 진구 유니버스 마음에 듭니다. 박시연님, 서로서로 바쁠 때 대타 뛰어주시나요? 아,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어느 배우 닮았다, 누구 닮았다 했을 때, 이제 저도 배우가 되고 나서 나만의 정체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누구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시상식에서 이제 오만석 선배를 뵀는데, 제가 이제 시상을 한 다음 순서가 오만석 형님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는 무대를 마치고 무대 밑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오만석 형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진구가 다시 나온 거 아니고요, 저는 배우 오만석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멘트를 하실 때, 아, 그때 제가 그 관념이 깨졌습니다. 아, 그래 누군가를 닮았다라고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렇게 오만석 형님처럼 여유 있게 대처하는 모습 나도 배워야 되겠다를 많이 느꼈죠. 예, 그분들 덕분에 저도 있는

0: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유니버스. 6353님,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강두에서 변요한으로 이어지는 얘기 듣더니 부장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 잘생긴 사람은 다 비슷하게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못생겼지 이러는데 빵 터졌어요. 우와. 예, 부장님 센스 있으신데요. 재밌으시다. 굉장히 이걸 또 진지하게 하셨다고. 네. 아, 예. 그 다섯 분, 저 포함한 그 친구 유니버스 분들,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시고, 다들 멋지셔서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4: 오늘 아침 진구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 DJ를 맡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고요. 7506님 진구 유니버스 크크크 네이밍 너무 재밌어요. 너튜브에서 한 분씩 만나러 가시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 너튜브에 이 유니버스 분들을 한 분씩 만나러 가도 되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자리를 가져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분명히 그런 얘기들 들었을 것 같거든요. 친구 같은 느낌. 네, 2부 끝곡으로요. 아이유의 팔레트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더 비치보이스의 Don't Worry Baby입니다. 제가 이 노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요. 그냥 걱정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괜한 걱정, 뭐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비치보이스의 Don't Worry Baby 듣겠습니다.

0: 오늘 생각난 노래 비치 보이스의 Don't Worry Baby 들려드렸습니다. 7371님 일산의 청취자입니다. 오늘 빅뱅 콘서트가 있나 봐요. 출근하는데 고향 종합운동장으로 팬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깜놀했습니다. 퇴근길이 걱정인데 꾸디 말대로 걱정 넣어둘게요. 우와, 금토일 3일 동안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빅뱅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읽으면서 나 잠깐 걱정했어. 어떡하지? 저 집이 고양시라고. 그렇군요. 퇴근길. 그렇죠. 그 이산포 IC 빠지는 곳이 그 고향 종합운동장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은 7시 30분 공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좀 잘 피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8155님. 진구님 처음 방송 마친 날 문세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니 문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에도 또 인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인사를 가셨나 봐요. 오늘도 꼭 가세요. 기다리실 듯해요. 크크크. 예, 제가 이틀 연속 갔고 오늘도 가서 선배님께 사인을 받으려고 준비도 해왔고요. 선배님께서 또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예, 염치 없지만 제 사인지를 준비해서 지금 잠시 후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극의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FM 영화음악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모십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1: 아, 저는 영화에서 많이 뵀습니다.
0: 아, 예.
1: 네.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0: 제가요? 네.
1: 가장 마지막으로 본 출연작이 제가 마녀2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무서운 역할이잖아요.
0: 아, 무서웠다가 나중엔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1: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네. 네. 그래도 거기서 빌런이셨기 때문에
0: 네. 네. 네. 저도 작가님 뵈면은 무서워요.
1: 왜요?
0: 영화 이렇게 평론하시거나 네. 영화에 대해서 글 쓰시는 분들은
1: 네.
0: 배우나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네.
0: 약간 지적받는 느낌이 있고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싫어서
0: 네.
1: 영화 평론가라고 안 하고
0: 네.
1: 영화 애호가라는 말을
0: 아...
1: 20년째 쓰고 있죠.
0: 네.
1: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게 영화 평론가는 어떤 영화가 왜 좋은 영화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지만 영화 애호가는
0: 네.
1: 내가 그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만 말하면 된다.
0: 아.
1: 그래서 저는 지적 안 합니다.
0: 네. 오, 저희 편이셨군요.
1: 네.
0: 네.
1: 그냥 좋은 얘기만 합니다.
0: 네. 작가님 혹시 저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 있으셨나요?
1: 저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궁금해하는 것과 똑같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실제로도 영화를 많이 볼까?
0: 아.
1: 제가 만나본 배우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도 영화를 좋아하고 평소에도
0: 네.
1: 극장을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영화 잘 안 보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0: 저도 많이 안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꽂히면 뭐 여러 번 본다든지 뭐 극장을 자주 찾는다든지 하는데 영화 관람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보는 영화들이 생기면
1: 네.
0: 따라하게 돼요. 톤이라든지
1: 아.
0: 그 배우들의 모습이라든지를
1: 네.
0: 흉내를 내게 되고 해서 그게 제 직업에 도움이 될 때는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너무 그 배우 연기 진짜 죽인다 막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1: 그럼 극장보다 농구장을 더 자주 가시네.
0: 네, 그렇죠. 아. 농구장을 더 자주 갑니다.
1: 농구 영화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스페이스 잼 이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0: 국내 리바운드 있었고.
1: 아, 리바운드가 있었구나. 네. 맞다. 장한준 감독님의 리바운드.
0: 애니메이션 네. 슬램덩크가 있었죠.
1: 아,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0: 네.
1: 그죠. 저 보면서 울었는데.
0: 저 엄청 울었어요.
1: 예. 네. 네. 극장에서 보면서 네. 마지막에 그 정지 화면에서 네. 심장이 터질 듯이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자막판을 보았나?
0: 네.
1: 네. 적응이 안 돼요.
0: 왜요?
1: 주인공들 이름이.
0: 아.
1: 저는 지금도 강백호의 본명을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0: 아, 그러세요?
1: 예. 네. 그래서 일본어 이름이 더 어색한.
0: 네.
1: 그래서 다니 한국 친구들 같은 느낌이 있죠.
0: 저는 일본 놀러 갈 때마다 슬램덩크 굿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1: 네.
0: 사는 편이라 그 이름도 저는 익숙하긴 했는데
1: 네.
0: 저는 두 자막 버전, 더빙 버전을 두 번씩 봤어요.
1: 우와.
0: 영화를 좋아해서도 있는데
1: 네.
0: 극장마다 이제 그 굿즈를 몇 네. 주차 때는 어떤 걸 주고 저 주차 때는
1: 그죠.
0: 네. 네. 그리고 또 두 명이 봐야 주는 굿즈도 있고 해서
1: 네.
0: 저 혼자 가서도 표 두 장 예매해가지고 보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거 사러 가기도 하고 그랬죠.
1: 영화사의 마케팅이 이렇게
0: 네.
1: 네. 힘을 발휘하네요.
0: 그때 제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다섯 개를 받고 싶은데 하나만 받은 이제 열쇠고리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슬램덩크를 수입해 오신
1: 네.
0: 그 배급사 대표님께 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 대표님 번호를 알고
1: 네.
0: 어려운 분이니까 한 번도 안부 연락도 안 했다가
1: 네.
0: 그 열쇠고리가 받고 싶어서
1: 구찌의 힘.
0: 네. 연락을 드렸는데 대표님이시니까 뭔가 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1: 네.
0: 바로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1: 네.
0: 연락드린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제품이 저희 집으로 왔는데
1: 네.
0: 형님도 못 구하신다고 대표님도 본인도 못 구하신다고 열쇠고리 하나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하나를 보내주신 게 제가
1: 이미
0: 유일하게 있는 거였어.
1: 아, 네.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0: 네. 굳이. 감사하죠. 아, 아, 그래도 그 송태섭 열쇠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 아, 그럼 오늘 슬램덩크를 가져올 걸 그랬나?
0: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제가 오늘 다른 영화를.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영화를 좀 골라온 게 네. 진구 씨의 출연작 가운데 한 편을 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떤 영화?
1: 그래서 혼자 아, 이 코너의 특성이 어떤 네. 영화인지를 청취자가 일단 맞추셔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제목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래서 진구 씨가 출연하신 영화들을 혼자 이제 베스트 5를 이제 뽑아놓고.

0: 놓고서 네. 하나하나 순위를 매기다 보니 네. 이 영화가 2등이더라고요.
1: 우와.
0: 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또 잘 모르는 영화 네. 소개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 느낌에서는 진구 더 비기닝 같은 느낌이죠.
1: 아.
0: 진구 씨의 첫 주연작.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기도 하고 네. 2007년 작품이고요.
1: 2007년이요?
0: 네. 2007년 딱 이맘때 2007년 8월 1일에 개봉했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고요.
1: 네.
0: 이게 원래 힌트송을 드리면 네. 그 노래를 힌트 삼아서 제목을 맞추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골라온 힌트송은 땡플릭스 시리즈 그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에서 네. 러닝 업데이트 힐이라는 노래를 골라왔는데 그 기묘한 이야기를 두 글자로 하면
1: 네. 기묘한 이야기죠.
0: 네. 기묘한 이야기를 두 글자로 하면은 오늘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1: 네네.
0: 생각이 듭니다. 진구 씨의 2007년 작품입니다.
1: 잠을 잘 못 잤나? 밤이 온 것 같은데. 기묘한 이야기에.
0: 네. 예.
1: 그렇구나.
0: 그래서 노래는 러닝 업 더 힐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영화 그 시리즈에 쓰이면서 네. 다시 역주행한 노래죠. 그 케이트 부시의 노래 나가는 동안 이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영화대사관 FM 영화음악 김세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곡은 케이트 부시의 러닝 업 댓 힐이었고요.
1: 네.
0: 정답을 이제
1: 네. 오늘의 정답은 기담.
0: 기담입니다.
1: 기담.
0: 기담.
1: 그야말로 예. 기묘한 이야기.
0: 맞네요. 기담. 기묘한 이야기를 줄이면 기담이죠.
1: 사전을 보니까 국어 사전의 정의는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0: 아, 이상 야릇.
1: 근데 저 사전 설명에 이상 야릇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이상 야릇하긴 해요.
0: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기담의 원래 사전적 정의는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뭐 플러스면 기묘한 이야기.
0: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기담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0: 네. 네. 팝콘 받으실 다섯 분 7115님 극장에서 아내와 처제와 같이 봤는데 처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답니다. 저의 네. 최애 공포 영화예요 하셨고요. 박시연님 기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 다섯 번 봤어요. 이분들 외에 2062님 김영혜 이인천님께 팝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11시부터 경남 밀양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 외출하실 일이 있으시면 가장 더운 시간 피하시고요. 물을 수시로 마시고 외출할 땐 가벼운 옷차림 하셔야 할 듯합니다.
1: 네.
0: 자 이제 기담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1: 네.
0: 오늘의 영화 기담.
1: 네. 제가 아까 그 진구 씨 출연자 가운데 혼자 다섯 편을 뽑아봤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먼저 마녀2를 놓고 그 위에 26년을 이렇게 올려놓고
0: 네.
1: 그 다음에는 비열한 거리를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0: 네, 네.
1: 비열한 거리의 특히 엔딩씬은 그게 일종의 삼각형이잖아요. 천호진 그리고 남궁민 네. 진구의 삼각형으로 완성되는
0: 네.
1: 그 엔딩을 생각하면서 비열한 거리를 올리고 그 뒤에 기담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물론 마더가 일단 작품적인 힘이 제일 그 셋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마더 다음으로 기담을 제가 그 떠올리는 걸 보면서 네. 아 나도 기담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다시 봤어요.
0: 네.
1: 어제. 정말 뽀송뽀송한 진구 씨가.
0: 아, 그때 뽀송뽀송했죠.
1: 아, 근데 지금은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0: 네.
1: 별 차이가 없는데요.
0: 아닙니다.
1: 네, 지금도 뽀송뽀송하신데요.
0: 뭐 숨겨진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오래 영화를 보고 오래 지나면 어떤 장면들은 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좀 깨닫게 되잖아요.
0: 네.
1: 진구 씨의 노출 연기를 뜻하지 않게.
0: 아 네. 맞죠. 노출이 있었어요. 제가. 네.
1: 노출 연기를. 네. 그러면서.
0: 그 노출에 비하인드가 있는 게.
1: 네.
0: 그 대본에 이제 벌거벗고 완전 나체로 이제 그 장면을 맞는다고 쓰여 있었는데.
1: 네.
0: 그래서 운동을 안 하긴 했거든요.
1: 네.
0: 이 정남이라는 캐릭터가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친구니까. 근데 이미 그 전에 운동을 너무 해놨어서 그때 한창 막 몸짱 이게 열풍이었을 때라.
1: 아, 그 시절. 네.
0: 예, 몸을 벗겨놓으니까 너무 근육질인 거야.
1: 유약한 주인공.
0: 네. 유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몸을 최대한 근육이 없어 보이는 자세로
1: 네.
0: 이렇게 엎드려서 토해달라고.
1: 네. 등만 나오던데.
0: 그래서 등을 최대한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근육을 다 펴버렸죠.
1: 네. 네.
0: 그래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보통은 영화를 위해 벌크업을 하는데.
0: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렇죠.
1: 기다매에서는 반대였군요.
0: 네, 반대였습니다.
1: 그래서 기다매라는 영화는 지금도 한국 공포 영화를 이야기할 때 네. 사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영화예요. 뭐 아직도 장화학년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네. 그 시기에 나왔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 뭐 장화학년 그리고 기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조금 더 먼저 나왔지만 알포인트 그리고 불신지옥 뭐 이런 영화들을 보통 한국 뭐 공포영화 호러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들로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그중에서 기담은 네. 저는 좀 더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0: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당시에 개봉 당시에는 네. 예, 흥행이 좀 아쉽긴 했었죠. 저희들 입장에선.
1: 네.
0: 그때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
1: 제 기억에 화려한 휴가도 네. 있었고 아마 디워도 있었을 거고
0: 네.
1: 그래서 예전에 박하사탕 같은 영화 개봉했을 때 관객들이 그 박하사탕 보기 운동했던 것처럼
0: 네.
1: 제 기억에 기담도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잡지사 있고 그럴 때라
0: 예.
1: 예, 기사도 쓰고 했었습니다.
0: 그래서 네. 팬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마더랑
1: 네.
0: 이 기담은 상영회도 매년 여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감독님이 GV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기담이?
1: 2007년 8월 1일 개봉.
0: 그럼 거의 20년 전인데
1: 네.
0: 이번 부산 국제 영화제 때
1: 네.
0: 저를 초청을 해 주셨어요. 부국제에서.
1: 네.
0: 무슨 나 최근엔 영화 작품을 한 게 없는데 무슨 작품일까 했더니 기담 때문에
1: 와.
0: GV를 와 달라고 하셔서
1: 네.
0: 영광이죠. 아직도 사랑을 20년 가까이 해주신다는 게.
1: 네. 그래서 일단 못 본 분이 많아서
0: 네.
1: 어떤 영화인지 직접 줄거리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0: 네.
1: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음악 깔아드리면.
0: 아.
1: 네.
0: 음악에 맞춰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줄거리 해주시면 됩니다.
0: 작가님께서 네. 써주신 레퍼토리대로. 예. 경성 최고의 의료기술이 갖춰진 안생병원. 동경 유학 중이던 엘리트 의사 부부 인영과 동원이 부임하고 병원 원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앞둔 의대 실습생 정남은 유년 시절 사고로 다리를 저는 천재 의사 수인과 함께 경성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저마다 비밀스런 사랑에 빠져든 이들은 점점 지독한 파멸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는데 1942년 경성 안생병원 우리는 죽은 자와 사랑을 시작했다. 야! 영화 기담 김세윤 작가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배우가 하니까 다르네요.
0: 아 그러게.
1: 윤상 씨한테서는 나올 수도.
0: 아,
1: 아, 아. 네. 예, 야 예. 비명. 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스포 방지를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 말씀드렸어요.
1: 네. 근데 아까 그 줄거리 설명하실 때 나온 단어가 비밀스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0: 네.
1: 기담은 사실 사랑 영화예요.
0: 그렇죠.
1: 저는 이 영화 멜로 영화라고 생각해요.
0: 네.
1: 멜로고 사랑 영화인데 이상 야릇한 멜로이고. 사랑이다.
0: 네.
1: 그 이상 야릇함의 순간들을 뭐 공포로 분류하려면 분류할 수 있겠으나
0: 네.
1: 전체적으로는 저는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기담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그당 시간이 다 됐네. 네. 그래서 기담이라는 작품을 만든 정가 형제라고 불리는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는
0: 네.
1: 조금 있다가
0: 네.
1: 네. 사부에서 하겠습니다.
0: 예. 지금 기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0: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3: 영화 대사관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 씨를 대신해 주말까지 함께하고 있는 배우 진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연한 영화 기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4: 네.
3: 예, 지금 관객이 68만 예, 들었는데 그때 봤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981님, 기담 개봉했을 때 상영관에 좌석이 없어서 새벽 1시에 2열에서 친구들이랑 떨면서

0: 이렇게
1: 텅 빈 극장에서 볼 때 또 완벽한 무서움이 있죠. 오. 그래서 어떻게 보든 극장에서 보는 게 확실히 더 재밌는 장르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음에 기담에 그 출연을 하실 때는 네.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당하신 거예요?
0: 설득이 의외로 좀 간단했던 게 정가 형제라 불리는 그 두 분 형 네.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이 제가 맡은 정남이라는 캐릭터가 그동안에 했던 역할들은 좀 거칠고 터프하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정남이는 그 반대의 역할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잘못 주신 거 아닌가 배우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
1: 그 직전이 그리고 특히 비열한 거리여서
0: 네네.
1: 아주 갭이 컸죠.
0: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감독님께서 비열한 거리를 보시고 그 거친 게 나오는 제 모습 속에서 되게 순수함을 보셨대요.
1: 와.
0: 그 속에서.
1: 네.
0: 그래서 그 순수함만 이번 작품 기담이란 작품에서 꺼내서 쓰고 싶다고.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배우 일을 시작한 지 3,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그런 말씀이 되게 멋지고 감사하게 들렸어요. 네. 아, 나한테 이런 걸 꺼내서 쓴다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겼죠.
1: 네. 말씀하신 정가 형제가 보통 그래서 형제라고 그래서 친형제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촌 형제고요.
0: 그쵸.
1: 정식, 정범식.
0: 네.
1: 되게 재밌는 게 인터뷰를 보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사촌이 한 12명 되는데 네. 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살고 놓았대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방학에 다 모여서 할아버지 집에서 12명의 사촌이 맨날 부대끼고 놀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취향에 맞는 사촌 형제가 생긴 거죠.
0: 네네.
1: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함께 이 작품이 장편 데뷔작이 되고
0: 네.
1: 정범식 감독은 이 영화가 잘 안 됐지만 한 10여 년 후에 곤지암이라는 또 다른 공포 영화로 네. 기담 때 못한 이제 흥행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예전 인터뷰 진구 씨 인터뷰를 보는데
0: 네.
1: 예, 진구 씨 인터뷰 중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공포 영화의 주인공은 여배우가 많이 맡아서
0: 네.
1: 호러 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참에 호러 프린스 1호가 되겠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네. 호러 프린스 1호 될래요. 진구. 이렇게 써있는 헤드라인을 보면서
0: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원하는 기자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1: 네.
0: 예, 며칠 생각해낸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호러 퀸의 반대면 호러 킹일 텐데 킹은 아니고
0: 네.
1: 예, 호러 프린스가 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그 호러 프린스 1호가 맡은 역할이 이제 정남이라는 역할이고
0: 네.
1: 이 영화는 총 3개의 에피소드인데
0: 네.
1: 그중에 3편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제 크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첫 번째 에피소드죠.
0: 네.
1: 정남이라는 그 실습생이 병원에 있는데 시체 안시실 근무를 맡게 되고
0: 네.
1: 새로 들어온 이제 시체가 있는데 상처 하나 없이 사망한 여고생의 이제 시체가 들어오게 되고
0: 네.
1: 점점점
0: 점점점 네.
1: 여기까지
0: 그렇죠.
1: 네.
0: 그 에피소드에 알몸이 나오죠.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나체가
1: 네.
0: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1: 그러니까 이 기담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 이게 단지 사람을 좀 놀래키는 호러 영화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대표하는 게 진구 씨가 출연한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정가영재 감독도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화 제작할 때도 사람들이 야 공포 영화인데 이거 너무 안 무서운 것 같아.
0: 네.
1: 무서운 게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시체 안시실에서 그 진구 씨 나오는 그 부분에서
0: 네.
1: 시체가 움직이면 어떨까?
0: 네.
1: 뭐 단둘이 있으면 갑자기 시체가 막 벌떡 일어난다거나 뭔가 그런 식의 효과들이 넣어야 공평화가 아닐까 했는데 이 두 분의 감독이 그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시체 안시실에서 진구 씨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데
0: 네.
1: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그걸 마치 꿈처럼 표현해요.
0: 그렇죠. 네.
1: 마치 그 꿈처럼 뭔가 좀 판타지 장면처럼 되게 아름답게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화면에서는 되게 뭔가 좀 처연하고 아름답게 그 시퀀스를 표현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0: 시간이 지나도 기담이라는 영화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네. 이게 2007년 영화니까 정말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확실히 그 예전 영화의 그 좀 색감이나 약간의 좀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좀 있긴 해도 네. 여전히 괜찮아요. 영화가 네. 지금 다시 봐도 정말 그야말로 기묘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움이 이 기담 같은 영화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시리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 아,
0: 네.
1: 그렇네요.
0: 일종의 좀 기담 리부트 같은 걸로
1: 그렇죠.
0: 뭐 기묘한 이야기 같은 시리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포 영화에서는 특히 기담보다는 괴담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괴담도 물론 재밌지만 네. 괴담과는 다른 어떤 기묘한 이야기, 기담이라는 작품만이 주는 그 여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장면은 네, 두 번째 에피소드.
1: 그렇죠.
0: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예. 박지아 배우님의 엄마 귀신은 저 이 작품 다 알면서 다시 보는데도 네. 오.
1: 저는 그 장면 촬영할 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0: 그쵸, 그쵸.
1: 저도 시사회 때 이제 그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0: 아.
1: 엄청 놀랬죠. 박효준 배우랑 네. 같이 이제 제가 친구라 시사회 날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효준이가 그 공포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저는 네. 제 영화라 이제 간 거고 그래서 싫어하는 친구를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제가 나온 분량만 이야기하면서
0: 네.
1: 무서운 영화는 아니다. 그렇게 단단한 사랑 이야기고
0: 기묘한 이야기다.
1: 기묘한 네. 이야기다. 이랬는데 일단 제가 몰랐던 두 번째 그 에피소드의 엄마 귀신 그 장면 때
0: 네.
1: 저도 너무 놀란 다음에 와 진짜 큰일 났다.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옆에 효준이는 하고 옆을 쳐다봤는데 효준이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로 그 당시 효준이도 엄청 박효준 배우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배우였는데 내 발밑에
0: 네.
1: 극장 제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그 극장 바닥에 누워있었어요.
0: 와.
1: 못 보겠다고 아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아 얘는 즐기는 애가 아니고 진짜 무서워하는 친구구나 네, 느꼈죠.
0: 이게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극장에서 크게 보면
1: 그렇죠.
0: 제가 기억나는 게 언론 배급 시사라는 곳의 분위기는 크게 이렇게 뭔가 뭐 웃음도 크게 나오지 않고
1: 그렇죠.
0: 뭐 비명도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스스로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고 저 역시. 근데 기담 시사회 때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비명이 언론 배급 그 수많은 기자와 평론가들이 진짜로 비명을 질렀어요. 그 장면에서. 네,
1: 기억납니다. 네.
0: 그래서 무서운 장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기묘한 이야기다.
1: 그렇죠. 그렇죠.
0: 라는 게 바로 기담입니다.
1: 134님 구남친 현 남편이랑 처음 본 영화가 기담이에요. 엄마 귀신인가 방언으로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한 장면 아까 네. 말씀드린 박효준 배우는 누웠고
0: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사귈 때 호러 영화 본다라는 어떤 고전적인 수법이
1: 그쵸, 그쵸.
0: 실제로 통하기도 하는군요.
1: 네. 1289님 대학생 시절 공강 시간에 여자 혼자 보러 갔습니다. 미쳤죠. 근데 하필 그 영화관에 에어컨 문제가 생겨 물이 떨어졌어요.
0: 우와.
1: 물이 와 으악 비명을 질렀는데 저 때문에 그 영화관 사람들 다 소리 질렀어요. 아 그랬겠다.
0: 특히 진구 씨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1: 네.
0: 물이
1: 네.
0: 물이 흐르는 장면이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그렇죠. 와 이렇게 극장에서 이제 공포 영화를 볼 때 물론 놀래야 할 장면에 이제 다 같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도 있겠지만 옆 사람 때문에 더 놀라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예. 네.
1: 나는 안 놀랬는데. 이 사람이 괜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0: 네.
1: 예, 더 놀랄 때가
0: 그리고 먼저 이렇게 시동 거시는 분들
1: 네.
0: 무서운 장면 나오기 전에 어떻게
1: 맞아
0: 어떻게 하는
1: 맞아 맞아
0: 먼저 시동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저도 이미 막 긴장을 하면서 예, 그렇게 되는 효과들이 있죠.
1: 6097님 이걸 4명이서 봤습니다. 큰 극장에서

0: 희명이 안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런 소리만.
1: 네. 이게 다 아마 사연 주신 분들이 대부분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의 그 장면에서의 네, 네, 그렇죠. 경험일 것이고요. 제가 어제 이거 집에서 다시 봤는데 네.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히 극장에서 봤을 때만큼의 충격은 아니라서 네. 무서움보다는 이상 야릇한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집에서 보시기에 지금은 오히려 나을 겁니다. 네네. 극장에서 볼 때보다.
0: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대사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저는 영화 마더에서 진구 씨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영화의 공기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김혜자 쌤께서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모성이라는 걸로 다 이야기될 수 없는
0: 네.
1: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진구 씨가 나오는 순간마다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네. 기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악은 마더의 네. 그 춤 에필로그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0: 영화 대사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영화는 기담입니다. 세윤 작가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셔서 더 무섭답니다. 청취자분들도 저희 얘기에 너무 몰입하셨는지 박송이님 마더까지 무서워지려고 하네요. 실제 마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화 마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 제 영화 마더.
0: 영화 마더.
1: 네. 이 음악이 나가니까. 네.
0: 9750님 스토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하필 제가 병원 근무 중인데 더 오싹해요. 7425님 네일샵인데요. 예약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에 비명 지릅니다.
1: 네. 근데 네일샵 하시는 분보다 들어오는 손님이 더 놀랐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갑자기
1: 들어갔을 뿐인데. 그래서 기담은 진구 씨가 출연한 첫 번째 에피소드 뒤에는 이제 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고 네. 세 번째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세 번째 에피소드. 사실 뭐 가능하면 정보를 최대한 안 찾아보고 네. 영화를 보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리고 최근에 공포 영화의 흐름들이 뭔가 그러니까 파운드 푸티지라고 그래서 어디에선가 좀 발견된 뭐 필름으로 뭐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유튜버가 어디 들어가서 겪는 일을 촬영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카메라 워킹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카메라는 흔들리고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영상들의 느낌이 많고 네. 전혀 반대의 스타일로 만든 약간 좀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 시절의 공포 영화의 어떤 우아한 맛이 살아있는 영화가 네. 기담이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그래서 기담의 네. 오늘의 대사 어떤 장면에서 가져오셨나요?
1: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이상 야릇한 사랑 영화다라는 걸 제가 증명할 만한 영화 속의 대사. 네. 영화에서 이제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했던 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겁니까?
3: 시집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나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처럼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믿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0: 네. 김태우 선배님의 네. 목소리였네요.
1: 그러니까 많은 공포 영화가 귀신의 형체를 보여주는 장르의 영화라면 기담에서는 어쩌면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무서운 귀신을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혼이란 게 없으면 쓸쓸할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낸 영화가 네. 기담. 진구 씨의 첫 주연작.
0: 첫 주연작. 예. 호러 프린스. 네. 가 되고 싶던.
1: 그죠. 호러 프린스 1호.
0: 1호. 네. 아, 1호. 예. 아, 그렇네요. 아, 그 쓸쓸함.
1: 그죠.
0: 영혼이 없으면 쓸쓸해진다라는 대사가 작가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오늘의 대사였습니다. 자, 영화 기담입니다. 광고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김세윤의 영화대사관. 오늘은 영화 기담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끝곡으로 어떤 걸 들을까요?
4: 진구 씨의 노래 들어야죠.
3: 제 노래?
4: 네. 네. 세시봉에서.
3: 세시봉에서.
4: 네. 젊은 시절에 이장희 씨 역할을 하셨잖아요.
3: 네.
4: 진구의 그건 너.
3: 네. 네.
4: 호러 프린스 그건 너. 그건 너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좋은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4: 네,
3: 세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배우 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서 썼던 160쪽짜리 구인 가이드가 좋은 기분이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일종의 접객 가이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과 관계들도 결국은 접객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혼 없는 매뉴얼 대신 상대에게 좋은 기분을 건네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환대한다면 결국 그 좋은 기분은 내 일과 삶을 완성하는 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조금 더 눈길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침부터 왠지 기분이 좀 찜찜한 날은 작은 일 하나만 어긋나도 역시 오늘은 좀 안 좋은 날이야, 이렇게 하루 전체가 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습관 한번 반대로 써보면 어떨까요? 우선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놓치지 말고 얼른 행운의 증거로 채택하는 거죠. 금요일 오전 11시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로 시작합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로 시작했습니다. 오프닝에서 확증 편향을 좋은 쪽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오히려 이 확증 편향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요즘 전남 광주 특별시의 가장 큰 화두가 AI와고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안쪽에서는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야기되면서 지역 경제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대한 전력, 용수 문제, 그다음에 성장 혜택이 지역민의 삶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믿고 싶은 쪽의 정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이 확증 편향이잖아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대할 이유를, 또 우려하는 사람은 우려할 이유를 찾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증명할 자료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료까지 함께 좀 찾아보는 거죠. 우리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 앞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마음의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 주셨어요. 저희 아이 학교는 이번 방학에 일기 숙제가 있었는데요. 개학을 며칠 앞두고 드디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한달전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 뭐 했어? 하고 물었더니 엄마 나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네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뭔가 열심히 써내려 갑니다. 일기인지 창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주문 커피 소년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아직 숙제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끝날 무렵에 밀린 일기 몰아 쓰던 기억 있는 분들 많으십니까?

0: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5443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침 처방 노래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MBC 음악 FM 정혜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혜정의 문화라디오는 일부 책에서 만난 신표에서는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를 함께 하고요. 2부 문화산책에서는 목포마당 페스티벌 임대성 집행위원장과 함께 목포마당 페스티벌 축제의 이모저모를 함께 합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 2부는요. 키움증권,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삼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SNC, 베스트슬립, 오뚜기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토,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음주앤 티맵대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7: 오뚜기.
1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0: 경복.
21: 잠재력을 전문가로
20: 경복.
21: 4호성 캠퍼스
2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책 속 문장의 성취하.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청춘을 흔히 꽃 같은 시절이라고 하지만은 화자는 자신에겐 꽃 시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친구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고 있었던 것이라 다독이지요. 청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겠습니다.

책에서 만난 쉼표,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 이어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함께 들었습니다. 김지아는 저항 시인이자 생명사상가로 기억되는 한편에 또 생애 후반의 발언과 행보를 두고 조금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묻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기억의 재심 또는 과거의 현재화인데요. 그렇다고 과거를 오늘의 잣대로 쉽게 단죄하거나 또는 쉽게 미화하지 않고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고 공과 관은 함께 들여다보는 것, 어떻게 기억할지를 잘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 목포문학관에서 열리는 김지아 문학제를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 특별합니다.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과 그가 남긴 문학을 다시 읽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일 텐데요. 이번 김지아 문학제 제목이 부준머리 객가의 숭어가 뛸 때입니다. 잘 아시듯이 김지아 시 황토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김지아 시인이 목포와 해남을 오가면서

김지아의 문학과 남도의 장소성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악뮤의 낙하에 이어서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 음표 사이에서 만나볼 노래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OST 곽진원의 이름입니다. 곽진원의 이름은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크게 말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그런 노래죠. 드라마 속에서 관식은 처음 마련한 배에 금은동이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세 아이의 이름을 담은 배지요. 자식의 이름을 배에 새긴 선장의 마음 누구보다 단단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의 이름을 걸고 문을 연 식당이나 가게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 무거운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건다는 건 생각보다 큰 마음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곽진원의 이름 함께 듣겠습니다.

0: 곽진원의 이름 함께했습니다. 오늘 책에서 만난 쉼표 이름에 대한 단상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곽진원이 드라마 OST 참 잘 부르는 가수라고 생각 들어요. 노래가 드라마보다 앞서지 않고 인물의 마음을 좀 조용히 잘 따라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3612님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제 시장 갔다가 청무화과가 보여서 한 봉지 사왔어요. 냉장고 넣어뒀다가 아침에 하나 꺼내 먹었는데 달고 부드러운 게참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보니 이제 여름도 끝자락이구나 싶었습니다. 제철은 참 신기해요. 달력을 보지 않아도 먹을거리가 계절을 먼저 알려주네요. 멘트가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무화과 시에 대한 화답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오늘 책에서 만난 쉼표에서는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 함께 있었는데, 청무화과 사연까지 도착을 했네요. 제철 과일이 알려주는 계절은 달력보다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G.O.D 노래 신청하셨는데, G.O.D 노래 중에서 아이유와 함께한 노래 불러줘요 골라봤습니다.
1: 아이유
2: Collaboration

0: 정희종의 문화라디오 이번 주 문화산책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목포 평화광장 일대가 커다란 마당으로 변합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25년 동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만나온 축제가 올해는 평화광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이름도 미마프에서 마페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26회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임대성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1: 아닙니다.
0: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이 벌써 26번째입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변화가 커요. 25년 동안 원도심을 지켜온 축제가 평화광장으로 자리를 옮기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평화광장이었을까요?
1: 지난 25년 동안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원도심과 함께 성장했는데요. 네.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골목과 거리 자체가 축제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 26회를 맞으면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도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만남의 단계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평화광장은 바다와 광장이 열려있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엄청 높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원도심에서 쌓아온 축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새로운 공간에서의 개최로 더 다양한 목포 시민을 만나는 선택을 이번에 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공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도 마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이 축제의 정체성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마페라는 새 이름에 어떤 방향을 담고 계십니까?
1: 우선은 그 전에 이제 미마프였는데요. 네. 미마프도 올해 이제 가고자 하는 마페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마당이라는 축제의 뿌리는 그대로인데요. 다만 마당을 전통적인 의미에서만 가두지 않고 현대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연을 보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움직이면서 예술과 만나는 도시 전체가 예술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축제가 되고자 이렇게 마페로 이번에 한번 힘을 실어봤습니다.
0: 네, 음무로만 따지면 암행어사 출도요 그 마페 같기도 하고요. 변화가 가장 잘 보이는 프로그램이 28일의 개막놀이 광장의 춤인 것 같아요.
1: 네.
0: 전문 무용수들 뿐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셔플댄스를 함께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 아, 예, 맞습니다. 마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구경하는 사람과 공연하는 사람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더 나아가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의 주인공을 시민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올해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셔플댄스를 배우고 개막 당일에는 광장에서 함께 춤을 추는 난장을 마련하는데요.
0: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1: 예, 예. 네. 평화광장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0: 네.
1: 뭐 이것들

0: 우리 잘 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축제를 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 뭐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도 또 당일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올해 마페는 보러 가는 축제 아니고 함께 들어가서 노는 축제라는 그런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악 한 곡 듣고 올해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소도밴드의 밴노래에 이어서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또 뵐게요.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임대성 집행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국에서 많은 공연팀이 오지만은 제가 프로그램 오늘 이번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목포 로컬 스토리 5선이에요. 네. 미노 콘서트, 슬로우 라이프, 또 영산강 포엠 산책, 그리고 천승세 소설의 소설을 시민들과 함께 무대에 올리는 화당리 손내까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목포에서 열리는 축제를 넘어서 목포이기 때문에 가능한 축제라는 그런 의도가 느껴집니다.
3: 너무 정확하신데요.
2: 네.
3: 전국의 그 명품 공연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 네.
3: 축제는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이 2012년도부터 목포 로컬 스토리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2: 네.
3: 올해는 목포의 마신, 여름철 보양식 민어, 영산강 바다, 요트, 그리고 신도시 하당의 옛 갯벌 마을을 천승세 선생님의 이렇게 문학을 연극으로 올리는 작업까지
2: 네.
3: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에게는 목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먹고 듣고 느끼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목포 로컬 스토리의 중요한 목표이지 않을까
2: 네.
3: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보통 축제들이 다들 이렇게 내세우기는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드물거든요.
3: 네네.
2: 마페만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 영산강 포엠 산책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고개부터 마당극, 서커스, 파이어쇼, 마칭밴드, 비보이, 국악, 클래식까지 정말 정말 장르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이 사흘을 다 즐기면 너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올해 마페에 왔다면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위원장님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면.
3: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2: 네.
3: 우선 로컬 스토리는 기본이겠지만은
2: 네.
3: 공연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2: 어려우신가요?
3: 그래도 올해 축제의 변화를 가장 네.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당 페스티벌의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이렇게 추천드린다면
2: 네.
3: 우선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개막 공연 그리고 폐막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3: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춤을 추고 또 마지막에는 플라잉 퍼포먼스 공중쇼를 하면서 웅장함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폐막에서는 서로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좀 나누는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파이어쇼 예, 불꽃으로 이렇게 하는 파이어쇼로 화려함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플라잉쇼는 파이어쇼는 어떨까 싶네요 진짜.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26회라는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는데 25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고 이름도 마페로 바뀌었잖아요.
3: 네.
2: 올해 축제가 단순하게 장소 이동이 아니고 다음 25년을 설계하는 시작하는 첫 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로

0: 기억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1: 네, 우선은 그 전국에 공연예술 축제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됐던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가 이렇게 규모가 크기보다는 네. 목포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당이라는 그 한국적인 문화가 현대의 공연예술과 만나서 목포의 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축제. 그리고 시민들이 누군가 만들어준 축제에 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축제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26회 때부터는 저희가 이런 축제로 계속 나아가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정리도 너무 깔끔하세요, 집행위원장님. 축제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마페가 나가신다. 26회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올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그 일요일까지 목포 평강댕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문화산책은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임대성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어느새 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 좋은 문장 한 줄, 그리고 우리 곁에 펼쳐질 축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말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순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으시면서 정희정의 문화라디오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희정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0: 선생님이 없으면 잘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0: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광고 김신영입니다. 7890번님의 사연입니다. SNS에서 명언을 발견했어요. 잘 돼도 방방 뜨지 말고 안 돼도 주눅 들지 말자.

우리네 인생사 뭐 어찌 달라질지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보세요. 그 징하던 무더위도 결국엔 한풀 꺾였잖아요. 자, 연휴가 있어서 괜히 더 피곤했던 이번 주도 여러분 끝났습니다. 붉은 파이어 하시길 바라며 저거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시영입니다. 예, 금쪽 같은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핑클의 늘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 핑클 점오집 때 나왔던 곡이에요. 예, 리메이크고 원래 원곡은 이혜린 씨의 늘 지금처럼. 요 노래도 한번 전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센의 프리티걸이 카라의 프리티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곡도 한번 들어보고 예, 요또 리메이크 버전도 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말씀드리고요. 명언이죠. 잘 돼도 방방 뜨지 말고 안 돼도 주눅 들지 말자.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이제 들떠 있으면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슬픈 생각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안 되면 왜 주눅이 듭니까? 예. 안 되면 다시 뭐 고쳐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패키치진 않았으면은 혼자서 예 생각 한번 해보고 예 우리에게 또 내일이 있잖아요. 예, 내일 다음에 또 내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오늘 하루 못했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했다고 해서 방방 뜨지 마세요. 내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날 있습니다. 예, 일일비는 야구만 하십시오. 일일비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예, 야구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일일비 합니다. 예, 진짜 솔직히 일일비 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고막 릴렉스 타임 한번 가져봐야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좋은 음악들 여러분들의 사연들 꽉 채워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13: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9: 워킷 워킷 안전화.
2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4: Dirty Pop.
0: Yo. 금요일엔 팝송 금팝. What's the deal with this pop life and when is it gonna fade out? Thank you. 불금의 신호탄 금팝 오늘도 달려봐야죠. 예, 먼저 저의 추천 팝으로 출발해 볼까요? 예, 저의 추천 팝은 뭔가 그래도 콧바람에 좀 시원한 예,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네, 조금은 더 신나는 곡. 저는 되려 여름에 신나는 곡을 듣지 않고 가을에, 예, 좀 찾아오는 가을에 주로 약간 밴드 음악을 좀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아, 이전 노래를 추천을 할까, 예, 요 노래를 추천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저의 추천곡은요, 마룬 5 그리고 피처링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반칙의 조합이죠. 예. 무블랙 재거. 예, 무블랙 재거. 거의 이렇게 믹 재거처럼 이제 나는 움직였으면 좋겠다. 예, 마치, 그러니까 믹 재거 자체가 굉장히 어디를 튈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보통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전드가 이제 셋이나 뭉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나훈아처럼 움직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조용필처럼 움직이고 싶다. 요런 거겠죠. 예, 악뮤,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 막, 예, 조용필처럼 막 이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반칙 조합 한번, 예, 사용해서 그래도 조금은 살짝은 누그러진 가을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블랙 재거, 예, 듣고 올게요.

네, 저희 추천팝이었죠. 마룬5의 Move Like Jagger.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금쪽 같은 팝송, 금팝.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다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287번님. 방학 동안 조카들이랑 디즈니 만화를 쭉 봤는데 역시 OST가 기가 막히네요. 특히 이 노래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사자들의

내 사랑이 이렇게 로맨틱할 줄은 몰랐다니까요. 사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단번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딱 떠오르죠. 가만 보면 이제 또 디즈니는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어의 사랑, 공주, 뭐 장난감들의 사랑, 예쁜 사랑, 예, 많이 해주시고, 예, 괴물의 사랑. 예, 이 사랑으로 괴물이 사람으로 다시 바뀌는, 예, 요런 마법도 펼쳐진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오늘 직독직계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 노래는 1996년에 발표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OST입니다. 엘튼 존이 작곡을 하고요. 팀 라이스가 작사를 했는데요. 엘튼 존이 부른 버전이 영화 엔딩에 이제 실리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이 노래로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뭐 주제가상을 예,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직독직해하자면 오늘 밤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엘튼 존의 오늘 밤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직독직희 퀴즈 정답은요. 오늘 밤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바로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아, 정답자 10분 추첨해가지고요. 건강 유산균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청팝 만나봐야죠. 0022번님이네요. 제가 미국의 악뮤라고 생각하는 삼형제 밴드 AJR의 노래 더굿 파트 부탁합니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딱 요맘때 들으면 딱이에요 라고. 약간 다들 약간 이맘때 뭔가 약간 플레이리스트 플리가 좀 바뀌죠. 예, 저는 진짜로 약간 밴드 음악인데 요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마룬5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추천팝이 있었잖아요. 무블라잭 자거냐 아니면 김미연 리를 모으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다가 김미연 리를 모으는 마룬5 노래 중에 망한 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흥한 곡을 하자 해서 무블라잭 자고로 예, 대중픽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1512번님 이쁜데 노래까지 잘하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틀어주세요. 요즘 요런 살랑살랑한 노래가 끌리더라고요. 가사를 봤는데 우리 과예요. 자존감 뿜뿜하고요. 자기애 뿜뿜합니다. 라고 올리비아 딘 그렇죠. 예, 응당 올리비아 딘이라면 거울 보고 매번 예, 자기애 뿜뿜하지 않을까요? 예, 그 생각해요. 예, 저작권도 예. 올리비아라는 이름 자체도 부자고 딘도 부자다. 예, 이게 또 같이 올리비아 딘이라고 하니까 잘될 수밖에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AJR의 더굿 파트 그리고 올리비아 딘의 So Easy 듣고 올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한 주간 고생한 나를 위해 비트 축복 그것이. 자, 신형 매트 바로 오픈합니다. 그 전에 잠시 몸풀기 퀴즈 놓고 해봐야죠. 오늘 신형 나이트에는요, 최정한의 편지, 이 편지라는 곡이 나갈 예정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현재 편지 한 통을 보내는 우편 요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번 500원, 2번 1000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DM 보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일까요?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당첨된 분들께는요, 후라이팬 세트 드리면서 붉은 맞이 앵콜 신형 라이트 컴온! 첫 번째 BGM은요, 테크노 여전사 2기. 예, 여러분들 문자 말고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최정연의 편지 갈게요. 컴온!

오케이, 땡큐. 예. 아, 참 오랜만이에요. 예. 아, 우리 0770번님, 나의 첫사랑 최정한 누님, 또로당 또로당 또로도로도로당. 예, 그렇죠. 예. 아, 편지가 제가 생각하는 최정한 언니의 가장 예 좋은 곡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몇몇 분들은 또 테스 덕후가 또 있어요. 테스 덕후가 있고요. 저희 또 다음 노래 바로 갈게요. 코요태의 순정 앞으로 끌어봤어요. Let's go, 많이 타자. It's disco time, baby.

아, 땡큐 땡큐. 아, 시원하다. 예,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또 다음 노래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예, 장윤정의 출발. 예, 추억의 발라드. 요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컴온! 이대로 뭐 말인지 알겠죠? 이대로.

오케이, 땡큐. 예. 아이고, 얼마나 신납니까? 예. 요렇게 운두르다따 따라, 따라, 이게 확 올라가야 돼요. 예, 누가 떠밀어야 돼, 비트로. 비트로 밀어버려야 돼요. 우리 5479번이, 와, 처음 듣는데. 점심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깨보시네요. 잠이 확 깬다. 오늘부터 신영 씨와 1일입니다. 와, 신나! 라고. 오케이, 땡큐. 예. 그리고 요 정도, 예. 밴드 노래도 요 정도면 좋아요. 위치스에 떴다 그냥 갈게요. 컴온! 자, 준비됐죠?

보컬도 예 간절해야 됩니다. 우와는 이렇게 한번 가야 됩니다. 예 우리 0262번님 경남 마산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은 뭐 볼까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옛 감성 그대로 라디오로 돌아왔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왕년에 노래했던 바로 그 곡 갈게요. 디토의 왜 그래 갑니다. 예. 자 파로 나이트 예 들어오시고요. 샴푸 리버사이드 보스 보보스 나인 인터페이스

0: 해주세요. 예. 아 우리 9000번님 어 나도 모르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흔들어 대는 마성이 밑에요. 아 예. 우리 3255번님 내 담당 웨이터 돼지 엄마 잘 지내요? 덕분에 결혼했잖아요 라고. 돼지 엄마 돼지 아빠 예 박찬후 박찬홍 이런 거 많았어요. 이 엉자 이 강후동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우재석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윤희의 두트 갈게요. 두 번째 트랙 갈게요. 컴온
1: 아요 아요 어? 브레가 도슨걸 마쳐 나쳐 세네리다 에이 리빌라비다 로가
2: 브라브라자네 브라노가
1: 에키가 올라
2: Señor, señorita.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0: 워치머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5: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쉐비김치에서 더 매운 쉐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구렌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요.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불금맞이 신형나이트 하이라이트 앵콜타입으로 놀아봤고요. 잠시 어깨 살짝 풀면서 몸풀기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편지 한 통을 보내는 우편요금은 바로바로 1번 500원이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도통 저희가 보내질 않으니까 우표값이 한 120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예. 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서울 수색 우체국에 문의를 했더니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6년 7월부터 500원이 됐다고요. 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여름방학 하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편지 올 줄 알고 맨날 그 편지통을 막 뒤져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엘리베이터로 바로 가니까 그 쌓이는 거를 예,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날 때 예, 편지 한번 보내보는 예, 이런 것도 한번 또 중요하다 예, 말씀드리고요. 2부 끝곡은요,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 노래 듣고요.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낮버 밤반을 아시나요? 낮에는 버럭 화를 내고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 대충 해치우는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 몸이 감정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버럭과 반성을 반복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수다 감성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시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볼륨 업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먼저 몸 풀어야죠. 예, 스트레이키즈의 신곡이죠. This and That,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이게 웬일입니까?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너 시작부터 지금 연애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0781번님.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4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헬스장에서 제 스타일인 분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결혼 여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센스 있게 물어볼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아, 일단 엘리베이터를 예, 잘 보시면 돼요. 이제 가족과 함께 탔다. 아이와 함께 탔다. 아빠다. 예, 아빠고요. 일단은 뭐 그 요거 있잖아요. 이거 무게 하는 거 좀 도와달라. 뭐 예. 아, 그러면 아니면 뭐 요거 자세 맞나요? 약간 요런 거 이제 물어본다. 뭐 아니면은 처음에 도와주시면 어머, 아내분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툭 한번 던지면 아, 저 아내 없습니다. 예? 어,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쑥, 예. 아, 지난번에 이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커피 사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딱 마시면서, 하나씩, 예. 조작해야죠. 예. 이건 조작 가야 돼요. 주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조작. 예. 한번, 슬쩍 한번 가봐야죠. 그게 뭐, 아내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아직도요? 오, 다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렇게 살짝 좋은 말 하면서 싹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지난 토요일 월 이 연휴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예, 어, 일단 금요일부터 막혔어요. 예, 아 목요일부터 막혔다. 목금토일 월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 9507번님 가족들과 지리산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 지리산에는 시원한 단비가 쏟아져서 덥지도 않고 안개에도 운치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곳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 찰리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신청합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곳에는 가뭄이었던 곳에는 적절한 단비가 좀 왔었고요. 또 어떤 곳에는 경남 지역, 예, 특히 이제 경남, 전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 피해가 좀 예, 많았죠. 예, 그러니까 더 큰 피해 없이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7795번님. 아들딸이 사춘기가 왔는지 말도 별로 없고 음식도 남기네요. 저녁마다 제가 다 처리 중입니다. 덕분에 잘 먹고 푸동푸동 살찌고 있어요. 아빠 생각해줘서 고맙다. 신청곡 이승환의 가족. 어, 저희는 음식 남기면 예, 할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었어요.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직접 저희가 오이를 따서 먹기 때문에 어릴 때도 왜냐면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 지금은 그 시멘트 좋아하고 예, 아스팔트 좋아하는 도시거리지만 예전에는 예, 시티가 웬 말인가요? 대구 가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울었잖아요. 아기 때 버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릴 때 진짜 찐 시골이었는데 딱 먹을 만치만 퍼라가 항상 예, 할머니가 퍼주신 거는 완전 애기 때였고, 아, 6살, 7살 때는 알아서 주걱으로 펐어요. 예, 약간 뷔페식으로 먹을 만치만 퍼라. 예, 큰일 나죠. 안 그러면 그거 먹을 때까지 텔레비도 못 봐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려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사춘기가 와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주지 마세요. 예, 예. 뭐하러 줍니까? 알아서 먹어야죠. 사춘기면 이제, 예, 알아서 할 나이 됐잖아요. 예.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예, 예. 알아서 스스로 하게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승환의 가족 그리고 찰리빈웍스의 우리 사랑은 듣고 올게요.

네, 이승환의 가족 그리고 찰리비 먹스의 우리 사랑은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고등학생 조카들 사연들이 왔어요. 우리 9479번님 경남 창원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내년 수능치기 전에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는 중인데요. 신디와 쭉 함께하니까 재밌고 신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라고. 와, 또 내년은 봄부터 뭔가 좀 슬슬 압박감이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MBC DJ 중에 수능 안 본 DJ가 저밖에 없을걸요. 수능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 때마다 제가 압박을 받는 게 안 봐서 모르거든요. 그 압박과 막 이런 그 힘듦. 예. 그리고 학력고사는 아니에요. 저는. 예. 저는 수시 첫 번째 시대. 그래서 저는 수시 합격자여가지고 수능을 안 봤죠. 예. 안 보고 고3 때 제일 많이 놀았어요. 예. 고3 때 누구보다 넉넉한 시간과 예. 예. 그리고 여유 있는 학교 생활. 고3이니까 학교 모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아, DJ 중에서는 학력고사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문세 씨, 예, 우리 또 앞자리, 그 다음에 그 앞앞자리, 예, 우리 윤상 씨. 근데 은근 제가 여러분 라디오를 오래 해서 되게 고인물 같지만 나이로 따지면 거의 막내축이에요. 예, 진짜 그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다. 하지만, 예, 연차로

0: 되면은 예예 좀 앞에 있다가 또 말씀드리고요. 예, 6610번님 서울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인데요.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20년 가까이 정든 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쭉 보냈던 곳이어서 아,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사는 이렇게 슬픈 건가요? 신청곡은 웨이션 V의 비전 윙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라고. 그러니까 처음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아, 이사를 거의 한 6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번 무슨 서류 떼올 때 있잖아요. 서류 떼올 때 그거를 다 준비하라는 그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그동안에 이사했던 것부터 하면은 진짜 몇 페이지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또 되게 신기해요. 어, 이때 여기도 내가 살았다고? 이 동네도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전학 가거나 이사하면 슬프죠. 예. 하지만 이사 간 집이 더 넓다. 바로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언니랑 핍박을 받으며 같이 썼던 방에 그게 아니고 내 방이 생겼다? 바로 잊어버립니다. 무슨 초등학교 기억이고 중학교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방이 넓어지면 장땡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웨이션 V의 비전 윙스 듣고 올게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5: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6: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5: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8: 자꾸 들어주세요.
9: 02로 전화가 오면
10: 핑미 핑미 핑미요.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자, 오늘 큰돈 쓰신 분 계십니다. 무려 100원짜리 포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분은 또 저희가 소개를 해야죠. 6854번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주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힘든 것도 싹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집냥이로 함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2월부터 고양이를 챙기려고 광주에서 전북 부안, 예, 이 모항까지 한 시간 넘게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또 길냥이들이 또 되게 반갑게 맞아줘요. 저희도, 저희 할머니, 예, 할머니 때도 시골에서 밥이 남는다. 남은 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짐밥으로, 예, 강아지들, 고양이들, 우리 짐승들, 산짐승들한테도 밥을 나눠줘야 덕이 쌓인다. 이래서 많이 많이 나눠줬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예. 집으로 가면 얼마나 따뜻하게요. 예, 우리 집냥이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 9541번님, 정은지 씨의 하늘바라기 노래를 들으며 아이를 키웠던 아빠입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몇 년 전 드라마 술도녀에서 주당인 은지 씨를 보고 아이들이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면서 라고. 그렇죠. 오늘 또 그리고 우리 정은지 씨, 예, 우리 정 선배가 월요일 날 정말 정원희망을 뭐 뒤집어 놓고 가셨죠. 예. 정은지 씨와 함께 뛴 신형 나이트 영상은 또 정의 SNS에 바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망간부 해주시고. 그렇죠. 예. 저는 예전에 그 막 이놈 아저씨 도깨비보다 무서워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한선 씨. 예. 눈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아기 때. 그래서 가협토텐인가요? 그때 막 나 오늘 밤은 이 노래 나오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순한 언니거든요. 예. 한국의 마돈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 선배가 연기를 잘했다.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셨고요. 0608번님, 신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쿠땡은 예외였습니다. 그래도 늘 정의를 들으며 배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힘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예. 아, 일단은, 건강을 일단 무조건 잘 챙기셔야 되고, 가을 됐다고 물을 적게 드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 움직이는 활동력이 배예요, 배.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택배업 종사하신 분들의 휴식권을 위한 택배 없는 날이었죠. 예. 근데 무더위에도 또 일을 하셨다니까, 예.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저 선물 하나 챙겨드려야 되는데, 일단 토마토, 이온 음료, 일단 무조건 가야 되고, 저 녹용 홍삼 세트까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025번님. 충남 아산에서 반려견 미용샵 운영을 하고 있는 7년차 강아지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가해서 손가락 빨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아이브의 뱅뱅. 아, 그렇죠. 요즘에 그 컨텐츠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집에서 셀프 미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곧 있으면 다 옵니다. 왜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1334번님, 제주 이도동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 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청취자입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이 없어서, 아, 안 그래도 조용한데 매장은 덥고 제가 아끼는 방탄소년단의 수임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라고. 아, 이분이구나. 저기 니맘 내맘 코너에 연결됐던 50대 아미분. 왜냐면 친정엄마 그 임영웅 콘서트 티켓 이거 성공해가지고 이제 금손, 예, 효도 제대로 했다. 요게 요분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신청곡도 방탄소년단. 그렇죠. 아미는 영원하다. 예, 말해 뭐합니까. 그리고 아, 요즘에는 진짜 문방구라는 그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학교 옆에 한두 개 정도? 예전에는 쫙 있었거든요. 학원과 뭐 초등학교 쫙, 예, 분식집, 그리고 여름에 슬러시 팔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예? 요즘에 무인 문방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 시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전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나요? 예? 아, 요즘에는 아, 학교에서 다 줘요. 아,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저는 이게 늘 신기했어요. 왜냐? 분명히 나는 오늘 듣고 알림장을 받은 채 학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학교 앞에 희한하게 전구 세트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다 사야 되죠. 예, 맞아요. 몇 학년인데 그러면 아, 그 뭐더라 하면, 아, 그러니까 뭔데 그럼 바른 생활인데요. 그러니까 몇 학년? 2학년인데요. 잠깐 이거 가져가 하면은 그게 맞아요. 예. 아, 선생님들은 다 안다. 예, 우리 문방구 사장님들은 다 안다 말씀드리고요. 오영수 씨, 아, 기분이 우중충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고객님이 휴대폰 개통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퇴근 전까지 10대 팔고 가겠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향포향이 느껴진 거야. 라고. 아, 이분 아까 그분 아니에요? 오영수 씨? 사랑꾼? 저기 여자친구 다

아니, 다니, 맞잖아요. 다니한테 사랑한다고. 아이고, 기분이 또 우중충했구나. 어제 뭔가 조금 심드렁했었나? 예, 심드렁하면 또 기분이 들쭉날쭉이고. 아, 휴대폰. 여러분들은, 근데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거의 한 8년 만에 바꿨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라고. 예. 아니,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2017년에 제가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는데 그 충전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네. 가가지고 이제 그 충전기를 혹시 있나요? 이렇게 혹시도 얘기 안 하고, 예, 이건데요. 충전기 어딨나요? 이렇게 했는데, 아, 죄송하지만 이 충전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엔 빠르구나. 예. 맞아요.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충전기를 2주 뒤에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아, 홍당무 마켓을 제가 쓸줄 몰라요. 예. 그리고 나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거기까지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면은 그쵸? 그 동네에 아무리 동네여도 예, 길건너고 이런 거 너무 더워요. 그냥 2주 기다렸지 뭐예요.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모든 자영업자 선생님들 화이팅 외쳐보면서 제 노래는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BTS의 스윔 그리고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올게요.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입니다. 유부녀 킬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킬러라는 건 그거 비밀인 거 아시죠? 쉿, 우리끼리만 아는 저의 살벌한 이중생활.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MBC에서 만나요.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선마 타령입니다.
3: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우리네 들.
2: 1년 농사일 중 가장 힘들다는 김매기도 끝났으니 이제 풍년들 가을을 기대해도 좋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4: 노뮤지 노라이프 오늘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6638번님. 신디, 저 클럽 HOT 1기인데요. 그 이후로 첫 덕질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AETs. 지루한 삶의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덕질하는 맛을 삽니다. ATG의 배드 부탁드려요. 라고.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최산 씨가 그 북부대공 맞죠? 예, 이 밈으로 굉장히 핫한데, 참고로 이제 북부대공 이 웹소설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약간 그 약간 남주 스타일 있죠? 그건데 약간 차갑고 묵직한 분위기를 가진 북부 영지 통치자. 예, 이게 북부대공인데, 최산 씨가 그 통영의 아들인가? 그럴 텐데, 예. 저는 웹소설은 약간 그 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웹소설 말고, 약간 조금 이제 해학 풍자가 좀 있는, 예, 요런 거 좀 좋아하고, 예전에 웹소설은 좀 야한 그게 있었는데, 그 알죠? 왜? 예전에 그 스포츠신문 맨 뒤쪽에 야한 만화 하나 있었고, 그 뒤쪽에 조그맣게 하나 그 연재된 게 있었는데, 좋아했다. 예, 말씀드리고. 아, 남의 아들. 예, 화이팅! 까지도 말씀드리고. 오늘 끝곡은요, 우리 6638번님. 그렇죠. 모든 세상의 낙은 있습니다. 예, ATG의 배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날씨예요. 어떤 분은 애들한테 우산 챙겨라 말을 하려다가 그냥 안 했다고 하시네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0: 8월 21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댄스 투 디스 트로이 시반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였습니다. 아 비하고 참 잘 맞는 노래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고 어느 곳은 또 엄청 많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운전 빗길 조심하시고요. 제 목소리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 샤샤 양권샤 장상올레 워샤 배우 정상올레
0: 예. 딴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예. 디제이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요.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영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또 야 오늘 보이는 라디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사모님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이현미님이 사모님 오늘도 5일차 출석 완료요. 이제 2일밖에 못 만나네요. 감기 몸살 이슈로 수행 맞으러 가려고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야 진짜 안 먹던 홍삼을 한

세 개를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왜 아플 때만 홍삼을 먹을까? 나는 희한해. 아이 참.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2325님, 저도 오늘 딸내미 학교 갈 때 우산에 구멍 뽕 났는데 말 안 했어요. 얘기하면 아침부터 짜증날까 봐. 저도 오늘 아침에 한결이 우리 막내 저 학교 보내는데 우산 가져가라니까 참나 우리 난 막내 참 대단해. 우산 가져가 그랬더니 데려다 줘. 아 괜히 말했어. 괜히 말했어. 괜히 말했어. 걔는 더 큰 걸 원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 2325님 저도 오늘 딸내미 소개시켜드렸구나. 김지영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원하지 않는 관심은 잔소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아 제발 묻기 전에 말해주면 안 되겠니? 아우 절대 말 안 해. 우리 또 저는 지금 한참 질풍노도의 시간을 달리고 있는 우리 첫째. 네 지금 사춘기가 한참이죠. 네 오늘 아침에 또 모자를 놔두고 갔다고 해가지고 모자를 찾아가라 그 보내줬는데 어디에다 맡겨가지고 찾아가라 문자를 보냈더니 아 답이 없더라고요. 모자 찾았니? 찾았니? 찾았니? 몇 번을 보냈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찾았어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안 오고. 네. 그래도 말을 해주는 게 어디야. 난 감사해. 우리 첫째 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도 못해. 이제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 또.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개그맨 김인석 씨 모시고 나의 X 이야기. 아이고, 재밌겠다 오늘. 꾸며볼까 합니다. 중년 남성 두 분이서 X 이야기 과연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참여하실 곳 알려드려야죠.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쏠게요.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올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알레스 아우터 3일제약 롯데렌탈,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이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츠 하보웨어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아.

아,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아주 청량한 노래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발런티어스의 썸머 들었는데 어때요? 저랑 어울리나요? 네. 오늘 굉장히 썸머하게 입고 왔는데 제가 와이프가 골라준 거. 네. 자, 안영민 씨는 지금 출산 중이고요. 아, 출산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 두댕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5624님이 보내주셨어요. 상우님, 다음 주에도 그냥 모른 척 2시에 와서 앉아 있어요. 한 주가 상우님 덕분에 정말 따뜻해요. 다음 주도 그래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감사해요. 아, 진짜 그러고 싶다. 그, 라디오의 매력에 한 지금 한 5일 정도, 했는데, 푹 빠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혼자 하는 얘기? 나 혼자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또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긍정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얼굴을 보고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연들이 저한테는 그 리액션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나서 막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를 조금 알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는 정상훈입니다. 김재현 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퇴사하고, 아이고, 네, 오늘부터 마음 편히 듣고 있어요. 상훈 씨 사연 읽는 게 자연스러워서 거부감 없이 계속 듣고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예. 깜짝 놀라셨겠다. 김재현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퇴사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적적하시겠다. 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니 뭔가를 끈을 맺었다. 그럼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얼마나 기대돼요? 저는 평생 프리랜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아니니까 그 불안감을 맨날 어떻게 갖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 일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들어오겠지. 마음 편안하게. 하지만 통장의 잔고를 보면 자꾸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7731님 저는 일본어 공부하며 듣고 있어요. 잘 외워서 시험 다 맞추라고 응원해 주세요. 깜바레 구다사이. 괜찮죠? 아, 그저께 저기 유튜브 촬영 때문에 종로를 갔는데 일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자.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도시에 가서 뭔가를 보고 관광 뭐 상품 뭐 그런 명소를 가고 맛있는 걸 먹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사시는 분들의 그 인상을 보고 저는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못하는 일본 말이지만 하지메 마시 진짜 못한다. 하지메 마시대도 도조 요르시고 운행하시마스 요거밖에 몰라 하여튼. 네, 하여튼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정문주님이 상우님 아들은 답이라도 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 답을 안 하시는구나. 네, 그래도 뭐 옆에 있잖아요. 저는 항상 눈치를 봐요. 모든 분들이 사춘기 시절에 그랬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눈치를 봤을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여숙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아들들도 다 그래요. 길게 좀 얘기해 주면 손가락이 부러지나 봐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그래도 짧게 얘기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죠. 장연홍님이 우리 딸도 사춘기 한창 중인데 말수는 줄어도 밤량은 안 줄었네요. 그래서 안심입니다. 상우님의 첫째도 그런가요? 엄청 잘 먹어요. 저희 아들은 우리 아들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냥 얘기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무튼 운동에 꽂혀가지고 시간 맞춰놓고 막 운동하는 자기 몸을 막 그렇게 가꾸는데 제 몸을 보면서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하거든요. 아빠 이 뱃살 봐봐 어떻게 할까? 아빠 이거 뭐야? 뭐부터 해야 돼? 막 그런데 하여튼 건강하니까 또 좋잖아요. 밥도 잘 먹고 예 네. 중간 중간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운동 쉴 때는 쇼츠를 보더라고요. 쇼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 드는데 자기만의 루틴이래. 네. 말 안 해요. 말하면 알잖아요. 그다음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0301님 상우님 큰아들과 같은 학교 다니는 딸내미 어떻게 딸내미 외시고 딸 소원풀이하러 빅뱅 콘서트 가는 중입니다. 와. 요 며칠은 기분 좋아서 답도 잘해 주십니다. 사춘기 부모님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어떻게 해내셨구나. 빅뱅 콘서트를 어떻게 예매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예매를 해가지고 가면은 한 두 달간은 사랑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도 다행인 게 그 뭐 아이돌 분들을 잘 몰라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콘서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조미화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해서 보라 들어왔어요. 상우 씨 옷 잘 어울려요. 역시 안에 터치가 최고 맞아요? 예.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된 노래는요. 사랑해 이현도 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현도의 사랑해, 르세라핌의 붐빨라였습니다. 아, 야, 근데 오랜만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기에서 신곡 많이 배워가네요. 르세라핌 감사합니다. 붐빨라. 아, 어떻게 마카레나, 우리 때는 마카레나 춤은 정말 대국민 춤이었죠. 다 같이 췄어요.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때 생각하면서 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6704님이 아까 제가 멘트를 잘못 읽었는데, 안영민님 출산 중 아니고요. 출산 휴가 중에, 제가 아까 출산 중에 출산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짚어내셨습니다. 출산 휴가. MBC
1: FM for you.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에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연애? 그게 뭐죠?
2: 전 우리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바보 정상우.
1: 이하 동문입니다. 사랑꾼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신 분은요, 개그맨 김인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형님.
0: 여전히 진짜 잘생기셨네요.
1: 아, 여전히 코가 크시네요.
0: 여전히 코가 날카로워.
1: 아, 너무 복커예요, 우리 형님.
0: 아, 그래요? 네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운동 계속 하면서.
0: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 알죠?
1: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네.

0: 행복하게
1: 살고 있습니다.
0: 아, 좋은 소식 들리던데. 뭐 네. 앨범을 내셨다.
1: 아, 좋은 소식은 기러기.
0: 아, 기러기?
1: 기러기 생활을 쭉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또 있고.
2: 부럽다.
1: 아, 형님 또 유튜브 채널 보면서.
2: 아, 진짜요?
1: 복작복작 하는 것도 잘 애기들하고 또 이렇게.
0: 얼마나 보고 싶어요, 기러기로 네. 지내는 네네. 게. 아이고, 어떡해.
1: 근데 많은 분들이 얼굴이 폈다, 저에게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잘 네. 지내고 있고요. 네. 좋은 소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2: 또 뭐죠?
1: 제가 앨범을 냈습니다.
2: 오,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야, 어떤 앨범이에요?
1: 뭐? 아주
0: 장르가
1: 그, 아주 그 재미난, 신나는, 신명나는 트로트
0: 댄스곡이나.
1: 트로트. 아. 트로트 댄스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0: 네, 뭐가?
1: 아쉽게도 MBC에서는 KBS도 네. 들으실 수가 없어요.
0: 아, 진짜요?
1: 심의를 통과를 못했어요.
0: 왜?
1: 조혜련 씨 아나까나 이후에. 네. 네네. 저속하다. 가사의 저속성.
0: 아, 어떡해.
1: 아, 약간 풍기문란이다.
0: 풍기문란이면 어느 정도야?
1: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0: 아, 가사가 되게
1: 디테일하다. 왜냐면 저희 컨셉이 뭐냐면 부캐를 제비족을 만들어서 저희 네. 둘 다. 저랑 빠꾸 네. 윤성호 씨.
0: 네네, 알죠, 알죠.
1: 네네. 둘이서 김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부캐로 제비족을 만들었어요. 제비족 네. 컨셉을. 네. 그래서 우리 누님들. 네네.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겠다라는 포부로 그런 가사를 좀 네, 만들어 봤는데.
0: 아, 듣기 싫다, 갑자기.
1: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활동은 하고 싶은데, 준비는 너무 다 되어 있는데, 막 열정은 넘치는데, 아, 무대가 없다. 아,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0: 아, 근데 난 되게 그 네. 가사가 너무 궁금한데. 네.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기 좋고, 때문에.
1: 몸매 좋고, 외모 좋고, 매너 좋은.
0: 오,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 거야?
1: 우리들을, 제비를, 키워주세요. 우리 누나들, 누나들, 누님들, 사모님들 키워달라는 내용입니다.
0: 아, 뭐 키워줄 네네. 수 있지.
1: 네, 한 마리씩 가꿔주고. 키워보세요. 분양 받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분양.
1: 근데
0: 아, 눈물 나.
1: 아, 그렇습니다. 아,
0: 저도 옛날에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유세윤 씨하고 같이 네네네. 내가 양꼬챙칭 따고 유명할 때 노래 앨범을 냈어요.
1: 아, 내셨어요?
0: 네. 야, 유세윤 씨는 그냥. 그냥 네. 한글말로 했고 나는 조금 바꿔가지고 재밌게 양꼬챙칭 따고 그 네네. 어투로 했잖아요. 중국어 네. 어투로 네네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음악 캠프인가 뭔가 잡혔어.
1: 잡혔어.
0: 네, 잡혔는데 네. 노래를 들어보시더니 네. 네, 금지.
1: 금지. 아니 잡혔는데 금지되는 건 뭐야?
0: 그게...
1: 그럼 들어보시고 잡았어야지. 네,
0: 근데 그게 그 안에 왜 금지가 됐냐 했더니 제가 하는 말투 중에 하나가 좀 욕과 비슷한 말투가 아~ 있다. 그래서 그런 투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1: 뉘앙스.
0: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그만 말죠. 좀 안타깝습니다.
1: 아, 네네.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저속한 가사.
0: 하지만 그것 덕분인지 네. 네. 굉장히 많이 잘 됐어요.
1: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저는 또 역으로 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0: 네.
1: 방송에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네. 찾아서 듣게 만드는
0: 그래,
1: 매니아층을 또 이렇게 자극하는
0: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1: 궁금하시죠
0: 하실 네네. 것 같아요
1: 9월 네. 초에 정식 발매가 되니까 네네네. 이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0: 최윤영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석 씨 온갖세를 다 하는데 네. 제비의 기러기에
1: 제비 받고 기러기 하나 갑니다 네네 묵고 더블로 가 제비의 기러기로 그렇습니다.
0: 김은숙 씨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궁금한 거예요.
1: 그렇죠.
0: 최정원님은 궁금해서 더 듣고 싶어지네요.
1: 감사합니다. 이런 거 노리고 있습니다.
0: 네, 네네. 박현준 씨는 궁금하네요. 네. 야 이거 누님들이 아 예.
1: 저희들은 저희 윗 선배들을 좀 노려요. 6070. 저희는 3040 노리잖아.
0: 타겟이 확실하다.
1: 타겟이 확실해. 아. 6070.
0: 예.
1: 네. 사별하신 누님들도 좋고 다 좋아요. 네네네. 이런 누님들 노리고 있습니다.
0: 김재희님이 네. 왜 검색조차 안 되죠? 야, 더 궁금하다 이거. 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1: 아직 발매 전이에요.
0: 아, 발매 전이에요.
1: 네, 지금 뭐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야, 오늘부터 검색을 많이 하실 것 같아.
1: 미리 검색해두세요.
0: 야, 언제쯤이면 네. 검색이 될까요?
1: 9월 2일날. 저희가 정식 발매니까 네. 네, 9월 2일부터 네. 정식 검색은 그때 해주세요. 정식 발매가 그때니까 정식 검색은 그때.
0: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뭐.
1: 나오죠. 다 나오죠.
0: 나와요.
1: 다 나오죠.
0: 음원도 다들 다 올라가고.
1: 싹 갈립니다. 네네네.
0: 야, 진짜 기대된다.
1: 아.
0: 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저기 금지곡이니까 어때요? 그 피님 그 MR이라도.
1: 들을 수 있어요? 올라 있어요?
0: MR만이라도.
1: 아, 있어요? 아. 나오네요.
0: 지금 나온 거예요.
1: 재밌어.
0: 일어나세요.
1: 써.
0: 일어나.
1: 써.
0: 행사해야 되니까
1: 따라.
0: 해
1: 누님들 일어나세요
0: 싸
1: 인공관절도 좋아요 일어서 주세요
0: 싸
1: 아 여기서
0: 예.
1: 사모님

0: 이렇게 나와. 난 안 돼. 그러게 안 돼. 하지 말래. 부장님 깜짝 놀라셨어. 부르고 싶은데.
1: 우리 좀 키워보세요. 어,
0: 아, 안 돼, 안 돼. 키워보세요. 네, 아, 이거 부르고 싶은데.
2: 아, 좋은데?
0: 아, 네.
2: 아, 이런
0: 식으로. 시작부터 새가 짹짹짹짹짹. 네네네. 거의 저희가 그래서 낸실행 누나처럼 옆에 제비라는 네. 말이 얹고 나와요.
2: 아 그래요? 엉고. 컨셉 저 준비를. 아,
0: 네네네.
2: 일단 낸시, 웃겼다.
0: 낸실행은 고양이, 고양이는 제비.
2: 아 제비.
0: 네네네.
2: 아, 난 너무 웃기다.
0: 네. 네. 미치겠다. 아. 캬바레 느낌 난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속해서 방송 불가합니다.
2: 야. 7587님이 김진희님, 예, 김진희님이 네. 누님이 아니라 뭔이라고 했어.
0: 아 누님 아니어도 동생이야 또. 네네. 다 일어서 주세요.
2: 박효정님 한번 읽어 주시죠.
0: 아 여든이 되신 친정 엄마께 추천할게요. 좋아하시겠습니다.
2: 네.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 좋아하실 것 같아.
0: 우리 효정님께는 친정 엄마지만 우리한테는 누나. 나한테는 누나. 네 그렇습니다. 아... 어디선가 들을 수 있겠죠? 그날을 네. 기다려봅니다.
2: 그날을 응원합니다. 네. 예, 곧 있으면 9월 2일 날 여러분들 다 검색할 수 있고 듣고 네. 들으시고 네.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2: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2: 자, 나의 X 이야기 아, 한번 잠깐 해볼까요?
0: 그렇습니다.
2: 네. 네. 어, X 혹시
0: X는 다 있죠.
2: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네, 네, 어, K본부에서 아... 진짜 개그맨 그 시절에서 네. 최고였다는. 저까지 소문이 들 정도면 엄청났어요. 아, 그리고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뭐, 지금도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제비 타입
0: 그거를 계속 네, 네. 연장선상으로 어, 이렇게 지금까지
2: 어, 끊임 대시가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니, 뭐, 그랬습니다.
0: 네,
2: 어때요?
0: 뭐 네. 화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2: 네,
0: 결혼 전에
2: 아니, 결혼 전이니까
0: 아, 뭐. 막 아련해지네요.
2: 네, 네 결혼 전
0: 눈시름도 붉어지고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네네
2: 오늘 참 재밌겠네요.
0: 네, 네 형님도 뭐 네?
2: 네?
0: 뭐. 코가 보통 코가 아닌데, 우리 형.
2: 코하고 뭐.
0: 코 크면 또, 네? 코 크면 뭐.
2: 콧구멍, 콧구멍이 크죠.
0: 콧구멍이 크고.
2: 제가 숨을 잘 쉬어요.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0: 피지구멍도 크고 다 크죠. 코 크면.
2: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네. 커가지고 네네. 음식 냄새를 잘 맡습니다.
0: 보통 형 아닙니다. 네네.
2: 보통 네. 냄새가 아니야, 네. 그분도. 네, 좋습니다. 자, 네. 나의 X 이야기 한번 조금 있으면 꽁트부터 한번 가볼까요?
0: 예. 좋습니다.

0: 얼마 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메뉴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이상하네. 내가 주문을 잘못했나? 아닌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잘못 나왔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에 만났던 그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1: 여기요. 커피 잘못 나왔어요. 어서 바꿔주세요.
2: 너무 늙었나?
0: 너무 나이 들었나? 누나 느낌이 나네요.
2: 아 이게 내 남자 목소리. 네, 아무튼
1: 당장 환불해 주세요.
0: 여자친구는 절대 흥분하지 않고요. 조금 흥분하고요. 예의를 지키면서 따박따박 또박또박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애랑 살면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얼마간의 연애를 하고요. 헤어질 때도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간 곳이 있다더니 은행으로 가더라고요.
1: 우리 여행 통장 해약해야지.
0: 우린 나란히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1: 32만 5,211원인데 반으로 나누면 16만 2,605원씩이네. 아, 1원은 나눌 수가 없네. 이건 그냥 기부할까?
0: 은행에 놓인 저금통에 1원을 넣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산하고 헤어졌습니다. 계산 하나는 정말 확실했던 그녀. 지금도 어디선가 야무지게 잘 살고 있겠죠?

0: 환불과 계산에 능숙한 X 공태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였습니다. 아, 오늘 X 사연 보내주신 분들 두댕분들께는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 야무진 여자. 10원 한 장까지도 나누는 5원씩 나누고 마지막 1원이 안 나눠줘서.
0: 아니 이런 분 만난 적 있으세요 혹시?
1: 아니 저는.
0: 아, 다양한 분을 만났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어느 나라 분들. 아니 그런데 아니 사실은 사랑은 네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게 사랑 아,
0: 근데
1: 아니겠습니까?
0: 남자들은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하게 헤어질 때 그런 통장들 있잖아요 관리를 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우리는 그냥 아, 야, 줄 필요
1: 그럼요.
0: 없어
1: 하나를 줘도 하나 더 주고 싶어
0: 줄 필요 없어 사랑인데 다 가져가 아. 근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야. 그럼 조금
1: 안 돼.
0: 뭐
1: 안 되죠. 아, 근데 그리고 이게 아, 이자가 계속 붙어 돌아가면서
0: 복리로
1: 복리로 계속 붙어 했어. 예전에 또 사귀었으면 또 붙고 하면은 또 커질 수 있습니다.
0: 그 연애하신 분들이 가장 그 커플 요금제를
1: 아, 많이 하죠.
0: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어쨌든 본인이 와가지고 네네네. 두 분이서 깨야 되니까
1: 같이 깨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 할인율이 세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깨기 싫은.
0: 그래서 거기 점원분들한테 네. 한번 여쭤봤는데 네. 아. 헤어진 것 때문에 오셨구나 한 분들의 그 기운이 느껴진대. 아~ 근데 그분은 너무 너무 재밌대. 그 조마조마한 게.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1: 김지영님. 네. 부럽네요. 똑 부러지는 계산. 매번 네. 손해 보다 보니 이젠 손해가 편해져 버렸습니다.
0: 아, 손해 보신다.
1: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아이고. 줄 안다.
0: 아이고 영화 계산에. 정혜영님이 암요 동계산은 확실히 해야죠. 아님 찜찜해요. 그래, 동계산 그래. 하는 게 맞죠. 근데 남자 저 같은 게 네. 아니 남자 분이 아니라
1: 왜 저 같은

0: 경우에다가 괜히 아니, 저, 어, 형수님 저, 듣고 계세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네, 네네. 우리 와이프도 듣고 있고. 6519님이 저는 데이트 통장 헤어지고 잊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제가 다 가졌네요. 아. 제가 더 똑똑하죠.
0: 어머. 야.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1: 야, 그러네.
0: 있나,
1: 야,
0: 있나.
1: 공돈이네, 이거.
0: 네. 4533님,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웃느라 일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1: 아, 그래요. 아. 인석 씨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아니, 노래 나오는 중간에도 쉴 새 없이.
0: 근데 저는
1: 그 독하디 독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야, 이거 방송해도 돼? 이럴 정도로.
0: 어떻게 해요? 확 해버려? 생방중에?
1: 아니야.
0: 네네네.
1: 자, 꽁트에서 건져낸 네.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릴까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X 중에 최고. 아, 노래도 있잖아. 내 거 중에 최고. 이런 노래처럼.
1: 야, 인석 씨가 하니까 수많은... 되게 네. 야하게 들린다. 그렇지.
0: X 중에 최고. 네. 수많은 X 중에서도 이건, 이거 하나는 정말 독보적이었다. 진짜 최고였다.
1: 네.
0: 인정한다. 네. X가 가졌던 최고의 능력, X 중에 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야, 이거 참 네. 사연 참 기대돼요.
0: 아, 영미가 있었으면.
1: 야, 이거 조심해 주세요.
0: 네. 네. 얘기했을지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네네. 영미가 없는 게.
1: 아, 야, 이게 네네. DJ라는 게 되게 방어적으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0: 내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1: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책임감이 있어서. 네. 제가 만약에 문...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럼요. 난 질렀다.
0: 그렇지.
1: 난 질렀다.
0: 어차피 뭐
1: 내일은 없다.
0: 프로그램 폭파돼도 난 뭐 왔다가 가는 모른다. 사람이니까.
1: 난 모른다.
0: 네. 네.
1: 자, 이거 난 최고. 정말 독보적이다. 최고였다. 인정한다. X가 가졌던 최고의 능력.
0: 네.
1: 자, X 중에 최고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실 곳은요.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이것도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예, 보내주십시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아,
1: 자, 우리부터 슬슬 한번
0: 우리부터
1: 털어나 볼까요? 네, 아. 우리
0: 아니
1: 연애 경험하면 최고죠, 인석 씨가.
0: 입맛이 진짜 뛰어났던
1: 입맛이
0: 아, 거의 뭐 소믈리에처럼.
1: 어, 그래요?
0: 뭐 맛에 되게 예민한 분이어서 그분이랑 다닐 때는 맛집을 많이 가게 되는.
1: 아.
0: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1: 네네.
0: 우유를 먹어서 A1 우유인지 A2 우유인지
1: 어.
0: 구분할 정도로 거의.
1: 아, 진짜?
0: 네.
1: 아,
0: 구분하세요?
1: 아니, 난 전혀 소주 맛도 몰라.
0: 에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물도 뭐 이게 뭐 어떤 물인지 막 아는 분처럼.
1: 아, 난 싫어.
0: 우유도 막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1: 만났어요? 좋은 점이 네. 뭐예요? 난 별로.
0: 좋은 점이 뭐냐면 맛집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맛에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아. 이미 아. 가시면서 여기 이 지역엔 요게 제일 맛있어.
1: 아, 근데 인석 씨랑 네. 그 연애하는 게 아니고 맛집과 연애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살짝.
0: 그래도 뭐 좋죠. 맛있는 거라도
1: 계산,
0: 많이.
1: 계산을 계속
0: 계산 뭐 제가 하지만.
1: 이용당했네.
0: 네네네. 그래도 내가 계산하는 거지만 맛없는 거 계산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더 속상하잖아요.
1: 저는 제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네. 분 얘기인데.
0: 자꾸 분이에요. 돌리네.
1: 아니, 진짜 어떤 분 얘기인데 네. 제육볶음을 그렇게 잘해주셨다. 만 얘기하니까 네. 제육볶음을 너무 잘해주셨대. 네. X가.
0: 네.
1: 근데 깨를 항상 뿌려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제육볶음 뭐 이렇게 생각이 나들 계속 제육볶음 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와 너무 그 집하고 맛있는
0: 네네.
1: 비슷한 집이 있어가지고 야 맛있게 먹고 야, 이거 진짜 아, 오랜만에 근데 얘기를 못하잖아.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나서 근데 어머니 만날 기회가 있었대. 어머니가
0: 네.
1: 그래서 어머니 뭐 저기 인석이한테 뭐 제육볶음 이렇게 많이 깨 뿌려가지고 해주셨답니다. 뭔 소리냐고.
0: 다 들켰구나.
1: 뭔 소리냐고. 아,
0: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아,
1: 그러니까.
0: 네. 네.
1: 그랬던 기억들이.
0: 그렇습니다.
1: 그랬던 기억이?
0: 그랬던 기억이? 무슨 남의 얘기라고 해놓고.
1: 아. 남의 얘기라면서. 네. 예.
0: 정명근님이 사연 주셨어요.
1: 예, 예.
0: 인성님 공감이요. 제 X가 상한 음식 냄새 기가 막히게 맞춰서 배탈 날 일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분들 있어요.
1: 그래?
0: 조금만 상해도 바로.
1: 모자를 아무리 쇼핑하러 다녀도 결국 맞는 모자가 없었답니다. 그 X. 그 X가 현 남편이에요. 어떻게
0: 아.
1: 저도 머리 크기가 좀 큰 편인데.
0: 아.
1: 머리 이게 좀.
0: 둘레가.
1: 네, 둘레가. 제가 네. 앞뒤 짱구.
0: 아, 짱구시구나.
1: 네, 그래서 잘 안 맞는데 모자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있어요.
1: 부러워요.
0: 네. 아, 여러분들이 모자 잘못 쓰면 네. 특히나 뭐 털모자나 이런 거 잘못 쓰면 산적 느낌이나 네네네. 구석기 시대 느낌이 난다.
1: 맞아, 맞아.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맞아.
0: 네네네.
1: 올라온 코네어처럼.
0: 네. 네.
1: 자, X 중에 최고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네. 과연 무엇이 최고였는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자, 내 거 중에 최고 이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X 중에 최고. 네. 장정윤님이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물건 살 땐 최저가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아, 계속해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공짜는 미니, 공짜는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3부에서 돌아올게요. 내 것 중에 최고.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자,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1: 안영미 씨는 출산 중이고요가 아니라 출산 휴가 중이고요.
2: 아니 애가 얼마나 크면 계속 애가 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출산 중이면.
1: 아니 내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2: 그러니까요.
1: 계속 이렇게 예, 보내주셨는데 출산 휴가 중이시고요. 네,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저는 정상훈입니다. 자, 나의 X의 이야기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X 중에 최고.
1: 네, X 중에 최고. 네. 네. 3281님이 제 X의 여친은 맥주병을 너무 잘 따요.

0: 뭐 최고 그냥 바로 사과를 한다는 건 난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사과를 한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긴 싸움을 안 만든다는 거. 어찌 보면 현명한데 네. 또 반대로 지금 0968님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저는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네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김선정 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엑세이저의 최고의 능력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1: 이거 무서운 거예요.
0: 네. 제가 5년 전에 무심코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좋은 말 까먹고 싸울 때 쓸 말을 정확히 저장하는 능력. 와. 진짜 인간 블랙박스였습니다. 와.
1: 남자분이 그런 거네요.
0: 야, 큰일 났다.
1: 야,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래서 남자들이
0: 그렇죠.
1: 와이프랑 싸울 때
0: 저는
1: 정말 뭐 한 15년 전
0: 15년 전
1: 막 처음 데이트할 때 뭐 했던 잘못 같은 거. 그쵸. 오빠 그때부터 그게 잘못이었어? 오빠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나는 우리 와이프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1: 아, 이건 무섭습니다.
0: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네네네. 저는 진짜 처음 듣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어? 나한테 얘기했어? 오빠 뭐 상황을 얘기해요. 그때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 나 진짜. 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또 그걸 기억해가지고 아, 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감사하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는 블랙박스야.
1: 마무리.
0: 나 블랙박스.
1: 사무님.
0: 잘 못된 저 잘못된 기억력을 고쳐주는 우리 와이프.
1: 사람. 네. 지만 살려고. 감사하죠로 마무리한다고?
0: 감사하죠.
1: 이 스토리를?
0: 사랑하고요. 감사하고. 자, 소개해 주죠. 네.
1: 7호 사모님. 다정함이 최고였던 엑스. 항상 나를 주시하고 내가 뭐 필요한지 보면서.
0: 야, 이거 뭐야?
1: 늘 다정하게 챙겨줬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는 다 챙겨줬다 생각했는지 다른 여자를 챙기더라고요.
0: 바람나서 가버렸대.

0: 저 제 전전전전전전전 와 너무 많이 몇 번이
1: 몇 번 사귀나요?
0: X는 최고의 약한 방광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겠니? 영화 한 편 보면 화장실을 10번 갔었던 그녀 잘 지내지 행복하지. 아, 글쎄요. 이제 용덕 씨 이런 거는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보내주시면 안 돼요 사연. 네, 이건 사과하셔야 돼요. 이건 그렇습니다.
1: 씨, 네. 사과 문자 부탁드릴게요.
0: 자, 대단한 능력자들 나의 X 이야기 사연 계속 기다립니다. 네. 그 전에 광고 들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시의 데이트 본격적인 3부가 시작됐고요. 나의 X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X 중에 최고,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해보죠.
5: 네.
4: 네, 7288님. 네. 저희 X는 주차랑 운전 1등.
5: 와.
4: 아, 진짜 끝내주기 잘해요. 그가 운전을 하면 모든 차가 심원 땡침대가 됩니다.
5: 아, 편안하다.
4: 네.
5: 남자가 또 운전 잘하면 멋있잖아요.
4: 근데 남자분들이 운전을 네. 잘한다는 게 뭐 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빨리 가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위험한 게 아니라.
5: 아니죠.
4: 이렇게 편안하게. 어 뭐야 탔어? 안 탔어? 브레이크를 밟는데 뭐야 브레이크 밟았어?
5: 아.
4: 어 뭐야 출발했어? 나 못 느꼈어.
5: 그런 게 잘하는 거야.
4: 그러다가
5: 진짜 고소.
4: 스르르 잠이 와.
5: 잠이 오는.
4: 자. 그래서 딸 자기야 일어나.
5: 다 왔어.
4: 다 왔어. 할 때 아 그때 한참 동안 자면은 입에서 냄새 나잖아요.
5: 갑자기 뭐. 네네.
4: 뽀뽀를 못 해주고 나오는.
5: 어. 네. 네. 네. 냄새로 엔딩. 냄새 엔딩. 1804님. 제가 만난 X는요. 방귀를 원하는 대로 꼈습니다. 트로트에, 댄스에, 발라드에 음을 맞춰서 낍니다. 아, 거의 필이네요. 필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얘기가 가죽 피리분이
4: 문화재
5: 네. 그렇죠.
4: 이분은
5: 피리리
4: 이분은 협연해야 돼. 네. 협연해야 돼. 큰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해야 돼. 아, 저 와이프 네. 친구분 중에서도 네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신 분이 왔어요. 저희 집 왔는데 그런 네네.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
5: 네네.
4: 근데 너무 이제 보여줄 수 있냐 이제 실례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훅 껴주더라고요. 이야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 조절이 돼.
5: 아, 이거 조절이 돼. 끼고 싶을 때 끼는. 와.
4: 대답이 뿜뿜.
5: 두 번도 연속 두 번?
4: 너무.
5: 아.
4: 우리 와이프가 뭐 별명이 박박이었나 그랬어. 박박. 네, 하여튼 그랬어요.
5: 아니 근데 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4: 네.
5: 저는 뽕은 낄 수 있다고 봐요. 공공장소나 어디서도 네, 뽕은 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지금 박 얘기하셨는데 왁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는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조금 힘을 주시는 막 일부러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시죠? 우리가 다 껴봐서 알잖아. 뿡뿡 이런 정도는 자연스럽게 새어 나오는 느낌이.

0: 아니고. 근데 와 이거는 정말 본인의 행복 추구권이고.
1: 근데 그 가끔가다 네. 저도 그렇지만 네. 화장실에서 이제 네. 소변 보실 때 네. 네. 네. 이제 힘을 줄 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있어, 있어.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빵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미안해 그냥 그, 지나가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때 다 터졌어. 시원하게 다 터졌어. 아, 미안합니다. 그 소리가. 예. 다음 사연은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향기로 또 문드네요. 오늘 사연님.
1: 자, 4382님이 제 엑스는요. 저글링이라고 하죠.
0: 어, 예. 맞습니다. 이렇게
1: 귤 가지고 손재주 부리는 거. 야. 그거 잘해요. 어. 그거 하나는 진짜 잘해. 그거 하나는 잘했다 진짜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0: 그거 하나만
1: 그거 하나만
0: 그거 하나만
1: 야 그게 뭐라고 그거
0: 뭐라고
1: 그러니까 아. 귤 철이면 항상 저글링
0: 돌리시겠네요.
1: 사과 하나 살 거 세 개 거
0: 돌리시고 어. 요거 다음 단계가 하나씩 먹는 거잖아요.
1: 그렇지. 근데 여자친구 그걸 보자고 아, 데이트한 건 아닌데.
0: 아니잖아요.
1: 그래서 그거 하나 잘했다 네. 진짜
0: 피에로랑 사귀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이고, 5086님 네. X가 진짜 똑똑했어요.
1: 똑똑했어요.
0: 식자층이라 거기에 네. 끌려서 만났는데 싸울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길게 돌려가면서 아. 말해서 진짜 백분토론이 따로 없었습니다. 설명 또 설명 그거 하나는 짱이었습니다.
1: 아, 나
0: 이것도 너무 싫어.
1: 나도
0: 자기 좀 많이 배웠다고 아, 어려운 말 막 섞어가면서
1: 아 진짜
0: 막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고
1: 못 알아듣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근데 뭐 일상생활에서 없는 그런
0: 안 쓰는 단어들,
1: 안 쓰는 것들 그거 해가지고 단어 해 몰라 내가 몰라 그러면 모르는 눈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0: 보이니까.
1: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0: 무슨 얘기인지 알지나 뭔지 알겠지 뭐 이런 것들 아 너무 자존심 상하죠.
1: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선님이 네? X는 뜨거운 음식을 진짜 잘 먹어서 제가 시켜서 먹어야지 하고 하면은 다 먹고 없었어요. 아~ 라고 보내신데
0: 거의 뭐 된장찌개 진짜 그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어. 막 라바 그
1: 예전에
0: 용암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느낌.
1: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나오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숯 같은 거 입에 넣고 아~ 하시는 분들
0: 철 녹인 것 같아요. 제가 시켜서 이 천장 아니에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분 아세요? 그분이신 것 같은데 네 삼겹살도 익자마자 막
0: 바로 쓸어 드시는 분.
1: 근데 그런 이런 분들 있으면 좀 그래 네. 다 혼자 드시니까
0: 그렇지. 속도가 안 맞지. 8384님 21살 군대 가기 전에 만났던 엑스 여친 절 숨기는 데 최고였어요.
1: 어.
0: 본인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네. 매번 놀러 오라고 해놓고 엄마 들어오면 장롱에 숨기고 언니 들어오면 보일러에 숨기고 식탁보 밑에도 숨어보고 그 집 가족들과 숨바꼭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게 정말 최고지 않나요?
1: 아니야. 이거 다 걸렸어. 모른 척 해주는 거야. 어떻게 부모님이 다 알지. 그러니까 귀엽다고 그렇게 한 거지. 모른 척 합시다.
0: 아니 근데 너무
1: 그러니까 성격이 지랄 맞으면은 저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들이 좀 무서워해.
0: 아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2대 3대가 사는 집에 이렇게 다 불러서 이렇게 네. 어떻게 남자친구랑 놀 생각을 했는지.
1: 야
0: 대단하네.
1: 야, 아주 네네. 스릴 있는 연애를 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X 중에 최고. X가 네. 가졌던 최고의 능력. 사연 계속 보내주십시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웨트.

0: 아, 엑스 중에 최고 엑스가 네. 가졌던 최고의 능력 네. 사연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익명 부탁으로 왔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잠수하는데 최고.
1: 뭐야?
0: 네, 과거 제주도 해녀였는데 그렇게 잠수를 잘 타더라고요. 어, 몇 번 그러길래 저도 잠수 타버렸어요.
1: 이런 분들은 양다리인 경우도 있어요.
0: 아, 곤란하니까. 그런가?
1: 한 번에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 아, 이건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진짜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
0: 아니면 그냥 네. 전화를 네. 받는 것들이 그 말로 하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1: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 하는
0: 이분 좀 포장해 주려고 그런 거지 뭐 나도.
1: 그러면 뭐 몸으로 하는 건 괜찮고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0: 조용해요. 네. 조용히 하세요.
1: 이상한 거지 그게.
0: 자 다음 분.
1: 1435님 시간 개념이 없기로 최고인 X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안 와서 전화를 하면 가고 있어. 근데 대부분 그제야 씻고 나오더라고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소리만 듣다가 헤어졌네요.
0: 아 이런 분 있어. 아니 근데 맨 처음에 귀여워. 그 거짓말에 아유 얘 또 거짓말하네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화가 나면은 야 네. 어딘데?
1: 네.
0: 아 나 지금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운전하겠네? 지금 운전해서 열심히 해서 가고 있어. 자 그럼 창문 열어봐. 바람 소리 들려줘. 미안해.
1: 아.
0: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1: 빵빵 해봐도 있었어. 빵빵 해봐. 크락션 올려봐.
0: 드리프트 해봐.
1: 그런 소리라도 들려.
0: 2시에 데이트 라디오 들어봐.
1: 들어봐.
0: 들어봐.
1: 그러니까
0: 걸리면 안 돼.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1: 요거는 약간 여자친구를 하대하는.
0: 아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1: 만약에 내가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랑 약속 잡았는데 늦을 수 있어요?
0: 그래.
1: 안 되잖아. 이게 만만하다.
0: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면 괜찮아. 뭐 부장님한테도 지금 가고 있어요.
1: 가고 있어.
0: 가고 있어요.
1: 예. 예.
0: 뭐 사장님한테도 지금 면접 보러 가고 있어요.
1: 그렇게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으면 괜찮아.
1: 오케이. 예. 자, 0933님.
0: 네, 0933님이 저의 엑스도 정말 엄청 다정하기로는 최고였어요. 뚜벅이 시절. 데이트 하기로 한 날 너무 추워서 지금 가는 길인데 춥다라고 하면은 문자를 했더니 집에 가서 솜이불을 들고 와서 저를 칭칭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불 들고 다니면서 여자들 보쌈하는 거 아닌지 보내주셨는데
1: 이거 야. 처음에는 좋은데.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고 돌아다닐 걸 생각하면 이불을 이렇게 싸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이 진짜. 되긴 하는데.
0: 어쩌냐. 근데 뭐 멀리서 보기엔 조금 로맨틱하긴
1: 그렇죠.
0: 하다.
1: 콩깍지가 씌우면 또.
0: 우리 뭐 좋아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네네. 그럴 때가 네네. 있었죠. 네네. 그렇죠.
1: 네. 6339님. 제 전 X는요. 진짜 깔끔 떠는 게 최고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더럽다고 못 잡게 하고요. X집에 놀러 가죠. 들어갈 때는 꼭 발부터 씻으라고 했어요.
0: 아이고.
1: 아.
0: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굉장히 더러워서. 반대로.
1: 그런데
0: 남들
1: 그 6339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0: 네네.
1: 여자분들
0: 네.
1: 말장화 같은 거 롱부츠 신으시고 지퍼 쓱 내리시고 이제 거실이나 이렇게 현관에 발을 첫 발을 내딛으셨을 때
0: 그때 이제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0: 키우면은 혹 발자국대로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1: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썩썩썩 이런 느낌.
0: 그만해요, 그만해요.
1: 그런 느낌이 드는 아, 사운드가 있어요.
0: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수님이 네. 저희 X는 성악 실력이 최고였어요. 아. 성악을 전공을 해서 네. 모든 가요와 동요를 성악 버전으로 부르곤 했어요. 나 미치겠다 진짜. 아유, 나 이런 분 진짜 짜증나. 아유, 왜냐면
1: 보통 60대 70대 어머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0: 아, 저도 이제 뮤지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1: 아, 그렇죠.
0: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다 네. 우리 앙상블에서 뭐. 이제 성악을 갓 졸업한 친구들이 네네네네. 가요를 불 때라든지 아니면 그 길이 네. 터져가지고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본인은 몰라.
1: 모르니까.
0: 본인은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아. 분들이 있죠. 네네.
1: 아, 형님은 약간 성악발성을 안 하세요? 그럼?
0: 아니, 지금 성악발성 아니죠. 제가 성악을 그렇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9218님. 나의 X는 체력이 최고였습니다.
0: 어.
1: 약간 또 그쪽으로, 네, 아니요. 영미 쪽으로 가나? 나 만나러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하고도 네. 동물원도 가고 어. 커피도 마시고 밥도 어. 먹고 또 운전해서 부산 가서 숙소에 차 세우고 어. 밤새 술 마시고 어.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조식 먹던데 사람입니까?
0: 어, 쌍둥이 아니야?
1: 아
0: 쌍둥이 아니야?
1: 와
0: 야, 이럴 수가 없는데 와... 이건 너무 근데 저는 네. 체력이 아주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뭐든지 네. 아니면 연애도.
0: 연애도 그래야지 이렇게 와이프든 저는 와이프가 이렇게 막 여행 가고 그러면은 제가 지치고 그러면은 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언제 여행 간다고 아이들 보면서도 네. 아, 너무 힘들죠. 근데 체력이 뒷받침되고 아, 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게
1: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지. 네네네네.
0: 네 좋습니다.
1: 네. 뭐 다른 것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0: 네네.
1: 김성경님. 아, 엑스네 부모님이 약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부터 각종 영양제들 떨어질 걱정 없이 먹곤 했었습니다. 내 최고의 건강 지킴이였던 엑스. 아 이거 너무 좋다.
0: 야, 너무 좋다 진짜.
1: 아, 정말 요즘 또 약국은 네, 네. 다양한 거 다 팔아요. 칫솔부터 다 있어.
0: 다 있어.
1: 예, 네, 무슨 밴드 하나부터 마스크부터 뭐 치간 칫솔 뭐 다 있어요.
0: 근데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1: 뭐 웬만한 화장품들도 살짝 구매해두고
0: 있어. 근데 너무 달라고 하면 너무 눈치 배지 않나?
1: 근데 남자친구가 또 이렇게 쓱쓱쓱 해오는 거니까.
0: 아, 그렇지.
1: 아, 이거 너무 좋았겠네요.
0: 슬쩍 빼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장님 모르게 그러진 않겠지.
1: 네.
0: 4565님이 네. 20대 전 남친은 게임 실력이 최고였어요. 게임을 너무 잘해서 제 캐릭터도 최고 아이템으로 풀 장착해주고요. 최고 멋진 캐릭터로 만들어졌어요. 와, 좋았겠다.
1: 헤어지고 이거 파셨나요? 이거 팔 수 있잖아요. 야, 네. 이런 거.
0: 저는 그 아. 로망 중에 하나가 네. 진짜 와이프랑 같이 게임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제가 그때 한참 그쵸 슈팅 게임 있었어요.
1: 네네네.
0: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네 했는데 네. 아우 절대 우리 와이프 그 아우 기자마자 지금 뭐 하냐고. 아,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지금 혼이 났던 그 엑스 중에 최고 나의 엑스 뭘 잘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들을게요. 비비의 밤양갱.

0: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들었습니다. 네. 개그맨 김인석 씨와 네. 나의 X 이야기, X 중에 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최고의 사연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1: 오늘 최고의 사연
0: 최고 사연은요.
1: 맥주병을 잘 땄던 X의 사연을 보내주신 3281님
0: 축하드립니다. 이거 왜 안 돼? 준현이 불러와야 되겠어.
1: 엄청 뻥 소리.
0: 네. 아, 다시 한번 소개 한번 그렇습니다. 해드릴까요?
1: 3281님. 제 엑스 여친은 맥주병을 너무 잘 땄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빨로, 신용카드로, 차키로, 식탁 모서리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시원하게 다 따서 술자리마다 스타였어요. 가끔 병 따위가 안 보일 때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0: 자, 이분께는요. 네? 칼국수 세트 쏩니다. 근데 반 드려야 되는 거 2인분이면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자, 나의 X 이야기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형님이랑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같이 또 이렇게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이게 뭐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갈 때도 맞아. 계속해서 또
0: 수다 계속 떨어네. 수다를 떨었어요.
1: 네, 너무 즐거웠어요.
0: 야, 근데 오늘 아쉬워. 네. 야, 이게 아쉬웠구나. 그러니까 라디오를 제가 이제 일요일이면 이제 네. 여기서 네. 네, 그만두는데. 네.
1: 그만둔다고 하니까 더 슬프네요.
0: 어쩔 수 없이.
1: 뭐 약간 명퇴당하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 가장 막 이렇게 희망퇴직 받는 것 같고 약간 왜 이렇게 슬프게.
0: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네. 이게 뭐야? 이게 네. 점여드네. 네.
1: 점여들고 스며들고.
0: 스며들고네요 라디오. 아, 네. 2시에 데이트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 두 분께 이 분께는 칼국수 테스트 드리고요.
1: 예.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5662님이 인석 씨 오늘 날아다니는 기센 여자들 없어서 그런가 훨씬 더 편안하게 재밌었네요.
1: 난 너무 좋아.
0: 재밌어?
1: 영미한테 시달리고 나비한테 치이고 안나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를 네. 아주 조리돌림을 했었는데
0: 자, 박가연님이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다음 주 X 얘기 두 분이 같이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Barry White였습니다. 2시의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 떠나고 계시고 떠나 계시고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자, 소개 못해드린 두댕이들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인석 씨가 떠나고 혼자 남은 뒷모습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여요. 근데 너무 재밌고 인석 씨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허전하긴 허전하네요. 예. 김강수 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야, X 이야기 웃고 즐기다가 문득 두 분 집에 가서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긴 해요.

아 근데 저 실수한 거 없죠. 저 와이프 얘기 잘했는데. 우리 와이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블랙박스. 자 7991님이 늦은 여름휴가로 강릉여행 갔다가 집에 오고 있어요. 옆에서 양코치엔칭 따워 따라하는 남자친구, 장거리 운전하는 남자친구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는 옆에서 계속 떠들어주세요. 아 저희 와이프도 제가 운전 오래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떠들어준 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 운전을 하면서의 그 좋은 추억들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852님 목포 못난이네 손님들과 웃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정상우님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육회 발랄 상쾌 일요일까지라니 아쉬워요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더 아쉽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들으시는 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간에 두루두루 편안하시길 바라고 우리 고등학교 뭐 중학교 사춘기 심한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상처 안 받길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9065님 상우님 혹시 그 옛날 옛적에 SBS에서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저 찍었어요. 정성화 정선님도 같이 촬영 맞아요. 그때 1등 하셨잖아요. 제가 파트너였던 고등학생입니다. 이야 진짜요. 지금 하나의 엄마가 어머 세상에 엄마가 됐네요. 그때 인연으로 어디든 나오실 때마다 내적 친밀감이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계속 잘 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기억납니다. 저도 댄스 스포츠 아마 차차차를 같이 아마 쳤을 거예요. 그때 처음 배웠는데 야 그때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혼자 운전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혼자 운전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막 해가지고 늦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같이 도와줬던 그 친구였구나. 아이고 아이 엄마가 됐다니 잘 살고 있구나. 아 고맙네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서 제가 보내드릴 건 없고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래 들어볼까요? 카니발의 그땐 그

아 진짜 오랜만에 카니발이 그땐 그랬지. 제가 제 신청곡입니다 진짜. 아, 이 노래를 그땐 그랬지 그 시절에 가수 심태윤 씨. 네 지금은 심양이라는 양꼬치집의 아주 대기업이죠. 거기에 사장님으로 변신하신 우리 심태윤님하고 같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꼭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니진 그 거기를 부르면 형이 항상 그 화음을 넣곤 했죠. 네. 형 잘 있어? 나도 잘 있어. 괜히 해보고 싶네요. 조세현님, 와 이제는 하나의 엄마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어르신분들, 예, 우리 어머님이라는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야 이렇게 60대면 60kg 달면 70대면 70kg 달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얘가 요즘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자라는 만큼 그 시간이 진짜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박준성님이 사연이 나온 목포 못난이네 유명한 꿀호떡집 팥호떡집이에요. 항상 줄 서고 1인당 10개 부모밖에 안 되는 만난 수제 호떡집이에요. 와, 아 거기서 저희 이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야 정말 맛있겠다. 나 팥호떡을 먹고 싶다 진짜. 꼭 한번 내려가면은 떡볶이도 팔고요. 막 여러 가지 다 팔아요. 야, 1인당 10개밖에 구매가 안 되는 야 수제. 와, 얼마나 이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을까. 팥호떡? 너무 궁금한데요. 꿀호떡도. 자, 9806님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개그클럽 홍성아입니다.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킬링타임 최고예요. 저는 성아 후배를 어제 만났어요. 제가 어제 네 서울예전 개그클럽에 제 채널인 정상훈 비정상훈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서울예술대학 저희 총장님도 만나고 우리 개그클럽 콘티도 보고 막 그랬는데 너 성아 기억하지 어제 즐겁게 술자리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너무 멋지다 항상 어제 응원을 많이 해줬죠. 자 1526님 운전해서 지방 가는 중인데 어느 선을 넘으니 지역방송이 잡히네요. 상우님 찐팬이라 다시 차를 살짝 돌려서 4시까지 듣고 가렵니다. 너무 감동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제 방송이 들리고 이쪽으로 가면 제 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예 다른 곳으로 갔다가 제 방송 4시까지 듣고 가시려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 방송이에요. 이래서 너무 아쉽구나라는 표현이 여기 탁 맞는 것 같아요. 저 웬만해서는 뭐 자꾸 끝나고 아쉽다라는 표현이 좀 잘 안 하는데 야 이거 처음이에요 진짜.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노래 준비했어요. 1526님을 위한 곡 김현철의 조지 드라이브.

0: 죄송합니다. 김현철 조진대 김현철 제가 그 가수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김현철 분만 들어왔어요. 예. 아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죄송합니다. 네 이순영님이 보내주셨어요. 김현철 님이 조지를 운전하시는 거죠. 아이고 죄송하지. 제 나이 되면 그래요. 이제 실수도 한 게 용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장소연님이 조지님이 듣고 빵 터지시겠네요. 네, 김현철 씨 피처링 조지예요.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수로 하게 되네요. 생방송이니까요. 자 김현철님과 김현철의 후배 가수 조지 드라이버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깔끔하고.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도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할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유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의사,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조은혜 님이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 상우님 덕분에 너무 재밌는 두 시간이에요. 앞으로 평생 이 말 전할 날이 없을 것 같아 처음 보내봐요. 오, 어떡해. 아이고. 아유, 뭉클하다. 아,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두 시에 데이트 자주 놀러 올게요. 그때마다, 아니면 또 운전할 때 두 시에 데이트 들을 때마다 저도 문자 보낼게요. 그 같이 소통하면 되잖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4843님. 정상훈님, 오랜 시간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사람이 진국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너무 그 뭔가 라디오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앞에 계시는 것처럼 막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게 조금 소름 돋게 감사합니다. 5452님, 상무님 열정 가득한 연기에 반했는데 이번 주 DJ 하시는데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친밀감이 급상승해서 상원님 나오시는 프로그램들 더 열심히 찾아볼 것 같네요. 두 대에도 가끔 놀라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저도 우리 PD님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어쩜 이렇게 곡을 잘 들고 오시는지, 곡을 잘 짜시는지. 그래서 부업으로 혹시 바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같이 동업하려고. 저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진짜 방송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끝곡으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지금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있는 첨성대 해바라기 밭. 첨성대 바로 옆 넓은 들판에 자리한 꽃밭인데요. 계절마다 새로운 꽃밭이 펼쳐지는 이곳엔 이맘때면 색이 선명한 빈센트 해바라기가 피어나 고즈넉한 첨성대와 어우러진 풍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첨성대 해바라기 밭은 멀리서도 노란 물결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넓은데요. 키는 작아도 한여름 햇빛을 머금은 해바라기가 지금 가장 탐스럽게 피어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들면 뒤편으로 첨성대가 자연스럽게 당기고요. 주변엔 백일홍과 천일홍, 사계장미도 함께 피어나 꽃밭 전체가 알록달록하게 물든다고 하네요. 천년을 지켜온 첨성대 앞에 한여름이 노랗게 피어났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손드레 레르케 그리고 릴리안 샘달이 함께한 모던 네이처 들으셨어요. 아주 좀 귀엽고 기분 좋은 상큼한 그런 노래로 오늘 완벽한 하루 문을 열었습니다. 5801 쓰시는 분이 순디 친구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첵해 주셨어요. 친구 저랑 동갑이신가요? 안녕. 아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 문을 열자마자 친구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한예주님 오늘도 순디 목소리는 힐링이네요. 퇴근 시간까지 함께하다 갈렵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금요일 이제 참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완벽한 하루 시작했으니 두 시간 후에는 아마 다들 퇴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어떤 퇴근 전 알람으로 생각하시고 몰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좋은 노래 나오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 금방금방 시간이 가니까요. 자, 금요일 정통 라디오 좋은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죠. 뭐 코너도 없고 코너 있죠. 취향의 공유 그리고 상승 퀴즈 게스트도 없고 그냥 저와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 뭐 완벽한 하루에서는 아주 익숙한 시간이고 이런 예전에 진짜 라디오 정통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맞죠? 자, 좋아하리라 기대하면서 저는 좋으니까요. 뭐 저만 좋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통 라디오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필수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한 모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지난 7월에 우리 완벽한 하루 라이브 초대석 때 조지와 최유리 씨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조지가 발매를 예고했었던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조지 그리고 민니가 함께한 함께라면요. 참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네요. 이래서 우리 젠지 작가가 우리 조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조지 팬들이 굉장히 많죠. 함께라면요. 잘 들었고요. 233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휴가 맞아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서 비어있는 아들 자취방에 왔는데 와우, 청소에 밀린 빨래 이틀간 고생했네요. 내일은 좀 쉴 수 있겠죠? 거기 왜 가셨어요? 왜 거기 가셔가지고 좀 휴가 맞아서 어디 좋은 어디 뭐 이런 펜션이나 깨끗한 호텔이나 그런 스테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정말 조용히 즐기면서 쉬시지 왜 아들 자취방에 가셔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계속 밟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청소에 밀린 빨래. 아, 참 이 부모님의 마음은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들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다 이렇게 청소해주고 챙겨주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잠깐 쉬시는 시간 가지시라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카페 가셔서 좀 쉬세요. 3007 쓰시는 분. 얼마 전 미용실 가서 파마를 했어요. 머리 감겨주시는 분이 무릎 괜찮으세요? 하길래 요즘 운동을 너무 해서 무릎이 안 좋아 보였나 싶었거든요. 근데 물론도 괜찮으세요? 였어요. 그냥 무릎도 귀도 다 안 좋네요. 아, 정말. 뭔가 거기에 관심사가 많으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쪽으로 이제 들리게 돼 있죠. 그래요. 아무튼 무릎도 귀도 다 안 좋으신 우리 3007 쓰시는 분.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혀는 괜찮으시죠? 자,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듣죠. 드립 다.

데이브레이크의 드립 다 들으셨고요. 그 뒤로 양치기 소년단의 꽃은 좋지도 싫지도 아주 제목들이 참 재밌어요. 알리아의 Back and Forth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도미 앤 제이디 백의 문입니다. 프랑스의 키보디스트 도미, 미국 텍사스에서 자란 드러머 제이디 백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재즈 그룹이고요. 4년 전에 정식 데뷔했는데 뛰어난 테크닉과 장난기를 함께 보여주는 곡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미 앤 제이디 백의 실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이 실크소닉의 멤버 앤더슨 팩인데요. 실크소닉의 히트곡 스케이트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데뷔 앨범 제작 지원도 해주면서 이 팀을 알렸습니다. 문은 첫 앨범에 있고요. 보코더를 사용한 허비 앤콕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었는데 당사자인 허비 앤콕이 실제로 참여해서 곡의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신인들과 재즈 거장 허비 앤콕이 함께한 문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도미엔 JD백의 문이었습니다. 허비앤콕이 함께한 그런 곡이었는데요. 참 그 키보디스트 도미도 그렇지만 드러머 JD백 이 둘이 정말 테크닉적인 연주를 잘하고 있고요. 이 곡 특히 문이란 이 곡은 허비앤콕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썼다고 하는데 정말 허비앤콕 이 한창 전성기일 때 쓰던 그런 느낌의 퓨전 재즈를 또 이 현대적인 감각, 현대적인 사운드와 연주력으로 아주 멋있게 게다가 또 허비앤콕에 같이 참여를 하니까 정말 허비앤콕의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그런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테크닉적이고 어려운 곡들도 많지만 그런 어떤 이 젊은 재즈 뮤지션의 요즘 테크닉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도미엔 JD백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곡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앤더스 팩도 같이 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밴드의 노래 같이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들으셨습니다. 정다윤님이 취향의 공유에 사연 보내주셨어요. 권진아의 핑크 공유하고 싶어요. 순디는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인정? 저는 귀여운 거에 별달리 관심이 없었고 옷이나 소품도 무채색이었는데 요즘 꽂혀있거든요. 특히 핑크색 귀여운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도 반하게 됐어요. 제 취향의 노래 공유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그래서 권진아의 핑크를 이렇게 공유해 주셨군요. 그래요. 저는 뭐 귀여운 거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 눈에 귀여워 보이면 이제 귀여운 거죠. 그럼 뭐 조금씩 귀여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권진아의 핑크 이것도 귀여운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윤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권진아의 핑크 들으셨고요. 그 뒤로 유승우의 플레이리스트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권진아의 핑크는 그렇게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엔. 하지만 뭐 정다윤 님의 취향곡이니까 잘 들었고요.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551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시는 곡 듣겠습니다. 심규선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죠. 부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미애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서울로 나들이 왔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죠? 저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 먹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 파리 온 줄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어딜 가나 요즘엔 정말 외국인이 많긴 많습니다. 한국이 이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아주 한국에 오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온다고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조니 스팀슨의 김미 김미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 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질한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은 박효진님이 신청해 주신 블루의 원 러브 들으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 곡 듣는데 아주 기분이 아주 신나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듣던, 예전에 참 좋아했던 곡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걸 참 같이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곡 나올 때마다 아주 참 우리 완벽한 하루 듣는 분들 중에 옛날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참 반가워요. 같은 이런 세대에 같은 음악을 듣고 자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 박효진님 덕분에 저 오늘에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3429 쓰신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70 넘은 할머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긴 바로. 아,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또 70 넘은 할머니입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봅니다. 순디 목소리는 늘 행복을 주네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혹시 이 하실 수 있으면은 미니 앱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은 문자 무료로 문자를 또 보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주변에 그런 거 잘하시는 분 있으면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한번 까셔서 라디오 듣기도 편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너

0: 뭐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올해 5월에 발매된 싱글인데요. 박세별 씨가 작곡을 했고 작사에 조동희 씨. 아, 참 조동희 씨는 참 작사가로서 뭐 자기의 노래도 있고 앨범도 있지만 작사가로서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작사 책을 또

작사하는 법 같은 책을 내서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아주 작사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 조동희 씨가 쓴 책을 읽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도 아주 가사도 좋고 너무 좋은 곡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3385 쓰시는 분이 8번 만에 맞선에 성공했어요. 38살 노총과 곧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요즘 매일이 설렙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38살인데 요즘은 38살 노총각이라고 잘 안 하는데 요즘 제 친구도 아직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맞선을 계속 보고 계셨군요. 그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돼서 요즘 맞선이라고 하나요? 그냥 소개팅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2026년에 온 문자가 맞는 거죠. 8월 21일 오늘 금요일 오늘 온 문자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곧 결혼하신다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그 결혼하실 분이랑 커피 이렇게 쫙 마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9982에 있으시는 분인데요. 순디 삼촌, 저는 고1인데요. 수업 때문에 서울 왔다가 1박 2일 보내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잘 지내세요. 전 갑니다. 또 올게요. 아, 참나. 부산, 고1이라 잘 모르나? 부산 운전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부산이 보통 복잡한 동네가 아닌데 서울, 저는 왜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 낯서니까 복잡하게 느낀 거죠. 서울 사람들이 부산 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여기서 운전을 하는지. 자, 아무튼 또 오세요. 또 와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서울 구경도 가끔씩 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필의 노래 듣죠. Feeling of You.

조용필의 Feeling of You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밴드 기린의 점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점프는 바넬론이죠. 점프라는 곡 제목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시대에는 바넬론인데 이제 요즘엔 또 밴드 기린이 또 이렇게 멋진 점프라는 곡을 만들었군요. 아 좋습니다. 원순이님이 보내주셨어요. 마트에서 양배추 세일해서 한 통 샀는데 너무 많아요. 우선 오늘 저녁은 양배추 쌈해서 먹을 건데 그 다음은 뭐 해 먹을지 아이디어 있나요, 순디? 양배추는 이제 얇게 굉장히 얇게 그 칼로 삭삭 잘라서 케첩하고 마요네즈를 같이 섞은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돈가스랑 같이 먹으면 금방 아이들 먹어도 금방이죠. 맞아. 그냥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 쌈이 사실은 제일 쪄서 먹는 게 저는 제일 자주 먹는 건데 돈가스 같은 거 튀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아주 금방 없어집니다. 요즘엔 반통도 팔고 거의 4분의 1 통도 파는데 한 통을 사셨군요. 아, 세일하니까 맞습니다. 8365 쓰시는 분이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드니 심장은 강해져서 떨리진 않는데 이제 머리와 체력이 문제네요. 상수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적이 찾아와 줄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체력이 문제예요. 뭐 조금만 하면은 이제 피곤해서 아 저랑 우리 여기 지금 완벽한 아래 우리 황종현 PD 우리 국장님도 뭐만 하면 피곤하다 지금 뭐 조금만 일하면은 피곤하다 그러죠. 아주 둘이서 아주 피곤이 아주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8365 쓰시는 분 미고스의 스털 프라이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09년 오늘 8월 21일은 현재 생존한 세계 최고령 인물 에델 카터럼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에델 카터럼은 올해로 117세가 됐다고 합니다. 야,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야, 117세라니 정말. 야, 오늘 왜 이렇게 아까 70세 할머니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뭔가 피곤한 직장인도 보내주고 이분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인생이. 야, 117세는 정말 대단한 나이네요. 그래요. 그 최장수 국가가 일본. 일본이 예전에는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 굉장히 오키나와였나? 어디 지역이 굉장히 장수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게 아마 저는 깨졌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뭐 식생활이 바뀌어서 그랬대나 뭐 어떤 고기를 먹고 그랬대나 아무튼 무슨 얘기를 듣고 식생활이 어디서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장수하던 그 마을이 좀 그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X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일본이 참 그래도 그래도 많이 장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뭔가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봐봐요. 에델 카터럼도 영국이잖아요. 지금 세계 최장수한 최고령 인물이 영국이니까 아마

일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오퍼스의 Live is Life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X, 지금 세계 최고령 인물 에델 카터럼이 영국 사람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그래도 많은 그 장수한 사람들이 많으면 일본일 수도 있겠지만 순위가

바뀌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X로 찍었습니다. 바로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맞습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 아닙니다. 최장수 국가는 유럽의 모나코입니다. 오, 모나코? 상상도 못했던 이름이네요. 세계은행의 2024년 출생시 기대수명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84세로 높은 편이지만 모나코는 약 86.5세로 더 높습니다. 오, 모나코가 참 오래 사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출생시 기대수명 83.7세로 세계 14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야, 근데 모나코는 86.5세. 근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1위가 86.5세. 14위인데 83.7세. 그러면은 뭐 인구 뭐 대비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다 조금씩 조금씩 그 기대 수명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맞았습니다. 찍었는데 잘 맞았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정답은 X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림의 노래 듣죠. 그런 너, 그런 나.

하림의 그런 너 그런 나에 이어서 다비치의 타임캡슐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다미아노 다비드 그리고 타일라 그리고 나일로저스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Talk to m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를 정리하시고 퇴근하시고 이제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라이빗의 Next to Me Again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관운이 참 좋네요. 사주 보러 갔다가 늘 듣는 소리입니다. 관운이 좋다고 하는데도 이 나이 먹도록 이름 석자 밑에 무슨 무슨 감투명을 붙여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관운이란 게 도대체 뭔가? 가끔씩 벼슬 관자를 화두로 삼아 생각을 파고들곤 합니다. 한자 벼슬관은 단순히 벼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대에 이르러선 이 글자, 직업과 관계된 광범위한 영역에 그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업의 명예와 자긍침, 조직 안에서의 위치,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믿음과 기대까지 벼슬관자에 다 담기게 됩니다. 관운이 좋다는 걸 내 직업의 기반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관운이 좋건 말건 자기 직업을 좋아하건 말건 무조건 금요일 저녁을 환영하는 버릇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의 감도가 달라지고 풍경도 다른 색으로 다가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스틸리 댄의 연주원으로의 블랙 프라이데이 들었습니다. 야, 미국에서는 저 블랙 프라이데이 그 주간부터 이제 세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와, 뭐 쇼핑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예. 스틸리 댄 블랙 프라이데이. 0047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와, 저번에 그 디퍼플 공연엔 백햄 티셔츠 입은 분들이 꽤 보였는데 데이빗 번 공연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날씨가 엄청 습해요. 오, 그렇죠. 오늘 뭐 오전에 비도 내리고 그랬으니까 예, 습도가 높죠. 데이빗 번 공연 오늘이죠. 예, 백햄 티셔츠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이거 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서머소닉의 수제가 데이빗 번 공연을 봤습니다만, 야, 진짜 볼만해요. 예, 이거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입니다. 사실 공연이라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공연은 아, 이거 돈과 시간이 좀 조금 아쉽네 이런 공연이 있거든요. 데이빗 번 공연은 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로비 윌리엄스 슈프림 들었습니다. 이수경 씨가 청해 주셨네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자, 로비 윌리엄스 슈프림 들었고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김헌겸 씨가 청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뭐 락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예, 뮤지션들의 무슨 성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일이잖아요. 70년대만 해도 락음악을 하는 여성 뮤지션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수지 콰트로라고요. 자신의 밴드를 이끌었고, 야, 또 매력적이었죠. 가죽 옷을 쫙 붙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예. 멋졌어요. 저도 좋아했었죠. 수지 콰트로. 자, 김헌겸 씨가 청해 주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글쎄, If you can give me love. 듣겠습니다.

네, 스웨이드의 연주한 노래 뉴 제너레이션 들었습니다. 김하영 씨가 청해 주셨고요. 오, 와, 정재윤 씨가 야 스웨이드를 특히나 정말 좋아하던 후배 동생이 생각이 나네요. 어, 멋진 곡도 많이 추천해 줬었는데 어, 혹시 서머소닉 안 갔어요? 후배? 아니, 스웨이드 공연 봤거든요. 예. 뭐 여전하더군요. 예. 딱 스웨이드같이 음악하던데요. 예. 스웨이드의 뉴 제너레이션. 앞에 들으신 음악은 수지 콰트로 If You Can Give Me Love. 자, 오늘 자취방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고영 씨. 네. 이거 어쿠스틱 버전 안 될까요? 되지 왜 안 돼요? 자, 레디오헤드 크립.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전북 정읍과 경남 합천 일대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충청 서해안 일대로는 약하게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에 최대 60mm, 경북 북부에도 최대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소나기인 만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일요일 절기상 처서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늦더위 이어지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년 전쯤에 소개되었던 다큐 영화에서 유명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말한다. 오래 살수록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다큐 영화 인생 프루츠에는 노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노년이 초라한 퇴장의 시간이 아니라 찬란하게 무르익는 시간임을 조용히 웅변했었다. 일본의 노부부가 쓴 내일도 따뜻한 햇살에서라는 책이 이 잔잔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된 것인데 90세의 남편과 87세의 아내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인생 철학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살아나간다. 어느 날 오후 풀 뽑기를 한 뒤 90세 남편은 피곤한 몸을 누워 고난 잠을 청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87세 아내는 울지 않았다.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오래 함께하던 사람이 없어 마음 한쪽이 허전하다고, 그렇지만 그 시간과 삶을 받아들이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65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땅에 낙엽을 뿌려 비옥하게 만든다. 혼자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간다. 생전에 남편이 그랬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시간을 모아서 천천히 하라고. 철수는 오늘 다큐 속에서 자주 등장하던 노란 카드랄까 팻말이랄까 표지판이랄까를 떠올린다. 건축가였던 남편은 건축가다운 세심함에 아이같은 천진난만함을 섞어 도처에 위트 넘치는 손글씨를 남겼다. 자격 미인이려나? 능소화 붉은 꽃의 터널을 즐겨보세요. 밀감 마멀레이드가 될 거야. 그냥 이름표만 달아줘도 감지덕지할 식물들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곁들이니 노란색 팻말에서 쉽게 눈을 떼기가 어려워진다. 무심히 작은 옹기 그릇에 물을 담아 내놓고 작은 새들의 옹달샘 와서 마셔요 라고 초대의 글을 써놓은 모습도 그렇다. 남편은 아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항상 그건 좋은 일이니까 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 다정한 말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몸에 밴 배려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오래 살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정하게 살수록 더 인간다운 삶에 가까워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네,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들었습니다. 네. 마멀레이드, 저 오렌지, 레몬 이런 걸로 만든 잼이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아침에 요 빵에 이렇게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죠.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말도 다정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뭔가 좀 시니컬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방송도 마찬가지죠. 방송도 지금은 물론 제가 많이 그래도 좀 순화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무지하게 틱틱거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임진모 씨에게도 좀 다정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네. 김태수 씨도 휴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청해 주신 음악. 브라질 출신의 뮤지션 유미르 데오다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소 스프라크 자라투스트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그 재즈계의 뭐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로이 하그로브라는 분인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하셨어요. 예전에. 예, 로이 하그로브 퀸텟으로 출연하셨나? 쿼텟이었나? 아무튼 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로이 하그로브 이분이 한동안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RH 팩터라고요. 더 RH 팩터라는 컨템포러리 재즈 밴드를 예, 이끄셨는데 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뭐 팀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이 RH 팩터 리유니온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소닉에도 그 해변 무대에서 공연했는데 아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RH 팩터 리유니온 그래가지고 자 1, 2부 끝곡은 그래서 예, 더 RH 팩터 피처링 커먼. 이땐 로이 하그로브가 주도할 때죠. 네. Come on, freestyle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낮버 밤반을 아시나요? 낮에는 버럭 화를 내고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 대충 해치우는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 몸이 감정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버럭과 반성을 반복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

0: 의원과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노 베텐콜트는 예. 절친. 익스트림의 연주한 노래 수지 들었습니다. 이현재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앤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은근히 따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 김주원 씨도 와 이거 음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니요. 이런 따라 부르셨죠? 예. 아 이거 후렴에서는 따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 최창혜 씨도 와 이 음악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오늘 출근길에 찾아 들었었는데. 오, 아 그래요? 어. 남효순 씨가 신나고 싶은 금요일이니까 하고 예,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야,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반갑네요,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음악적으로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곡은 아닙니다만 아, 중독성이 있어요. 예. 하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 진정한 팝 음악이죠. 파퓰러한 음악. 예. 자, 7시 11분 27초 막 지났습니다. 아, 5652번으로 아 요즘 백캠에서 안 나와가지고 입고 있었습니다. 하고. 아, 신청 안 하시니까 못 나간 거죠. 예. 한동안 참 많이 나갔었는데 그렇죠? 마크 앤서니 I need to know.

And the Cars. Tonight She Comes 들었습니다. 8837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크 앤서니 I Need to Know. 이거 휴가 다녀와서 그런지 여러분의 신청곡이 오늘따라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 시간 모자라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이게 추가 간 건지 출장인지 와 공연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 팀 공연은 좋았어요. 그리고 야, 이 음악 나오니까 뭐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더군요. 와, 완전히 객석이 열광의 도가니. 287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축구 캠프 그립네요. 축구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카사비안 파이어.

0: 네, 플라시보, every you, every me. 황인영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카사비안의 파이어였고요. 야, 왠지 오늘 선곡 퇴근을 술집으로 하게 만드네요. 아, 감사해요. 예, 비겁하다. 7587 MBC
1: FM for you.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9: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일요일이 절기상 처서인데요. 올해는 처서 매직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폭염과 폭우의 기세가 더 무서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올라올 태풍 사우델이 유동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강한 가을 장마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상정보 잘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도 폭염이 계속되겠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지다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충청 이남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기재우고 왔습니다. 마침 절 위한 신나는 음악이 흐르는군요. 오예. 이환희 씨, 잘하셨습니다. 이게 막 아기가 듣기에는 조금 과격하죠, 음악이? 예. Rage Against the Machine, Gorilla Radio. 예. 830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우리말로 하면 게릴라 라디오. 네. 자, 7시 34분, 35분 막 지났습니다. 90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쉐릴 크로우, All I Wanna Do.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스티비 닉스, 엣지 오브 세븐틴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휴가 뒤에 복귀하셔서 기쁩니다. 뭐 돌아오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 돌아와야죠. 스티브 닉스, 엣지 오브 세븐틴. 앞에 들으신 음악은 셰릴 크로우의 All I Wanna Do. 자, 아, 1498번으로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아요. 오, 배철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손편지 보내고 28년 만에 신청합니다. 와우,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다이도의 Thank you.

0: 찾다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5: 4756번으로 제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00회 특집 방송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한 10,000회 정도 됐죠. 안 센 지가 오래됐습니다. 몇 텐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하지도 않고. 자, 오늘 끝곡은 백햄 친구 그리스 출신의 야니. 아크로폴리스에서의 공연 실황 중에서 산토리니 듣겠습니다. 081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욱,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서 썼던 160쪽짜리 구인 가이드가 좋은 기분이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일종의 접객 가이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과 관계들도 결국은 접객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혼 없는 매뉴얼 대신 상대에게 좋은 기분을 건네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환대한다면 결국 그 좋은 기분은 내 일과 삶을 완성하는 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얼핏 봐서 생활하고 착각할 만큼 그럴듯한 조화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뒤틀리기도 하는 나무와 달리 일정한 무늬와 색을 유지하는 인조 목재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인 척을 하는 가짜는 진짜보다 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종종 그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피고 지는 생화나 세월에 뒤틀리는 나무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변하기 시작한다면 한때 순도 높은 진심이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간혹 진짜임에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일 테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21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s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가짜가 더 진짜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완전한 진짜가 아닐 수 있겠죠. 아직은 내 완전한 진짜가 아닌 모습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짜일지 모르는 이상적인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거라면 가짜와 진짜에서 항상 가짜가 나쁜 쪽이라는 생각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는요. 시에서 꺼낸 퀴즈로 질문도 하고 부엉이들의 고민 사연을 시로 풀어보기도 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0: 등록 대수 기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사랑이라
3: 했던 말 속에서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머 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Can't Be Blue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악뮤의 인공잔디 듣고 오셨고요. 김정현 님이 대전 부엉은 새송이버섯 좋아하시나요? 너튜브에서 레시피 보고

새송이 버섯 볶음을 했는데 최애 반찬 될 것 같아요. 밥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새송이 버섯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송이 버섯인데 새 거인 걸까요? 이제 막 난 송이 버섯일까요? 아무튼 버섯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0178님,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서 근처 스터디 카페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또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수단은 라디오. 저는 은근 소리가 있어야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딱 나뉘는 것 같죠?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만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백색 소음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리가 완전히 없어야지만 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 계시면은 왜 막 독서실 같은 데서 누가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거에도 계속 거슬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뭐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집중을 잘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아무 소리도 없는 환경에 우리를 놔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105님은 대장부엉 방금 알았어요. 제가 아침밥만 먹고 점심과 저녁은 걸렀다는 사실요. 어쩐지 살짝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했습니다. 어릴 때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마흔을 코앞에 둔 지금은 밥심으로 사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체질이 바뀌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난 한 또 박사님은 그 끼니를 걸렀을 때 약간 그 당 떨어지는 기분이라는 게 뇌의 어떤 착시 같은 현상이라고 해서 진짜요? 저는 그게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를 좀 넘기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뭐가 큰일 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근데 그분 굉장히 국내에서 권위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의 학설에 따라서 식단에도 영향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의 말씀이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자세히 알아와가지고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한번 공유할게요. 제가 또 건강정보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양이 적어지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저도 약간 이게 좀 굶으면은 그 어지러지러지고 손 떨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뇌 속임수라고? 아직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지 말아주세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만찬가 이어서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오셨습니다. 정혜선님이 남자친구와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강릉 바닷가에 텐트를 쳤는데 밤새 비바람으로 난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텐트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밤새 텐트를 지킨 남친, 그 멋진 모습에 반해 지금의 남편이 됐는데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저보고 나가보래요. 결혼 28년 차예요. 라고 같이 살면서 혜선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진짜 위기 상황이 아닌 순간들이겠지요. 아,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설레셨겠어요. 근데 이게 참 평생 가는 추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날씨에 평화로운 일정보다는 갑작스럽게, 주로 날씨죠. 날씨가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이변이 일어났던 여행, 이게 꼭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6047님, 남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직종을 변경하고 싶어 해서 더더욱 쉽지가 않네요. 이 와중에 생활비가 급해서 공장 알바를 임시로 뛰고 있습니다. 매번 12시간씩 일하고 들어와서 땀에 젖은 옷을 건네주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다 다시 일할 마음이 생겨 이력서를 넣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한다네요. 화이팅 해주고 싶어요. 고마워 호연아. 항상 사랑해. 신청곡은 저스틴 비버의 Deserve You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인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는 거,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동력이 6047님인 것을요. 신청곡 함께 듣지요. 저스틴 비버의 Deserve You.

0: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익숙한 곡이지만 아, 요 버전도 있구나 싶은 노래일 텐데요. PH1과 김성재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말하자면 김성재의 말하자면 그 노래예요. 이 노래는 어떤 패션 브랜드에서 한참 그 90년대 인기 많았던 브랜드가 있어요. 그때 모델이 또 김성재 씨였고 김성재 씨는 너무나 패션 아이콘이자 앞서 나가는 스타일리시 끝판왕이었죠. 그래서 말하자면의 그 처음이자 안타깝게도 마지막이 된 무대의 그 의상은 아직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선보인 적이 없었던 스타일이었어요. 음악도 너무 멋있었고 듀스 멤버였던 이현도 씨가 준 곡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열광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이름입니다. 김성재. PH1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마 또 해당 브랜드에서의 이벤트로 인해서 이 음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리믹스라고 하면 원곡이 많이 좀 해체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역시 PH1이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느낀 것은 이 구조를 거의 건드리질 않았어요. 아예. 이게 뭐 패션 브랜드 쪽의 의뢰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현도 씨 곡들이 건드릴 곳이 없는 굉장히 미니멀한 건축물 같은 곡들이거든요. 더하고 빼는 것은 전부 다 굳이? 싶은 과정이라. 그래서 PH1이 보컬이나 랩으로 조금 소리를 얹고 약간의 그 디제잉 할 때 난 스크래치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거 아주 살짝만 무언가 양념이 얹어진 버전인데요. 저는 이 버전으로 듣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은 PH1과 김성재 콜라보레이션의 말하자면입니다.

PH1 그리고 김성재 콜라보레이션 음원 말하자면 이었습니다. 편곡 구조는 정말 그대로죠. PH1이 약간 평소의 가창 스타일과는 다르게 지금 직선적인 창법으로 노래를 한 것도 이 원곡에 대한 리스펙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김유희님 사연이고 홈페이지로 주셨어요. 얼마 전 면접을 보고 왔어요. 너무 긴장했지만 긴장하지 않은 척 씩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눈물 버튼이 작동하고 말았어요. 힘든 순간 힘이 되어준 게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가족이요. 가족이 무엇보다 힘이 되어줬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라고 대답하면서 가족 얘기 1차 울컥.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 2년 동안의 마라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2차 울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래도 눈물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약해지기만 할까요? 또 인생 꼬리표가 생겼네요. 면접에서 운 사람, 저요. 유인님, 저도요. 저는 되게 그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대요. 왜냐면 저는 근데 가족은 아니었고 전 회사에서 이직 요인을 물어보는데 사실 그 회사의 아쉬움이 아니라 여기가 더 좋은 데인 것 같아서라고. 전 또 굉장히 어떤 순간에 쓸데없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 직장에 좀 미안하긴 하다. 주장이 내 허락 없인 선수반 못 온다 라고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코치님께 전화했더니 전혀 그런 규칙 없다. 거짓말이다 라며 황당해하셨어요. 상처받았지만 기죽지 않으려고요.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 KBL 유소년 대회에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인성 바른 선수가 이긴다는 걸 보여줄게요. 팍팍 응원해주세요. 아, 또 너무나 멋진 우리 또 농구 꿈나무 부엉이가 계셨군요. 일단 코치님한테 전화한 거 잘하셨어요. 예. 옛날 같으면 뭐 이러면은 막 그 주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눈치 보고 뭐 그래야 되는 때도 있었겠죠? 잘은 몰라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참지 말고 부당한 것은 언제나 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셨고 오히려 이거 원동력 삼죠 우리. 네 맘대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실력이 좋다는데 라는 마음으로

보기 좋게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근데 또 똑같이 해주지 말고 그냥 씩 웃으면서 예, 약간 봤지 하는 거, 그 복수의 날을 함께 옆에서 해드리겠습니다. 4267님.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이어서 보아의 리틀벌드 들으셨고요. 2570님이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휴직 후 복직하니까 너무 낯설어요.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기댈 곳도 없어서 더 힘드네요. 그래도 별밤 들으며 위로받고 힘내서 훌훌 털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낯선 그 기분은 설렘으로 치부하시고요. 아마 내 생각보다 진짜 금세 적응해서 좀 싱거울 거예요. 아, 역시 내가 그럴 리 없지 라면서. 우리가 어떤 루틴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옛날에 뭔가 해놨던 게 있으면 귀신같이 다시 궤적을 찾아가거든요. 0067님, 저는 독하지 못한 게 늘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독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학생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금도 남들은 승진이다 뭐다 욕심내서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앞에 놓인 일이나 잘하자 주의거든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땐 독하게 욕심을 부려야 하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걸 본 적도 있고요. 이 또한 노력을 해야겠죠. 거의 제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고민인데 별밤에 털어놓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내 앞에 놓인 일이나 잘하자는 정말 저의 철학입니다. 0067님이 나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을 못 만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일만큼은 내가 어떤 부나 명예나 나의 자리 이런 걸 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613님, 벌써 올해가 반 이상 갔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올해를 잘 살아온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쉽다라는 거는 그 반이 꽤 긴 시간인데 너무 휙 갔는데? 라고 지금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이 고스란히 또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남은 한 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난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윤덕원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듣고 3부에서 박준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세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제가 다른 분이면은 갑자기 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텐데 시인님이니까 갑자기 묻겠습니다.
1: 네.
0: 시인님. 네. 시인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1: 사랑. 세상에 나보다 더도 아니고 나보다 덜도 아니고 정확히 나만큼 머리 아프게 복잡한 사람이 또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
0: 약간 제가 네. 그나마 좀 연하게라도 잡은 개념이랑 그 좀 꽤 비슷한 느낌인데요.
1: 그래요.
0: 저는 저 누군가한테 받은 이제 생각들을 네. 들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
1: 받아들이거든요.
0: 그러니까 네. 같은 의미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과 이해와 네. 또 마음의 넓이와 모든 그쵸. 게 필요하잖아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
1: 마음도 묵직하고 네. 짜증도 자주 나고.
0: 맞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좀 힘들거든요. 그냥 안 그.

0: 그만 해도 된다면 나는 나도 이해하지 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메커니즘.
1: 설득됐어. 네. 역시 박준은 답을 알고 있다.
0: 갑자기 사랑이 뭐예요? 이거 제일
1: 그러니까
0: 어려운 질문.
1: 저는 네. 다른 분이면 이게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안 쓸 텐데 생각해 박준한테 아니면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해? 뭐 아마도 시인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용택 시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0: 김용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랑이 뭐예요라고 하면
1: 뭐라고 대답하실까?
0: 나도 몰라.
1: 맞아. 맞아.
0: 정확히 나도 몰라라고 하실 거예요. 네.
1: 지금 우리 나이 때쯤이 자꾸 근사한 문장으로 이런 걸
0: 맞아요.
1: 정리하고 싶은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네. 강박 얘기해서 말인데 네. 시인님 혹시 네. 수집벽 같은 건 없으세요?
0: 벽은 없고요. 한때 수집하던 것이 있었어요.
1: 뭐요?
0: 꽤 긴 시간, 10년 정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달마다 어린이 세트를 먹으면 장난감을 줘요.
1: 아,
0: 그거
1: 알겠네.
0: 모았어요.
1: 그거 다 있어요?
0: 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부터 모았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떨 땐 다섯 종까지 나오거든요.
1: 맞아.
0: 한 달에 다섯 번을 사 먹을 수 없는 경제 능력이면 그 달에는 하나만 갖는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컬렉션이면 가급적 많이 갖는다.
1: 저는 그거는 저 어릴 때는 그거는 오히려 모을 생각이나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성인이라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네.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이번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송하지만 이번에 그 이제 심슨 시리즈였단 말이에요. 네.
0: 절대 마음처럼 안 될걸요?
1: 아니 그래서 마지 부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한 서른 즈음의 성인 여자가 네. 어린 당시 이제 막 네. 20대 아르바이트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던 근데 너무 착한 분들이 많이 걸려갖고 뒤적뒤적 해갖고 주셨어요.
0: 아, 그게 겉으로 보이면 다행이다.
1: 보이는 거였어요. 아, 비닐에 쌓여.
0: 그러면 다행이죠. 랜덤이에요. 뭐 이렇게.
1: 그러면 어쨌든 나도 근데 아니까 비닐로 오는 거.
0: 근데 제가 한 번은 오랫동안 모았던 그것들을 쭉 진열을 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색이 바래요.
1: 바래요. 맞아. 걔네들.
0: 그래서 밤에 보면 무서워요. 내가 이제.
1: 다시 칠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덕후의 경지이긴 하고
0: 어쨌든 예.
1: 저는 그 친구들 아직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심슨 시리즈는
0: 있어요.
1: 있고 잘 보관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집벽은 진짜 없으시구나.
0: 네.
1: 저처럼 제가 수집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보관에도 진심이라
0: 전 사자마자 상자 쫙 찢어버리거든요.
1: 상자는 뜯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장이 있고
0: 장. 장, 네.
1: 그리고 색이 그렇게 잘 바래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크릴.
0: 암실, 아.
1: 암실까지는
0: 아니구나.
1: 아크릴 케이스를 해가지고 덮어주면은, 아, 오랜만에 또 제 그 진열장을 바라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하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 나눠야죠.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 주세요.

0: 가을은 이렇게 온다. 이시영. 내가 잠든 사이에도 뜰악의 귀뚜리들은 사력을 다해 울었구나. 그리고 들고양이들은 또 서러운 앞발을 들고 그 이슬 속을 밤새워 달렸구나. 이시영 시인의 가을은 이렇게 온다 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1: 아, 이번 주 시퀴즈 이시영 시인의 가을은 이렇게 온다. 이제 오는 길목입니다.
0: 그러게요. 거의 다 왔어요.
1: 근데, 네. 근데 제가 이 시 궁금한 게요. 귀뚜리들이 사력을 다해서 우는 걸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녹음을 한 건가?
0: 자다 깼겠죠.
1: 아.
0: 네.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갈 때 깼는데 네. 깨자마자 한참 울고 있으면 아, 지금까지 울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1: 아, 생각을 못했네.
0: 그러면

0: 들고양이들은 서러운 앞발을 들고 이슬 속으로 달린 건 어떻게 알아요?
1: 그래서 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0: 드론을 날리나? CCTV구나?
1: 아니면은 이게 막 그 자국이 네. 잔디 마당이라 네. 막 그 아이들이 헤집고 다니고
0: 혹은 자동차 본네트 위로 이렇게
1: 어, 발자국이 찍혀 있거나 네. 뭐 그래서 아는 건가 싶은 거였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잠든 사이 네. 어 주무셨는데 어떻게 들었지? 해가지고 가끔 제 상상력이
0: 가수면 네.
1: 시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건지
0: 아니 그게 시에 있어서 냉정한 이성을 들이대려는
1: 버릇이 있나 봐 내가.
0: 네. 근데 그것도 재밌죠.
1: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가 생략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읽는 사람이 많고 상상해도 되는 문학 같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 이게 그래도 되나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제 어떤 네. 깨야 되는 벽 같아요. 시와 내 사이에.
0: 그게 이제 시인들은 높은 구조물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조물의 높이는 높지 않은데 그림자를 더 길게 늘어뜨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내가 그림자를 보라고 시를 썼는데 이 구조물
1: 어, 계속 보면서 이거 뭐죠?
0: 몇 층이에요? 이거, 직경이 어떻게 돼요?
1: 이거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보고 셔도 되나요?
0: 근데 저는 그렇게 읽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1: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0: 위로죠.
1: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이시영 시인의 가을은 이렇게 온다 해서 부엉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 눈치챈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최정훈 그리고 사이먼 도미닉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놓고

0: 최정훈과 사이먼 도미닉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 퀴즈는요. 이시영 시인의 가을은 이렇게 온다에서 내드렸죠. 잠든 새 일어난 일을 화자가 눈치챈 것처럼 부엉이들은 모르는 새 일어난 일이 있는지 여쭸어요. 답변 하나씩 보죠.
1: 0738번님. 저는 저도 모르는 밤 사이에 눈이 소복하게 내린 걸 참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물 받은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 집 앞에 눈을 다 치워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저 모르게 사이에 오는 눈 오는 걸 별로 즐기지는 않게 돼버렸습니다.
0: 맞아. 이 진짜 어릴 때는 눈 떴는데 하얗게 눈 내려 있으면 정말
1: 아니,
0: 그때 그 기분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소복하게 내린 눈은 지금도 네. 참 기분 좋은데 정말 수복하게 내려있을 때 있죠.
1: 네.
0: 덥수룩하게 왜?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러니까 나무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정도로 어. 폭설일 때는 네. 좀 막막한 아침이 되더라고요.
1: 아.
0: 시인님은 시인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1: 아, 또 누가 밤사이에 어디선가 나를 그리워했구나라고 생각하죠.
0: 역시.
1: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렇게 쌓이죠.
0: 시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네, 하루가
0: 들으셨죠?
1: 즐거워요.
0: 출근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저 절대 시인으로서의 소질이 없는 겁니다.
1: 네.
0: 쿠키님은요, 저와 친한 친구 둘이서 저 모르게 사귀는 걸 눈치챈 적이 있어요. 분명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르고 싶었는데 수행평가 연습할 때 자꾸 둘이 나갔다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르나요? 근데 저는 아는 척하기도 민망해서 둘이 사귄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까지 모른 채 해줬네요. 참 미련하죠. 미련하지 않, 오히려 완전 센스 있는 거죠.
1: 완전 센스 있죠.
0: 그 반대죠. 리버스 미련이죠.
1: 네. 또 혹시 예쁜 만남 하셔야 되겠지만 두 분이 헤어지면 가장 먼저 눈치채실 거예요.
0: 아,
1: 그렇죠.
0: 맞아. 그렇겠다. 이게 눈치 빠른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하기도 해.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내 신남과 호기심이 뒤로 가고 네. 그런 분들이라서 그렇게 네. 전혀 미련하지 않습니다.
1: 공교롭게도 다음 사연자분이 눈치가 크게 없으세요.
0: 빨리요.
1: 2105번님. 이건 눈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를 눈치챈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설마 케이크 나오는 거 아니지? 하니까 동생이 방에서 들고 나오는 케이크. 가족들은 허무했겠지만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0: 약간 이거는 눈치랑 상관없이 성향이고 제가 좀 이런데
1: 그래.
0: 이거는 저는 이걸 와장창 성향이라고
1: 와장창. 왕 깨는 거야.
0: 이거 되게 친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
1: 막. 케이크 안에서 반지 나오는 거 아니지?
0: 그런 거.
1: 내 먹고 산
0: 그런 거면은 꺼내서 줘. 나 기름 끼고 싫으니까.
1: 근데 없으면 어떡해요?
0: 없고.
1: 없어.
0: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일단 저는 이거 갑자기 뭐 하고 그러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하루 전부터 얘기하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인님은 혹시 서프라이즈 와장창 해본 적 있으세요?
1: 뭐. 저 슬픈 얘기해도 돼요?
0: 뭔데요?
1: 아무도 저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준 적이 없어요.
0: 안 돼. 진짜 제가 언제 한번 시인님 돌아가시기 전에 대차게 한번 놀래킬게요.
1: 그 군 복무할 때 약간 약속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생일이면 케이크 나오기 전에 조금 혼내요. 그 나보다
0: 괜히.
1: 선생님이 괜히. 근데 크게 말고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다가 이제
0: 짠짜잔.
1: 불이 꺼지면서 나오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 혼나기만 하고 케이크가 안 왔어요.
0: 그래도 혹시 혼날 때 속으로 생각한 적 있어요?
1: 속으로 그때 타격을 안 받았어요. 아 이러다 케이크 나온 거겠지? 근데 그날
0: 슬퍼.
1: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어요. 케이크가. 그냥 혼나고 끝.
0: 혼만 났어.
1: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0: 너무 슬픈 이야기였고요. 네. H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 분은요.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눈치채나 싶었는데 저도 하나 있네요. 애들 어렸을

0: 때는 용돈을 안 주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줬는데요. 이 녀석들이 저 몰래 지갑에서 돈을 빼갔더라고요. 물론 혼내기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한 적 있으세요, 시인님?
1: 저는 없어요.
0: 어, 진짜?
1: 네. 돈을 많이 안 썼어요, 학창시절에.
0: 나는 있고 너무 있어. 죄송스럽고 그 은근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5천 원짜리 감히 손도 못 대다가 네. 나중에 만 원짜리까지 간다.
1: 어...
0: 그게 무서운 거예요.
1: 알고
0: 여러분.
1: 계시지. 알고 계시겠지.
0: 나중에 아신 것 같아요. 그 괜히 내 앞에서 왜 혼잣말로 왜 이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가 혼잣말로 하시더라고.
1: 근데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특이한 용돈법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주시는데 지난달 준 용돈이 남아있는 것만큼 용돈을 더 주셨어요.
0: 어, 그 계속 복리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1: 그렇죠. 애가 돈을 잘 안 써요. 신중하게
0: 아예
1: 쓰더라고요.
0: 0으로 그냥 2학으로 버텨서 계속 그럼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기본급이 만약에 만 원이라고 치면 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지난달에 7천 원 남겼다. 그럼 다음 달이 17천 원이에요.
0: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얹어져서
1: 근데 한도는 만 원이죠.
0: 아, 네. 난 또 영원히 그게 이제.
1: 아, 그러면 도둑이지.
0: 어디서
1: 그런... 돈 빌려다가 이번 달 엄마 238만 원 있어. 그러면 어쨌든.
0: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돈 한도에서.
1: 용돈 한도에서.
0: 계속 그걸 이제 만 원을 받고 막 이제 만 원인데 7천 원 남았어.
1: 아, 7천 원. 기입장도 쓰죠.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상상인데도 아쉽고요. 네. 네. 부엉이들의 답변들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노래를 하나 듣고요.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의 여자 부엉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상형의 기준이 세워졌는데요. 점점 확고한 생각으로 굳어지는 게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이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음식 가리지 않고 말을 예쁘게 하면서 공감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소득은 저랑 비슷하기만 하면 되고 키만 평균 이상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또 헤어질 땐 어떤 이유로 이별했는지 그 계기를 종합해보고 그 중에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1차로 거른 다음 객관적으로 세운 기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한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눈을 낮추라고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결혼이 바로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저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라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아니면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만 연애를 한다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도 자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는 있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두 분이 보시기에도 제 이상형의 기준이 높은 거라면 내려놓아야 할까요?
1: 이상형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와이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아니 근데 양보할 생각이 없으시다는데 내려놓아야 할까요? 라고 하셔서 바로 직전에 네. 저는 평생을 같이 할 사람 고르는 거라 여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1: 약간 좀 네. 감정적이어졌었나?
2: 나 양보 안 해. 나는 결혼이 현실이잖아. 왜 자꾸 현실을 보래. 난 현실을 볼 거야. 라고 어허.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보내면서 그래도 좀 할까?
1: 나도 그런가? 그래요. 잘 네. 오셨습니다. 네.
2: 근데 일단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음식 가리지 않고 말을 예쁘게 하면서 공감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제 착각이지만 여기까지는 전 합격이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술에서 탈락.
1: 술 담배에서 많이 걸러지겠죠.
2: 저 탈락. 네.
1: 그리고
2: 네, 뭐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1: 소득이 근데 알고 보니 와인님이 그러니까. 연봉 막 1억이야. 맞아. 그럼 어떡해.
2: 그러니까. 근데 그 뭐 그거 키
1: 이게 항목이 많아요. 뭔가 하나가 오히려 되게 높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가능해. 근데 항목이 너무 많아 지금.
2: 아, 불필요한 거 빼보죠. 음식 가리지 않고도 귀여울 수 있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인데.
1: 다정은 기본이고.
2: 나 매운 거 못 먹어 이러면 그래. 이거 봐줄 수 있지 뭐.
1: 그리고 가정적인 건 살아봐야 알아요.
2: 아.
1: 그래서 이건 어떻게
2: 가정을
1: 알 거야?
2: 잃어봐야 알구나.
1: 네. 알 수가 없고. 공감 능력과 근데 다정하고 말 예쁘게 하는 거 이게 근데 다 조건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연애할 때. 는 다 발휘가 돼요.
2: 그래요?
1: 다정하고 말 예쁘게 하죠. 연인한테 공감하잖아요. 연애 초기에는 다.
2: 네.
1: 이것도 없는데 연애 초기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2: 그럼 몇 개 안 남았네요.
1: 소득, 술, 담배, 키.
2: 또 제가 웃었던 이유는 네.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최고점을 혹은 최저점을 깎고 시작하거든요. 평균을 잘 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제가 제일 좋아한 사람의 유형과 헤어질 때 어떤 이유로 이별했는지 종합한 다음에 최고점은 없앴어요. 이거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그치. 있다.
1: 아, 좀 까다롭네. 아무튼 네. 이거 노래 듣고 시인님의 처방시 듣고 나

몹쓸 바람 갇히는 이 영광. 나는 다시 넝마를 두르고 앉아 생각하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좋아지던 시절이 있었네. 내겐 지금 높새 바람 가치는 잘 걷지 못하는 몸이 하나 있고, 높새 바람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고, 문질러도 피 흐르지 않는 생이 하나 있네. 이것은 제가 되어가는 파국의 용사들, 여전히 전장에 버려진 짐승 같은 진심들.

0: 같은 걸레 천 같은 것을 네. 몸에 두르고 있잖아요.
1: 두르고 지금.
0: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1: 잘 걷지도 못한대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별한 이 상대는 내 안에서 꿋꿋하게 죽어가고 있어.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근데 제가 딱 한 문장이 꽂혀서 이 시를 가져왔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좋아지던 시절.
1: 그치.
0: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나면 망할 거를 이 사람 몰랐을까? 알았어요. 결국 예상대로 망했죠. 그런데 망한 상태에서 뭔가 짤이라고 하면 그런 거 돌 수 있는데 네. 그 뭔가 거지 분장을 하고
1: 그 유명한 손현주 배우님 짤 있잖아요.
0: 그 짤. 네. 근데 그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 딱 그 표정이 뭔가
1: 행복한
0: 그래도 난 그때 너와 함께하는 동안 나를 참 좋아했어. 이상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시를 가져왔어요.
1: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그 짤까지 떠올리니까 더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랬는데 넉마를 입을게.
0: 그래서
1: 미래라면.
0: 제가 추천하는 건 네. 약간 저의 표현 방식대로 얘기하자면 충나는 사랑을 한번 해보셔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만큼도 도움 안 되고
1: 맞아.
0: 하지만 도파민이 터지는 우리가 서로를 깎아먹는 사랑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늘 상호 보완적으로 점점 큰 원을 그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를 서로가 얼마나 끝까지 한 번도 못 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파멸 같은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길게 말고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어떤 선처럼 혹은 아름다움처럼 마냥 생각하시면 오히려 곤란하다.
1: 맞아. 저는 이상형과 뭐 제가 되게 꽂히는 어떤 요소들은 확실히 있었지만
0: 네.
1: 그것들이 하등 다 쓸모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뭐 손의 모양새라든지 뭐 안경의 여부라든지
0: 안경.
1: 뭐 이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으면 손이 안 예쁘면 절대 안 사귀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손이 예쁘면은 호감도가 더 높아졌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걸 다 필요 없이 내가 좋아지면은 그냥 다 박살나는 게 이상형이던데 나는 또.
0: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상형의 진짜 개념은
1: 네.
0: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에요.
1: 맞아.
0: 내가 가진 모습 가장 나도 몰랐던 모습을 이끌어내주는 게 나의 이상형이거든요.
1: 근데 꽤 오래 만나봐야 알긴 하는데.
0: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별한 이유와 좋아하는 사람을 통계를 내보셨잖아요. 다시 통계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만날 때 내가 가장 아름다웠는지
1: 맞아.
0: 누굴 만날 때 내가 가장 하루하루 힘이 생겼는지 그 유형의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죠.
1: 맞아.
0: 네.
1: 저는 그러면은 냉정하게 우리가 이 우리 와이님의 언니 오빠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친한 냉정하게 이 이상형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정한 거는 다정해야 됩니다. 연애하는데도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잘못된 거라고 봐요. 가정적인
0: 말 하나 더 하면 다정은 쌍방이에요.
1: 그치.
0: 네.
1: 그치. 나는 차가운데 상대가 그쵸. 그러길 바라서는 안 되고
0: 네.
1: 가정적인 건 이건 뭐 알 수 없어. 패스. 지우세요. 음식 가리지 않는 거 박준신님 이거 삭제가 낫다.
0: 네.
1: 그 빼야 왜냐면 뭐 분홍 소세지만 좋아하는 것도 귀여워해 줄 수 있어야 된다.
0: 그렇죠.
1: 말 예쁘게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0: 맞아.
1: 그러니까 말을 험하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돈 되게 이게 이 사람의 말의 하한가를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1: 공감 능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1: 상대적이야.
0: 네. 그래서 사연자분이 원하는 공감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저도요. 네. 그냥 아 그렇구나. 너는 그랬구나 인 건지.
0: 네.
1: 그게 아닌 사람과의 대화가 훨씬 더 흥미롭기도 하거든요. 아
0: 그렇죠.
1: 진짜? 왜 그런 건데?
0: 맞아.
1: 하면서.
0: 3일 전부터 그랬어? 72시간 전부터? 뭐 이럴
1: 그치, 수 그치, 있죠. 그치. 오히려.
0: 네.
1: 술, 담배는 일단 지금
0: 뭐,
1: 보셨다시피.
0: 네.
1: 그렇죠. 이게 너무 나는 치명타다 하면. 근데 특히 근데 술은 조금. 30대 이상의 사회 성인에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0: 감사합니다.
1: 너무 과음을 안 하는 것 정도로 네. 하는 게 어떨까.
0: 네.
1: 담배는
0: 그래도
1: 오케이.
0: 탈락이네요. 네.
1: 네, 담배는 오케이고
0: 네.
1: 소득은 뭐 와이님의 이거는 뭐 정말 본인 가치관이라 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0: 이건 현실이니까 어쩔 네. 수 없어요. 네.
1: 키는
0: 키도 뭐 현실일 수 있죠.
1: 평균이 몇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0: 연령대별로 달라요. 어쨌든
1: 아,
0: 젊은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데 이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서

0: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보도록 네. 하고. 네.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은 우리 얘기하는 게 막 이렇게 야 뭐 그렇게 따지냐 이게 가끔 이게 사람이 근데 좀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를 느낀 친구들이 와이님한테 해드리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괜히 그거에 반해서 안 생길 네. 고집이 생기면 와이님은 손해잖아요.
0: 그렇죠. 아까 대장부형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약간의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내 안에서도.
1: 맞아.
0: 첫 번째 문장이 결혼 정령기라고 맞아, 본인을 지칭하셨는데
1: 지금 마음이 조금
0: 네. 근데 또 나는 급하시네. 꼭 결혼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아니면 안 만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소개팅도 자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1: 그러네?
0: 있다. 그러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정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와이님이 와이님 마음의 소리 들어보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도 싶은데 어떤 날은 난 진짜 혼자 살고 싶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각을 자꾸 이렇게 든다면 저는 하고 싶은 쪽이 더 가까워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0: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을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1: 맞아.
0: 전 사실 이 사연 나오고 별밤 PD의 선곡이 변진섭의 희망사항일 줄 알았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1: 우리 영포티들의.
0: 아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 뭐 선곡이 하다 노래 듣다 보면 또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0: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맞아. 네.
1: 물론 희망사항도 명곡입니다만.
0: 네, 그렇죠. 네, 네.
1: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했고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여러 종류의 고민 들어드릴 거예요. 아, 각종 고민 사연들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1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페러모어의 The Only Exceptio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서 썼던 160쪽짜리 구인 가이드가 좋은 기분이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일종의 접객 가이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과 관계들도 결국은 접객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혼 없는 매뉴얼 대신 상대에게 좋은 기분을 건네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환대한다면 결국 그 좋은 기분은 내 일과 삶을 완성하는 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돌랑이들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 생일을 또 특히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생일만큼이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이 또 있죠. 바로 우리 돌랑이들 만나는 날. 네, 그러면 오늘도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선물 같은 시간을 한번 맞이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러브스 돌랑이.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돌랑이만 사랑하는 DJ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0: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이분들을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무한 연습, 1일 1팩, 얼굴 괄사를 열심히 하며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에 도착한 그룹 아워 버스데이 여러분 어서오세요.
2: 버스데이의 털털한 영예 신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예쁘다.
4: 안녕하세요. 아워 버스데이의 순두부 래퍼 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아워 버스데이의 귀여운 고양이 베이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아워 버스데이의 인간 비타민 아치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아워 버스데이의 비주얼은 만더언니처럼 보이지만 만네인 키라라입니다.
1: 좋습니다. 뭐 여기 분들 혹시 생일이 다 같나요?
8: 그렇습니다. 네. 네.
1: 근데 실제로 근데 생일이 뭔가 비슷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10월 달 생일이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8: 네.
1: 그러면 이제 곧이네요. 곧.
8: 맞습니다.
1: 근데 정말 곧 생일이신 분이 있어요. 유 씨. 유 씨가 거의 뭐 내일 모레 생일이시네요.
9: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아치라 씨는 어제 생일이었네요.
10: 맞습니다.
1: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 진짜 생일과 이 여러분 그룹의 생일, 그룹의 생일이죠. 네. 데뷔 기념일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차인데 네. 저였으면 정말 아주 큰 의미를 담을 것 같아요. 회사 대표님이 나를 생각해서 팀 이름을 나를 생각해서 데뷔 날짜를 또 이렇게 골라주셨나? 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시죠? 근데 그런 생각 하셔도 돼요.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일단 뭐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아워 버스데이 데뷔죠. 데뷔 축하합니다. 네, 사실 뭐 저번 주도 그저께도 아닌 바로 오늘 한 3시간 전쯤에 데뷔를 하셨죠?
8: 네.
1: 네, 오늘 데뷔해서 또 바로 오늘 첫 라디오 스케줄을 하러 오셨는데 좀 어떠세요? 좀 떨리시나요?
8: 너무 떨려요.
1: 그래요. 신인 뭐 1일차도 아니고 지금 몇 시간차. 네. 자, 그러면 초록 씨가 지금 떨리시다고 하니까 어느 점이 좀 떨리시는지.
8: 일단 저희가 이렇게 너무 많은 팬분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네. 라디오를 하는 게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너무 떨리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정말 존경했던 더보이즈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떨립니다.
1: 아닙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들 잘 하실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잘 한번 이끌어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8: 네.
1: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긴장을 풀 겸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 건데 혹시 여러분만의 그 구호가 있나요?
8: 네, 저희 네. 구호 있습니다.
1: 아, 그럼 한번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8: 네, 제가 Do it, do it!
11: Do it, do it! 아!
1: 자, 다 같이 Do it, do it!
11: Do it, do it! 아!
1: 자,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8: 좋습니다.
1: 자, 오늘 방송 한번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8: 네.

0: 혜진 씨가 리더니까 한번 이끌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Do it, do it,
2: do it, do it. 아!
0: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Our Birthday가 어떤 그룹인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명. 아, 이거 참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건데 그룹명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Our Birthday 그룹명은요, 매일이 생일같이 행복하게 무대를 하기 좋은 아주 이름이고요. 네, 그런 특별한 이름입니다. Our Birthday. 기억하기도 참 쉽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사실 뭐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생일처럼 행복하고 즐거울 거다라는 그런 뭐 정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정말 Our Birthday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또 여러분은 이 그룹명을 언제 좀 이제 공지를 받으셨나요? 회사한테서.
1: 저희가 딱 데뷔조 모여가지고 이제 너네 데뷔할 거다. 네. 그리고 팀명은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네, 저희 반응 한번 막내들이 얘기해 볼까요?
0: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을 때 Our Birthday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새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3: 그리고 약간 사실 저희가 그때 일곱 명 데뷔조 만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기쁜 뜻이 더 있는가 싶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0: 네, 좋으셨어요?
3: 네, 전 좋았어요. 네.
0: 좋았던 거 맞죠?
3: 좋았어요.
0: 아, 왜냐면 하이상을 솔직히 해도 돼요. 뭐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긴 한데. 조금 놀랐다 하는 분 계셨나요? 어? Our Birthday? 좀 놀랐었던 분 있으세요?
3: 솔직히 저예요.
1: 아, 솔직히 말해서
0: 네, 솔직한 거 좋아요. 원래 이런 게 좋은 거죠.
4: 저희는 이제 그날 이름을 듣고 같이 그 후에 저랑 키라라가 오! 우리 Our Birthday야? 이러면서 사실 우리 생일이라는 뜻이잖아요.
0: 네.
4: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제 속마음을 말하자면 그냥 케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늘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더보이즈도 그룹 이름 처음 들었을 때 몇몇은 데뷔를 안 하고 싶었던
1: 네.
0: 과감하게 얘기하면 아 더보이즈 너무 성의 없게 지으셨나? 아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과감한 생각도 했었어요.
1: 어허.
0: 하지만 말씀드리지 뭐 지금이야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 덕분에 팬분들 때문에 그 그룹 이름을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더보이즈 이름이 맨 처음에 조금 낯설고 좀 별로였는데 정말 팬분들이 계속 그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저도 더보이즈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너무 사랑하게 됐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1: 다행이다.
0: 다행입니다.
1: 다행입니다.
0: 좋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데뷔 앨범 얘기도 나눠볼 건데 정말 따끈따끈한 데뷔 앨범이에요. 자, 우선 또 축하할게요. 바로 Our Birthday의 첫 싱글 앨범 Our Birthday 발매를 축하합니다. 먼저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5: 네, 저희 이번 앨범 Our Birthday는요, Our Birthday만의 이제 개성이 담긴 독특한 시그니처 장르인 힙합을 이제 주로 한 노래를 담아봤는데요. 저희의 힙합이 무엇이냐? 힙합은요, 이제 휘핑크림처럼 자유로운 바이브와 저희 일곱 멤버의 개성이 더해져서 개성과 그리고 힙합 이라는 장르가 이제 결합이 된 장르인데요. 이제 저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르입니다.
0: 아, 이게 흔히 아는 힙합이 아닌 그 휘핑크림 할 때 휘팝이네요.
1: 네.
0: 휘팝. 아, 좋습니다. 이렇게 뭐 설명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나온 앨범이죠. 네. 그 음원 사이트에 다 공개된 거 다 같이 확인했나요?
1: 와, 저희도 뮤비를 방금 막 보고 데뷔쇼도 네. 이제 막 보고 해서 네. 아직 완전 지금 따끈따끈하게
5: 따끈따끈해요 지금.
0: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쇼케이스 끝나고 바로 여기로
1: 맞아요.
0: 정말 급하게 맞아요. 바로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저도 아 그럼 이 방송이 끝나고 또 퇴근길에 정말 찾아볼 게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1: 맞아요.
5: 지금 두근거려요.
0: 네,
1: 사실 아직 진짜 시간.
0: 네, 저도 그랬거든요. 데뷔 쇼케이스 끝나자마자 그 SNS 가서 내가 찍힌 사진. 발매된

0: 음원 좋아요 누르고 댓글 확인하고 또 내 사진 뭐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자 사진 확인하고 뭐 그다음에 팬분들이 뭐 남겨주신 글들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진짜 시간이 한 3, 4시간이도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퇴근길에 잘 뭐 이렇게 예쁘게 보시길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길 바라겠고요. 네. 자 지금부터 또 타이틀곡 이제 바로 스퀴지 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타이틀곡 스퀴지는요. 이제 Our Birthday만의 힙합 장르를 좀 더 많이 첨가한 곡인데요. 달콤하면서 이제 좀 키치한 무드에 힙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더해서 진짜 저희 7명의 에너지와 개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담아낸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정식 데뷔곡이라 좀 더 특별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뭔가 신기한데?
0: 네.
1: 왜냐면 사실 저희가 엄청 약간 좀 다크한 힙합을 할 줄 알았는데
2: 맞아요.
1: 생각보다 좀 더 밝은 느낌의 힙합이라서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의외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럼 이 곡의 킬링 파트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2: 너무 노래가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데
0: 자 그러면 네 아시라야 씨 생각하는 킬링 파트.
3: 네, 저는 킬링 파트를 생각하자면은 베이비의 Wait Wait That the song is over 네. 여기가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3: 네.
0: 왜요 왜요?
3: 왜냐면 갑자기 노래가 끝날 것 같이 이제 Melody 이렇게 끝났다가 갑자기 베이비가 아 잠시만 노래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좋은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러면 베이비 씨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요?
4: 아 네 아무래도 저도
0: 본인 파트
2: 왜 왜? 이 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잠깐 카메라 보고 보여줄 수 있나요?
4: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카메라 원샷 드릴게요.
4: 불러주세요.
3: 오케이. 비틀어 네 맘속 멜로디 왜 왜? Thought the song was over?
4: No
3: Not yet
0: 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노래가 이어가는 거예요?
2: 네 이제 댄스 아~ 뒤에는 막 이제
0: 혹시 그 파트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저 이런 파트 굉장히 좋아해요.
2: 아~ 네. 딱 집중되는
0: 이, 잘 어울리실 이 노래가 만약에 더 보이즈 곡이었으면 저는 이 파트를 꼭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사가 뭐예요? Wait wait
3: wait wait that the song was over
0: 다, 다들 뭐야?
3: thought the song was
0: No, thought.
1: The song was over.
0: 아, wait, wait. Thought the song was over. 아, 오, 노래 끝난 줄 알았어. 아직이야 yeah. 이거구나.
1: 네.
0: 저 한번 해볼게요. 오! 이 영상을 이제 그 JYP 그 피디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 파트는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베이비 씨와 경쟁. 네. 자, 나 앞에 한번 네. 불러줘요.
4: 네. 비틀어 네 맘속 멜로디
0: Wait wait! Huh? Thought the song was over?
3: No
0: Not yet
5: 베이비언니 위험하다
2: 위험하다
5: 왜요?
0: 내일부터는 베이비 씨는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베이비 씨가 이 자리에 앉으세요 DJ 자리에 앉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좋은 타이틀곡 스퀴지 이제 완곡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볼 건데 오늘 Our Birthday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의자 여러분은 넣어주시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6: 네
0: 우리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Our Birthday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6: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Our Birthday의 스퀴지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over is easy.
1: Woo! Our birthday is squeezy.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진짜 확실히 이 신인의 패기가 확 느껴지는 그런 멋진 무대였던 것 같고. 아, 여러분 물 좀 드시고 하세요. 힘드실 텐데.
2: 감사합니다.
1: 일단은 뭐 칼군무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칼군무고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힙한 네, 멋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돌랑이들의 댓글 한번 몇 개 읽어드릴게요. 사랑님께서 안무 패기 넘쳐요 라고 남겨주셨고
2: 감사합니다.
1: 앵모지모지님께서는 에? 오늘 데뷔한 거 맞아요? 여기 공주들이 무대를 너무 잘해요.
3: 공주라니!
1: 남겨주셨고
3: 감사해요.
1: 또 앱솔룰리님께서는 아, 노래가 되게 중독적이다. 자주 들을 노래 하나 또 추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노래도 정말 중독적인데 안무도 너무 이제 중독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안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이제 제가 방금 보면서도 생각한 건데 연습량이 정말 좀 많이 좀 필요한 그런 고난이도에 어떻게 보면 동선과 이제 안무인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얼마 동안 연습하셨어요? 한
4: 와 아득한데요.
2: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4: 저희가 아무래도 퍼포먼스
1: 15년 전
4: 여기 15살 했을
1: 때부터 아 15살도 있어요?
2: 네.
1: 키라나 씨가 15살이에요?
3: 네, 만 15살이에요.
1: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4: 아, 데뷔 준비하면서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막 하루에 10시간 수업도 듣고 와. 저희끼리 단체 연습도 많이 하고 네. 네, 저희가 퍼포먼스를 밀고 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네.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혹시 처음에 이 안무 시안을 좀 받아보셨어요?
4: 아, 네. 네.
1: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2: 힘들겠다.
1: 힘들겠다.
4: 보고 와... 와, 멋있니? 멋있는데, 멋있는데 라이브도 또 해야
1: 걱정되고,
4: 되고
1: 그렇죠.
2: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1: 아,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안무 중에 여러분의 좀 최애 안무가 있나요? 포인트 안무 좀 추면서 재밌다 혹은 어, 멋있는 것 같다.
5: 오, 네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여기예요. 찬스메 차버 크립텔. 여기가 좋은 이유는 다 같이 이제 처음에 나갈 때 어 뭐야 뭐야 하다가 상황극으로 아닌데? 이렇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저는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몇 개 있어요. 맨 처음 인트로 때 그 혜진 씨가 혼자 좀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4: 네.
1: 동떨어져서 혼자 이제 뭐 좀 헤드셋으로 노래를 듣는 그런 좀 포징을 하시고 나머지 여섯 분이 모여서 좀

0: 뭉쳐 있고 그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대에 딱 다 같이 시작할 때 가운데 센터에서 안 하시고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그 오른쪽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맨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 도민으로 대각선 사선을 만드는 그 구성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되게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이사이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나오고 교차되고.
1: 맞습니다.
0: 네. 그것도 나중에 더보이 잠을 한번 써먹을게요. 커피 커피.
2: 자,
0: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왔다 가니까 여러분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아워버스데이 신곡 아워버스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해펌이 에디!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4: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3: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오늘 정식 데뷔한 삐약삐약 병아리 그룹 아워 버스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아워 버스데이의 아워 버스데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숙소 생활 중이시죠?
5: 네.
3: 멤버로 이렇게 좀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다 같이.
6: 반년 정도 됐어요.
3: 아 진짜요?
6: 네.
3: 아, 생각보다 오래 되진 않았네요.
6: 네, 네. 맞아요.
3: 방은 혹시 어떻게 나눠 쓰고 계시죠?
6: 저희 1인방, 2인방, 4인방 있는데요.
3: 와, 1인방이 누구예요?
7: 맞춰보세요.
8: 누구일 것 같아요?
3: 뭐 리더 아닐까 싶습니다.
6: 아, 땡입니다. 아,
7: 땡. 사실 이거 제비뽑기로 발생된 결과입니다.
9: 약간 입꼬리가 아, 올라가는?
3: 혜원 씨군요. 네. 아, 혜원 씨 네. 얼마나 좋으세요, 솔직히?
7: 아, 진짜 너무 좋아.
10: 아, 너무 안 좋아요.
11: 가끔 외롭고.
10: 아,
11: 왜
10: 좋아요?
11: 거실에서 북적북적하면 이렇게 진짜? 나가보고 싶고 그래요.
3: 네.
11: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
8: 거짓말.
3: 그럼 혜원 씨가 혼자 쓰시고.
11: 네.
3: 그럼 이제 2인방은 누구시죠?
7: 2인방 손 들어주세요.
9: 저예요.
8: 저예요.
3: 미라라시나 네. 베이비 씨.
9: 네. 맞아요.
3: 좀 4인방은요? 나머지.
8: 나머지
7: 4인방을
3: 쓰셨어요. 제비뽑기로 다 정한 거네요.
7: 네. 네.
9: 완전.
3: 혹시 지금 방에 좀 만족 안 하신다는 분 계신가요? 솔직하게.
7: 아 저요.
9: 아 진짜 이런
3: 사람. 혜원 씨.
7: 멤버들과 안 써서 너무 외로워요.
3: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이나 지금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7: 아 그거는 추후에 한번.
8: 아이고야. 네. 아.
3: 그럼 이제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정한 거잖아요.
7: 네.
3: 이 기한이 있나요? 뭐 언제 다시 또 뽑아서 한다.
7: 네. 사실 한 1년 단위로 한번 뽑자 했는데
3: 네. 네.
7: 아직 반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 네. 근데 1년 후 이제 그럼 또 6개월 지나면 1년 되잖아요.
7: 네. 네.
3: 그때 바꾸실 것 같아요?
7: 네.
8: 네.
3: 그래 막상 그때 네. 가면 또 약간
7: 아, 또 귀찮아져서.
3: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방에 좀 익숙해져 있고
7: 맞아요.
3: 짐 옮기기 귀찮고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8: 근데 혜원 언니 때문에 꼭 바꾸고 싶네요.
7: 아쉬우니까
8: 너무 탐나요. 언니가 너무 지금 외로워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그 자리에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네요.
3: 여러분 꼭 바꾸세요. 왜냐면 네. 혼자 방 쓰면 진짜 편해요. 네, 세상 저 같은 멤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듣지 못하는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자는 멤버 형들이 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알람 좀 끄라고. 저는 막 10개 맞춰놓고 아예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멤버 있나요 혹시?
7: 제 욕적이
3: 아, 초록 씨가 그러시군요. 초록 씨.
7: 제가 네. 알람을 진짜 3분 단위로 맞추거든요.
3: 저도 그래요.
7: 아, 왜냐면 안 맞추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3: 근데 약간... 끄고 다시 자고 끄고 다시 자고
7: 막 맞아요.
3: 그래도 결국 한 시간 동안 이렇게
7: 맞아요.
3: 네, 그러니까요. 초록 씨 같은 분이 사실 혼자 방에 써야 돼요.
7: 사실 네. 이전에 방을 바꾸기 전에 저희가 초록이랑 저랑 베이비랑 아치라야랑 이렇게 4인방을 썼거든요.
3: 아, 네.
7: 그때 저는 귀마개를 끼고 잤어요. 알람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8: 근데 또 재밌는 얘기 있는 거 맨날 언니가 알람 맞추고 저희 셋 다 알람을 안 맞춰요.
3: 네.
8: 왜냐면 이 언니 알람 맞추면 언니는 안 깨고 저희 세 명은 깨요.
7: 맞아요.
8: 네.
7: 그럼 이제
8: 가정하면서
7: 네. 친구들을 위해 제가 알람을 대신 맞춰주는
3: 대신 맞춰주는
7: 알람이가
3: 알람 역할.
7: 덕분에 지각한 적은 없어요.
3: 그러면 혹시 누가 좀 제일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잘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하고 지각하지도 않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를 좀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멤버가 없나요?
8: 베이비.
6: 베이비.
2: 저요?
6: 근데 다들 아침에 저희가 은근 다 빨리 일어나는 편이라서.
3: 그래요.
6: 아침에 항상 복작복작해요.
7: 맞아요, 맞아요.
3: 그럼 픽업 시간이 아침 7시다. 그럼 몇 시에 눈을 떠요?
6: 6시 40분?
7: 6시 반? 45분?
8: 한 30분?
6: 아. 너 내가 오늘 10분 전에 깨웠잖아.
3: 되시군요. 아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시 픽업이다. 그러면 7시 1분에 일어나요. 7시 1분에 그러면 안 되는데 7시 1분에 일어나서 이제 그냥 바로 차를 타요 저는. 거의 잠옷 입은 채로. 네, 그랬었죠. 아무튼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뭐 이렇게 아워버스트의 숙소 생활까지 한번 좀 들어봤고 뽀짝한 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데뷔 1일차는 기세다!
6: 아하! 기세!
8: 기세!
3: 자 오늘은 데뷔 1일차인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미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미션을 다 통과하면 아돌라가 인증하는 신인에게 드리는 뽀짝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
8: 와! 와!
2: 잠깐만요.
8: 잊을 수 없다. 네, 여러분
3: 보이시죠?
6: 아, 너무
3: 여러분들의 첫 수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와, 이게 뽀짝 트로피인데 여기 이거 바로 골드예요. 골드.
6: 아,
3: 네.
6: 아, 예,
3: 순금.
6: 아,
3: 네. 순금처럼 보이는 네, 트로피입니다.
8: 네.
3: 자, 첫 번째 미션 가보겠습니다. 바로 동문서답 게임. 가요계 선배 여러분 1일차죠.
8: 네.
3: 네, 저는 이제 곧 9년차가 되는데 네, 가요계 대선배 에디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대범함과 순발력을 좀 뽐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릴레이로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여러분이 말이 되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면

0: 돼요. 이거 아시나요, 이 게임?
1: 네.
0: 아시죠? 네. 자, 7명 모두가 통과해야 성공하는 미션이고, 예를 들어 오늘 양말 무슨 색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2: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0: 그쵸. 우와. 그런 식으로 뜬금없는 대답을 해야 하는 거고요. 릴레이로 혜진 씨부터 쭉 가가지고 키라라 씨까지
1: 네.
0: 예, 쭉 다 통과하시면 성공입니다.
2: 네.
0: 그리고 이 게임은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대답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좀 대답이 되는 것 같다 그럼 땡이겠죠? 그럼 제가 땡이라고 외칠 거고 그러면 혜진 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거의 다 와서 아치라야 씨까지 왔어요. 근데 아치라야 씨가 틀렸어요. 그럼 다시 혜진 씨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2: 아이고야.
0: 아시겠죠?
2: 네.
0: 자, 기회는 단 두 번입니다.
3: 자,
0: 여러분 준비되셨죠?
1: 네.
3: 네.
0: 질문 드릴게요.
3: 네.
0: 혜진 씨부터.

0: 그렇죠. 유 씨가 아 멤버들은 INFJ가 아니니까 INFJ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 바랄 수도 있잖아요. 저 INFJ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2: 아쉽다, 아쉽다.
0: INFJ 있어요 여기?
1: 네.
0: 아 유 씨 INFJ예요? 아~ 그래서 네. 제가 ENFJ예요. 아~
3: 네. EN.
0: 근데 누구도 ENFJ 있어요?
1: 저 해준이.
0: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대표님이 INFJ인데 그래서 INFJ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TMI였고요. 자 틀렸기 때문에 다시 혜진 씨부터 가볼게요.
1: 네. 뜬금없는 어렵다.
0: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4: 아이스 아메리카노.
0: 나쁘지 않아요. 너 통과 드릴게요. 자 초록 씨 롤모델이 누구예요?
4: 밖에 많이 덥죠.
0: 오 잘하네. 좌우명은?
5: 아 밥 먹고 싶다.
0: 땡!
5: 근데 이게 게임 진짜 어려운 거 같아.
0: 왜냐면 좌우명으로 밥 먹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5: 아 저 근데 뇌성지가 너무 와가지고.
0: 자 그러면 제가 예 뒤에 이제 키라 씨나 이제 뭐 아치라 씨가 기회 없으니까 그러면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6: 언니들 저희 잘해볼게요.
4: 좋아요.
0: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해놓고 있고 그냥 그걸 얘기해요.
1: 네.
0: 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1: 아 진짜 어려워.
6: 아메리카노요.
0: 자. 키라나 씨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은?
7: 민나 다이스키 데스.
4: 민나?
0: 민나니까 제가 너무 통과드릴게요. 민나니까. 팬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6: 엄마 사랑해.
0: 어머니요? 어머니 팬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팬일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아홉 번째 팬일 거 아니에요.
6: 네. 근데 이제 사실 팬분들께 이제 엄마 사랑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1: 네. 빨리 애교를.
6: 애교.
0: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넘어갈게요.
6: 네 그러면 잼들.
0: 좋습니다. 자, 베이비 씨. 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8: 고양이 좋아합니다.
0: 어떤 거요?
8: 고양이.
0: 아 이거 통과? 자. 유 씨, 다시 태어난다면?
9: 견과류.
0: 다시 태어나면 견과류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제가 통과 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10: 물티슈로 책상 벅벅 닦고 싶다.
0: 와, 통과! 물티슈로 책상 닦고 싶다도 아니고 물티슈로 책상 벅벅 닦고 싶다. 얼마나 닦고 싶었으면 좋아요. 자 초록 씨, 네. 어릴 적 꿈은
11: 여름에.
0: 죄송.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에 한 거짓말은
11: 지금.
4: 어떡해.
0: 이렇게 해서
4: 일어나니.
0: 이렇게 해서 아쉽게
4: 죄송해요. 네,
0: 초록시에서 실패가 됐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남은 미션들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네. 미션은 실패.
1: 진짜 어려운데요?
0: 아쉽지만 바로 두 번째 미션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의 진심만 보여주시면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임이 되겠네요. 네, 바로 벌스데이 영상 편지 쓰기.
1: 빠밤.
0: 네,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를 전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완전체에 데뷔한 날이니까 지금 떠오르는 이제 소중한 분에게 영상 편지를 좀 남기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뭐 다 각자 편한 언어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끝나고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한국어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혹은 뭐 가족, 형제 혹은 내 자신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멤버들 혹은 회사분들 JYP 네. 혹은 뭐 친한 친구 뭐 아니면 또 팬분들 다 상관없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또 소중한 영상 편지로 남겨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
4: 네
0: 혜진 씨부터 가볼까요?
4: 아 네
0: 누구에게 편지를 써볼 건가요?
4: 저는 JYP PD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4: JYP PD님 듣고 계신가요? 저를 프로그램에서 처음 뽑아주신 게 벌써 2년 전이네요.

0: 멋진 모습. 어, 죄송해요.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JYP 피디님, 유기농밥 너무 항상 맛있고요. JYP 사랑합니다.
1: 아니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궁금해서 그런데 그 유기농밥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3: 진짜 맛있는
4: 치킨이 진짜.
1: 아 진짜요? 아니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 집밥이 안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먹어보고 싶죠? 한번 놀러 가요.
2: 왔어요.
1: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초록 씨 가볼 건데 누구에게 편지 쓰실 건가요?
0: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들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대표님, 저희 안무도 항상 잘 봐주시고 저희 촬영할 때마다 오셔서 너무 캐치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저희에게 가르침도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 사실 한 분은 결혼을 안 하셨는데요. 제가 구애는 아니고 제가 두 분 다 저의 제2의 아버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럼 총 세 분인
0: 그렇게 되었네요.
1: 네 초록 씨의 편지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혜원 씨 한번 가볼게요. 누구에게 쓰실 건가요?
5: 혹시 저랑 지금 마주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 안 되나요?
1: 어? 좋아요. 여기 계신 우리 또 아워버스데이 팬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여기 네. 또 제 팬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비분들. 네. 네. 우리 언니들.
2: 언니들.
1: 아마 대부분 언니일 거예요. 아마도.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더비들의 마음까지 한번.
5: 지금 저랑 마주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밖에 많이 더우시죠? 지금 요즘 여름 감기 유행이라는데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수박 잘 잘라서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아웃벌스가 아니고 선배님을 뵈러 온 거라고 해도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오늘 아웃벌스데이 여러분의 매력에 또 푹 빠져서 앞으로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씨 가볼게요. 유씨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볼 건가요?
6: 그러면 오늘 데뷔 날이니까 멤버들에게.
1: 역시 INFJ.
2: 역시
1: NFJ. 짱짱.
6: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무래도 낯가리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못하고 또 연습하면서 힘든 점도 제가 많이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지만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멤버들을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이 크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데뷔 날까지 정말 정말 같이 함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화이팅!
2: 사랑해!
6: I love you!
1: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유씨.
7: 올 뻔했잖아요.
1: 좋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베이비씨 가볼게요.
8: 네, 그럼 이제 약간 울컥 느낌이 나서 저는 저희의 아웃버스트 리더 한번 얘기를 하러
1: 가볼까? 혜진씨?
8: 올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웃버스의 리더, 저희 최고의 언니, 헤이진 언니.
6: 헤이진.
8: 이렇게 저희를 잘 챙겨주고,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고생 많은데, 그리고 또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맨날 저희를 위해서 어려움을 이도해주고 하는데 너무 사랑합니다, 언니. 우리는 함께하고, 영원히 같이 좋은 멤버로 지내보자요. 사랑합니다. 혜진 언니.
2: 어떡해.
1: 와 눈물을 또 혜진 씨가.
2: 저희지마.
1: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아마 한번 안아주세요 혜진 씨. 아니 또 오늘 정말 데뷔를 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 고생.

0: 했던 뭐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또 뭔가 이제 멤버가 리더로서 정말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니까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혜진 씨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리더시니까 더더욱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이제 일곱 분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 조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아치라야 씨.
3: 분위기를 이어서 네. 네. 아 이제 방금 여기에 있는 자리인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저희를 옆에서 예쁘게 지켜봐주는 부모님. 네.
2: 오. 어떡해.
3: 할 수 있어.
0: 편안히 나누러 하셔도 돼요.
3: 아빠 사랑해.
2: 바이브레이션.
4: 사랑해.
2: 어떡해 내가
4: 너무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1: 저희가 또 데뷔 쇼케이스를 오늘 해가지고.
0: 아니에요. 너무 예. 저도
2: 방금 울고 왔어요.
0: 저도 울었어요. 저도 아이돌 라디오 신인 때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2: 아
4: 정말요?
2: 진짜요?
4: 고마워요.
0: 내가 봤을 때 이 BGM이 문제야. 나도 울어. 맞아요. 저도 네. 울었어요. 한 맞아요. 8년 전 이날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우셔도 돼요. 저도 같이 울게요.
3: 네.
0: 태국어가 네. 편하시면 태국어로 하셔도 돼요.
3: 오,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을 주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저 부모님도 그리고 멤버들 부모님 사실 오늘 데뷔 쇼케이스에 보러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됐고 태국어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락나하 범에 I love you.
2: 귀여워.
4: 귀여워. 맥콩이.
0: 락나 쭉쭉.
2: 락나
0: 쭉쭉.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막내 키라라 씨.
5: 저는 일단 그러면 제가 좀 욕심이 많아 가지고
0: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5: 해도 되나요?
0: 물론이죠. 시간 많아요.
5: 우리 멤버들에게도 말하고 팬분들도 하고 스태프분들 하고 마지막에 엄마한테도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하겠습니다.
1: 신인상 받은 건가?
5: 네, 멤버들 항상 저희를 챙겨줘서 고맙고요. 제가 만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항상 제가 뭔가 뭐라 하죠? 언니들 따라가는데 그걸 좀 못할 때도 있는데 항상 언니들 잘 챙겨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데뷔 쇼케이스를 하면서 제가 이 그룹을 데뷔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열심히 저희가 할 테니까 조금 봐주세요 언니들. 그리고 팬분들 항상 지금도 앞에 계시는데요. 저희 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매력을 보여줄 테니까 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저희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니저님도 저희가 항상 저 어린이처럼 하는데 저희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한테 할게요. 엄마 오늘 데뷔 쇼케이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걸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너무 정신 없어서 왜 눈물을 그러니까 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일본에서 이 꿈을 이루고 싶다 했을 때 응원해 주신 엄마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했는데 한국말로 해도 엄마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따가 일본어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지금 일본어로 하셔도 돼요.
5: 아 그래요?
0: 네. 오네가이시마스.
5: 하이 마마 미테루.
0: 이마스.
5: 하이 마마가 오늘 来てくれたから 本当に 思い出の 1日になったし. メンバーたちと一緒にこれから活動していくからもっと見続けてほしいです。あ大好きだよママママ。感謝みだ。
1: 귀여웠다。
0: キララちゃん、お疲れ様でした。
5: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これから頑張ってください。
5: 頑張ります。
0: はい。じゃあ、그러면지금까지또여러분이진심이가득느껴지는시간이었고세번째미션은당연히통과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거를 네. 저도 제가 찔끔할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1: 역시 9년, 네. 9년 차 대선배님이시다.
0: 네. 사실 조금 울었는데 티 안 났죠?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의 미션을 전부 잘해낸 여러분에게 정말 작지만 알찬 아돌라가 인증하는 신인에게 주는 뽀짝 트로피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 수금
0: 사실 준. 정말 앞으로 수많은 상을 더 많이 받으실 거니까 네 오늘 저 아이돌 라디오 저 상을 시작으로 정말 이 K-POP계 가요계를 휩쓰는 그런 멋있는 상을 다 휩쓰는 그런 멋있는 아워 버스데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혜원 씨
4: 네
0: 독방을 쓰시는 혜원 씨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4: 일단 항상 봐오기만 챙겨 봐오기만 했었더니 아돌라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뜻깊은 시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감격적이고 또 행복합니다. 데뷔했다는 게 아직 실감이 많이 안 나고 이 행복한 순간을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 네.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초록 씨는요? 오늘도 생일이신데.
5: 네, 아 맞다.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0: 생일이 여러분 생일이에요.
5: 그럼요. 저도 오늘 진짜 첫 라디오라서 정말 너무 떨렸는데 다들 밖에서 응원도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선배님께서 정말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저희의 첫 라디오가 이렇게 잘 끝났지 않나 진짜 안도의 마음을 지금 살짝 내려놓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5: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컴백하시면 놀러 와주실 거죠?
4: 해주세요.
0: 그럼 유 씨가 이제 또 팬분들에게 네.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와우. 정말 저희가 꿈꿔온 데뷔잖아요. 네. 이 데뷔를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하고 생일처럼 행복한 하루를 보내주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 많은 응원과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저도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아워 버스데이 데뷔를 축하하는 의미로 스퀴지 타이틀곡이죠. 네.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워 버스데이도라고 네. 크게 외쳐주시고요. 막 밖에 계신 우리 돌랑이 분들은 돌랑이도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되셨죠?
7: 네.
0: 여러분 크게 해주실 거죠?
7: 네.
0: 네 가보겠습니다. 에디도
7: 아워 버스데이도
8: 돌랑이도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서양의 한 과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임종 직전에 한 사람을 저우리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본 겁니다. 결과를 예측하자면 당연히 임종 전후의 무게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임종 후의 무게가 임종 직전의 무게에 비해 아주 미세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이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죠.
1: 선생님,

0: 그럼 선생님께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겁니까?
1: 시집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할진 잘 모르겠네요. 나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처럼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믿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정식 그리고 정범식 감독의 영화 기담에서 마지막 엔딩곡, 이 영화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박영란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8월 1일에 개봉한 한국의 공포영화. 그런데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이름을 붙이기가 살짝 망설여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장면이 없는 건 아닌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서운 영화는 또 아니었거든요. 이상 야릇한 영화였죠. 제목 그대로 기담입니다. 기담. 괴담이 아니라 기담. 그 제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펼쳐내는 작품.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하고도 많이 비교하는 영화예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도 공포영화 장르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조금은 쓸쓸한 느낌? 그리고 아, 좀 아름답다 하는 느낌? 그런 정서가 강한 작품이었잖아요. 기담이란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한국 공포영화에 좀 기억할 만한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스페셜 DJ 진구 씨하고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구 씨 출연작 가운데 한 편을 얘기해 볼까? 뭐가 좋을까? 이 영화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다. 기담. 이 좋은 영화에 또 진구라는 좋은 배우가 함께 했었지 해서 다시 봤거든요.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약간의 그 세월의 그 흐름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으나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뭐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0: 라고요. 여름이 끝나가는 이때 공포 영화 한 편. 무서운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처음 보신다면 그두 번째 에피소드의 엄마 귀신 장면은 여전히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그 무서운 몇몇 장면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쓸쓸한 이야기고요. 그 영화의 정서를 오늘 들려드린 장면에 다 담고 있죠. 영화 속에 김태우 씨가 이제 의사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귀신을 내가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은 있다고 믿고 싶다. 인간에게 영혼마저 없다면 너무 쓸쓸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어느 의사의 실험, 서양에서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임종 직후에 무게를 재봤더니 무게의 차이가 생겼다. 그 차이만큼이 영혼의 무게일 거다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분명 영혼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펼쳐내는 영화 기담. OTT에서 볼수 있는 영화. 정가 형제. 네, 사촌 형제입니다. 친형제는 아니고요. 정식, 정범식 감독의 기담이라는 작품.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 봤네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수야.
1: 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게를 재고 임종 직후에 무게를 쟀을 때그 차이, 앞에 기담에서 잠깐 이야기한 그 차이가 21g이라고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로 그 21g을 제목으로 삼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영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였고, 쇼펜, 베니시오 델토로, 나오미 와츠 이런 배우들이 함께한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나요, 저는. 21g이라는 제목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의 교통사고에 얽힌 여러 명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21g이 줄어든다고 한다. 누구나 다. 21g, 5센트 5개의 무게, 벌새 한 마리의 무게, 초콜릿 하나의 무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고작 그 정도의 무게에 불과한 것인가? 인간의 영혼은? 아니면 반대로 영혼에 21g이라는 무게가 그래도 있는 걸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 21g. 21g을 파헤치는 무슨 과학 이야기 아니고요. 예.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아닙니다. 그 21g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보여줬던 작품.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뭐 레버넌트를 비롯한 그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요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21g 영화 기다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살짝 얹어 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작품이 하나 더 있죠. 영화 스모크. 웨인 한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서 담배 연기에 무게를 재는 방법을 소개하잖아요. 담배를 하나 올려놓고 무게를 잰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 담배 잿까지 다 이렇게 저울에 털었을 때 그대로 담배를 그냥 피우고 무게를 쟀을 뿐인데 무게가 줄어 있다. 그만큼이 연기의 무게다. 담배 연기에 무게를 재는 건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재는 것과 같다네라고 하는 에둘러서 또 표현했던 영화 스모크의 대사도 생각이 나네요. 스모크에서는 매번 스모크 겟츠 인 유어 아이즈를 들려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쇼스타코비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작품 번호 87 가운데 1번 C메이저 이걸 키스 자렛이 연기하는 버전이 영화 스모크에 쓰이거든요. 그 영화의 장면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어볼까요?

웨인 한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서 쇼스타코비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작품번호 87, 1번 C메이저. 오늘은 키스 자렛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뭔가 차분해지는 연주네요. 앞에서 21그램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영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작 나오죠. 무려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고 예고편 봤는데 톰 크루즈가 분장을 해서 살찐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이번에 또 내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디거라는 영화 재밌을 것 같던데,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기존 작품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고, 뭔가 버드맨과 좀 닮아 있는 이야기려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려나,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뭐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영화 디거. 또 우리 톰 형님 이번엔 또 어느 식당을 다녀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김장화 씨, 두 딸들이 저번 주 금요일 밤에 늦게 집에 왔다가 오늘 저녁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영화 음악 방송 며칠 못 들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요걸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사연을 남기셨으니까 오늘도 잘 듣고 계시겠네요. 딸들이 오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딸들이 안 자요? 이 시간까지 딸들이 안 자서 못 들으신 건가? 우짜대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온건 너무 반갑고 가족 오는 건 너무 반갑죠. 반가운데 대신에 나의 루틴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또 섭섭하지만 또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다는 한국어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항상 시원함과 섭섭함이 공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김정아 씨도 시원섭섭하신 마음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모크의 이 키스 자렛의 연주곡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유현주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라고 하셨어요. 얼주간은 아니신 거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은 아니구나. 여름에만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나 봐요. 저는 뜨주가 뜨거워서 죽어도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뺀 그냥 아메리카노. 전늘 따뜻한 커피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별로 안 마시고 싶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커피가 좋아요. 여름에도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몇 모금 마시면 없어요. 사실 커피를 정말 커피를 음미하며 마시는 용도의 커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옆에 두고 뭐 일할 때 일종의 뭐랄까요? 반려 음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홀짝홀짝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용도가 있는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 이렇게 몇번 마시고 나면 안 남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먹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특별한 뭐 취향이 있다기보다는. 또딴 얘기 했네요. 자, 그래서 유현주 씨의 사연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날마다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로 들으면 음악이 제공되지 않으니 날마다 본방으로 들을 수밖에요. 그러게요. 이 문제는 뭐 누가 좀 해결 좀 해주면 좋으련만.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봐요. 다시 듣기에서 음악 빠지는 문제는. 자, 유난호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땡플릭스 시리즈 3체에서 6화에 나온 나나델레이의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비디오 게임스.

주말에 뭘 볼까 하시는 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청취자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 가운데 OTT 시리즈물의 음악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윤한호 씨는 땡플릭스의 삼체, 6화에 나온 라나델레이의 비디오 게임스를 신청하셨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린 건 김성민 씨의 신청곡 처치스의 Forever였습니다. 이 노래는 스페인 드라마 땡플릭스의 엘리트들에 나온대요. 처치스의 Forever.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하고 나니 문득 스페인 청춘 드라마 중에 재미있어서 여러 번 봤던 드라마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그게 엘리트들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석기현 씨의 신청곡이고요. 사과TV의 시리즈. 이거 사과TV라고 해야 되나? 한 번은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애플TV. 네. 우린 폭망했다에서 픽처플레인의 에어리얼 블랙 신청합니다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삼체 엘리트들 우린 폭망했다. 이번에 윤정호 씨의 신청곡인데요. 컴퓨터를 오랜만에 켜서 파일을 구경하다 보니

예전에 다운받아둔 영화 파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 다시 봤어요. 스텝맘이라는 영화요. 영화도 음악도 참 좋더라고요. 아, 줄리아 로버츠의 스텝맘. 수잔 서랜드는 스텝맘. 그죠? 합법적으로 다운받으신 거죠? 네. 소장용으로 갖고 계신 거죠? 하시면서 스텝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마빈 게이, 그리고 태미 테럴이 함께 합니다.

노래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수잔 서랜든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함께 출연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영화 스탠맘에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마빈 게이와 테미 테런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데니 보일 감독의 영화였죠. 127시간에서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이 러블리 데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이 127시간, 하지만 곧 끔찍한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점점점. 아, 이 영화도 재밌었어요. 127시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곡을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이 가끔 뜻하지 않은 노래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으니 되게 좋더라고요. 또 반갑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선곡해봤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이 노래 쓰인 거 아세요? Wherever you will go, The Calling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시티 오브 엔젤 사운드 트랙입니다. 구구돌스의 아이리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뜨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 긍정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이파이브. 상대방이 나한테 하이파이브를 하자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잘했어, 우리 해냈어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낸 동료한테 줄줄이 손을 내밀어서 하이파이브 터널을 만들어줄 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터널을 지나갈 땐 어떤 기분일까? 네, 맞아요. 하이파이브 많이 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한테 손을 높이 들어 건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들기 짝! 기쁨 공유! 이 3단계를 거치면 순식간에 즐거워질 테니까 말이죠. 8월 22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고유진의 하이파이브였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곡 같이 기분이 엄청 신나지네요. 무슨 애니메이션 OST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하이파이브 많이들 하시나요? 저는 하이파이브 좀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회식 장소 가면은 왜 그렇게 하이파이브 할 일이 많죠? 저도 최근에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동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고 다녔네요. 뭔가 그 흥분과 그 흥에 겨워서 아 우리 지금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공유하고 싶을 때 저는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정 공유하는 시간 오늘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보사노바라는 주제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줄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는 또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아침 방송 끝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이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된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행운! 오늘 효과음이랑 유독 더 잘 어울리네요. 이 행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좋은 운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와, 나 진짜 운수 좋네 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MBC에 들어온

고민해보자. 어디 내가 뭘할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냥 뭐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에 최종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내 인생의 운을 여기다 다 끌어다 썼구나 했는데 또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새아침을 하면서 다시 그 행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재미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지금부터는 행운에 관한 곡들 한곡한곡 만나볼게요. 첫 곡은 마룬파이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럭키 스트라이크인데요. 럭키 스트라이크 해석해보자면 행운의 일격 그리고 뜻밖의 뜻하지 않은 행운 또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행운을 얘기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푹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속 상대방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그냥 어느 순간 홀려가지고 그냥 홀딱 빠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어. 이거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해보셨거나 하고 계신다면은, 정말 소중한 감정이니까 빠져나오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이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는요, 이렇게 강렬하고 들뜨는 분위기 덕분에 라이브 무대에서도 관객들의 흥을 끌어올리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 좋게 흥을 한번 끌어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행운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행운하면은 이 노래를 또 바로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식스의 멤버 원필이 2022년에 발표한 노래죠. 행운을 빌어줘. 청량한 밴드 사운드도 참 좋고요.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 한쪽이 뭉클해지는 감성도 있어서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찾아 듣는다는 분들도 정말 많죠.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이 한마디가 이 노래 얘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나 막막함도 찾아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안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한테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준비한 곡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 곡입니다. 바로 페퍼톤스의 2012년 발표곡 행운을 빌어요인데요. 경쾌한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마치 탁 트인 도로를 달려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마냥 신나기만 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길을 잃는 순간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지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다시 한번 가보자, 앞으로 좋은 일이 꼭 있을 거야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노래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두 곡 함께 할게요. 데이식스의 원필이 부른 행운을 빌어줘, 이어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페퍼턴스의 행운을 빌어요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요. 데이식스의 원필이 함께한 행운을 빌어줘 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엔 행운을 주제로 우리한테 편안한 느낌을 전해주는 곡들 함께하고 있어요. 행운에 관한 노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곡 하면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이가 함께 부른 럭키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특히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듯이 노래하는 부분, 이게 마치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달콤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노래 멜로디가 또 워낙 좋아서 따라 부르신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저도 학창시절에 왠지 사랑을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한번 흉내내보고 싶어서 도란도란 앉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곡이요, 가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렴구에 나오는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에 빠지다니 난 참 행운아야. 오, 이 한마디가 참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이것도 정말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유,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이가 불렀습니다. 럭키 함께 하시죠.

노래들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요,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설렘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나윤권의 2007년 발표곡 행운인데요. 나윤권 씨 하면 보통 나였으면 기대처럼 애절하고 쓸쓸한 발라드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행운은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당신이 나타난 것 자체가 나한테는 행운이야라고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달한 사랑의 노래를 나영권 씨가 어떻게 어떤 감성으로 불렀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2014년에 방영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첸의 최고의 행운 준비했습니다. 엑소의 멤버 첸 하면 감성적인 목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곡에서 그 목소리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행운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같은 행운을 얘기하지만 나윤권의 행운이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의 설렘을 표현한다면 첸의 최고의 행운은 그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에 좀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달달한 두곡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나윤권의 행운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최고의 행운 듣겠습니다. 첸의 노래예요.

새아침 빵걸뮤직 이번 주에는 행운을 주제로 한 시간 꽉 채워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행운은 좀 특별합니다. AOA의 2016년 발표곡 굿럭인데요. 제목만 보면 이게 누군가한테 굿럭 행운을 빌어주는 노래인가 싶잖아요. 근데요, 가사를 알고 들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굿럭은요, 널 만나서 내가 행운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느낌입니다. 날 놓치면 네가 손해일걸? 나와 함께하는 게 너한텐 행운일 거야. 즉, 내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나를 제대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래인 건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당당함, 자신감 갖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한테 날 놓치면 네가 손해일걸?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여성, 진취적인 여성, 독립적인 여성인데 사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죠.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색다른 방식으로 행운을 얘기한 AOA의 굿럭, 이곡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소녀시대의 대표곡 중한곡 골라봤습니다. 2009년 발표곡 소원을 말해봐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이 노래에 등장하는 지니는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를 뜻하죠.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행운을 잡고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선 소녀시대가 마치 그 지니 같은 존재가 돼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바라는 소원 내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소원을 말해봐 역시 행운과 아주 잘 맞닿아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AOA 또 소녀시대는 각각 행운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곡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AOA의 굿럭 그리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

0: 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캘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행운이라는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늘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봤는데 부디 꼭 그 행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라미유의 2025년 발표곡 행운을 부탁해 입니다. 이 노래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행운이 아니라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디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곳에 함께 도착했다는 것, 그게 바로 행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쩌면 이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운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보라미유의 행운을 부탁해 이 곡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우리 막내 수민 작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수민 작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수민 작가 말로는 물 한 잔이 몸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기도 하고 감사 인사가 맑은 기운을 채워준다고 해요.

진짜 너무 좋네요. 원래는 평소에 욕하면서 일어나는데 아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꿨대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의미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사히 밤을 보내고 다시 아침을 맞았다는 것, 물 한 잔 마실 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말을 함께 보낼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해 보이도 사실 늘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지금 일어난 김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외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0: 고마워 고마워 라디의 노래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수빈 작가의 아침 루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가 뭐 세상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건강하고 예, 즐겁고 기분 좋은 그 어떤 인사한 말을 내뱉음으로 해서 나한테도 건네는 인사 같기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수민 작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세 사람 있어요. 세 사람. 세 사람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막내 수민 작가의 모습, 그 늘 보던 모습이에요. 마스크 끼고 오는 모습. 한 사람은 오늘 지금 보는 그리고 야구 갈 때 모습 이렇게 세 개. 야구 갈 때 모습 있는데 어쨌든 세 모습 다 예, 맛있는 거 드실 것 같아요. 두 시간 맛있게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태입니다. 저희 일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분은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합니다. 관계 기술 복잡한 관계 문제들 아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분은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함께할 거예요.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인물이에요. 독립운동가 황기환의 역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수혈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4: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7551번님이 테디 저희 집 베란다에는 저만의 놀이터가 있어요. 앉아서 책도 읽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제 라디오라도 해변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 여름휴가 살짝 갔다 올까요? 비비의 범파 같이 들을게요.

0: 감사합니다.
1: 굿모닝 FM 태입니다. 비비 범파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9번님. 테디, 저 지난주에 사랑니 발치했어요. 이따가 실밥 뽑으러 갑니다. 저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가네요. 후후후. 잘 가, 내 마지막 사랑. 하셨어요. 아, 사랑니 발치 하면 그래도 좀 시원하다고 하는데, 하는 동안이 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 뒤에 시원함 누리시고, 약간 턱 쪽이 약간 좀 좁아지려나, 살 빼면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작은 얼굴로 행복하십시오. 1090번님, 오, 새싹 문자예요. 환영합니다. 7살 딸아이 생일파티 하는 날이에요. 생파하는 날만 기다리며 구두를 고르더니 결국 예비신부급 드레스를 입겠다고 그러네요. 우리 아이의 공주병 도대체 언제 치유되나요? 크크크크. 아, 너무 예쁘겠다. 너무 귀엽겠다. 공주로 이제 키우셨네요. 보니까 구두를 고를 수 있게끔 몇 컬레를 계속 이제 사주셨을 거고, 드레스도 오늘 이거 입겠다라고 할 정도로 몇 벌이 있는 걸로 봐서, 예, 우리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공주처럼 잘 자라서 진짜 공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공주처럼 늘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박스의 신데렐라 듣고 올게요.

김재중의 신곡입니다. 투나잇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스윗박스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0785번님이 어제 저녁 늦게 소갈비찜에 롤케이크 곰보빵까지 아주 그냥 때려 먹었더니 지금 눈이 부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안 되겠어요. 오늘 반드시 운동 가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야식 먹는 게 이어지면서 오늘은 안 먹어야지 하고 낮에 운동해요. 그리고 저녁 되면은 또 먹습니다. 아, 아침에 또 눈이 안 떠지고 계속 반복인데 그게 또 행복하잖아요. 아,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행복하시죠? 중1 아들이랑 미용실 가요 하시면서 3578번님이 흰머리 감추려고 뿌염 하러 갑니다. 방학 끝난 우리 아들은 왜 벌써 계약이냐며 머리를 막 부여잡네요. 크크크크. 아들 너의 2학기를 응원해. 아이가 좋아하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신청합니다. 노래 들으면 계약 신난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이거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방학하면 방학하는 대로 너무 좋았고 계약하면 계약한 대로 너무 좋았어요. 예, 학교 가기가 너무 좋았어.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또 떠들고 쉬는 시간마다 잠깐 운동장 뛰어나가서 또 축구하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머리 부여잡겠지만 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 좋아한다니까 바로 띄워드립니다. 노래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면서 노래 다 들으시고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 기술 시작할게요.

0: Wait, hold up, stop.
1: MBC FM for you.
2: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 더욱 필요한데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고요.
1: 네, 그럼요. 예.
0: 아, 일단은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끼리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밝힐까 합니다. 에이티즈 이제 푹 빠지셨다고. 산 씨한테 빠지신 거죠?
1: 네, 아니 예. 제가 그런 그 외모인 남자를 되게 옛날부터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약간 그 쌍꺼풀 없고
0: 북부대공상이라고 하는데
1: 약간 차가운 느낌의 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부터 그런 느낌의.
0: 아 정말. 네,
1: 뭐 근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0: 어떤
1: 네그 그냥 네. 이렇게 야 저런 아들내미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0: 그러니까 그런 아들내미가 뭐 있으려면 그런 남편을 만나야지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네.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신곡 배드 무대 영상 뭐 요새 뭐 안 본 사람이 없고 챌린지 안 한 사람이 없고
1: 자 안무 영상까지 보고 아이고 말해버렸네.
0: 다 이제 섭렵하게 되고 조금씩 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버전인지 다 보게 되는 거죠.
1: 그래서 예. 멋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돌과의 관계 유지를 나 혼자서 하는 관계의 거리감이지만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엄청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마주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관계도 한번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1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1회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릴게요.
0: 네, 관계 기술 첫 번째 1회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671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아내와 함께 연년생 아들, 딸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재력가세요. 그래서 아이들 학비도 거의 다 지원해 주시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도와주셨는데요. 문제는 받은 게 많다 보니 장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1: 정서방, 애들 대학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0: 아, 예.
1: 내가 알아보니까 이쪽이 좋겠던데.
0: 아, 예, 장모님.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그리고 정서방.
0: 예, 예.
1: 애들한테 너무 무르게 하면 안 돼. 어?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아줘야지. 아, 안 그래?
0: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장모님 말씀에 토를 달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사위라기보다 장모님에게 평가받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아내한테 차를 한 대 사주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싼 차였어요. 여보, 우리 지금 차도 아직 멀쩡한데 굳이 이렇게 비싼 차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1: 아이고 참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준다는데 그냥 감사하게 받자.
0: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장모님한테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마음이 사실 좀 불편한데 이게 받을수록 또 빚지는 기분이 좀 들고.
1: 아, 빚지는 기분이 든다니 섭섭하다 여보. 그러니까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거잖아.
0: 이렇게 아내는 엄마가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요, 비싼 차까지 받고 나면 앞으로 더더욱 제 뜻을 말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감사하게 받고 장모님의 간섭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하셨어요. 사연 보내주신 3671번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장모님의 도움과 간섭 사이에서 이제 작아지는 사위 로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 일단 자본주의적으로 좀 답을 드리면
0: 예.
1: 좀 부럽기도 합니다.
0: 많이요.
1: 네. 사실 뭐 주신다고 흔쾌히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뭐 예. 아 이거를 받으면 또 아, 또 뭔가 이렇게 비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0: 네.
1: 한편으로는 이게 참 뭔가를 이렇게 선뜻 자꾸 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체는
0: 예.
1: 나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죠.
0: 예, 맞아요.
1: 그렇지 않습니까?
0: 이게 또 기질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받는 걸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주는 걸 더 편해하고.
1: 아 맞아요. 제가 그래요 좀.
0: 어,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1: 어, 받으면 약간 아 이걸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0: 어떻게 돌려드려요? 맞아. 그런 생각하게 되고.
1: 돌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뜩치 않아 하면 또 어떡하나 약간
0: 맞아,
1: 이런
0: 맞아.
1: 걱정이 받자마자 생기는.
0: 저랑 비슷하군요.
1: 네. 네.
0: 그런 아마 기질이셔가지고 더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1: 사연자분도 이제 착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1: 네. 근데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보답해야 된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사실 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받다 보니까 어떤 지시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거나 아 이건 이렇게 저희 생각대로 할게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아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어.
1: 지금 이미 연년생까지 이제 나와서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많이 개입을 하셨을 거고 또 사실은 이 부모님들의 감정이라는 게 뭐 나는 베풀어 주겠지만 결정은 언제나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서포트했으니까 이런 건 내 뜻을 좀 따라야지 않겠니? 라는 쪽이 좀 더 많죠. 꼭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런 뭐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모님도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은 받되 뭐 내 뜻대로 다 하겠다 이런 게 사실 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 나와 버렸던 이유도 독립을 바로 해버렸던 이유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어떤 그런 선언이었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예. 이미 받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0: 이미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고
1: 네.
0: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솔직하게 제 의견으로는 제 고민 사연 끝까지 읽으면서도
1: 네.
0: 고민인지 자랑인지 헷갈렸어요. 정말로
1: 고민이죠.
0: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1: 네.
0: 그래서 안 받으실 건가 앞으로.
1: 예. 받던 사람은 또 안 받는 거 하기 어렵습니다.
0: 그리고 내가 안 받는다면 내 아내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잘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인데 나를 만남으로 해서 그 도움을 그러면 거절하고 가는 게 그럼 이게 행복인 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부모님이 노력하셔서 얻은 것들 자식한테 베푼다는데 받으시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비즈니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돈이 오고 가는 순간부터 그래서 돈을 받은 만큼 도움을 받은 만큼 내가 이걸 사회에서 번다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를 생각하면 장모님한테 드리는 인사나 받아들이는 그 의견 수용 같은 게 그거 엄청 쉬운 편일걸요.
1: 뭐 사실 쉽지 않은 사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 자체를 거절하는 순간 사실 뭐 얻을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감사히 받되 양육이나 아이들 진학이나 또 뭐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우리 부부가 한다.
0: 아, 그건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받을 거는 받아서 챙기세요.
0: 맞아.
1: 그 뭐가 문제입니까?
0: 어.
1: 근데 결정은 받았기 때문에 다 따라가야 한다면 이게 이 부부가 어떤 가정에 딱 한 주체로 서는 데 있어서
0: 예.
1: 계속 문제가 누적될 겁니다.
0: 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스킬은 어떤 선물의 가격보다요 거절의 가격을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차를 받은 뒤에도 이제 장모님한테 의견은 감사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요 멘트를 하실 수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줄여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받고 거절.
0: 받고 거절하기.
1: 네, 받고 이건 저희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좀 능청맞게. 네. 그냥 받으세요.
0: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겠네요. 확실히 장모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기술이 필요하네. 결과적으로는 가까워져야 장모님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1: 약간 이게 권력 싸움이기도 한데요.
0: 네.
1: 서로의 지배력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 네. 지금 자본에서 밀렸잖아요.
0: 밀렸지. 네.
1: 받고 네. 그냥 나는 말로 약간 그 권력을 좀 다시 쟁취하면 됩니다.
0: 예.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1: 예,
0: 부모님의 도움을 이제 크게 받으셔가지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데 또 크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죠. 사실상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 한쪽은 그걸 불편해서 투덜거리는 팀이 있고 한쪽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잘하는 쪽이 있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쪽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실제로도 행복하다. 그게 더 많이 받는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각자의 삶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1: 네. 예,
0: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내는 환경이시라면 예, 함께 가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의 마음 정리를 다시 하고 다음 관계 기술 갑니다. 조금 더 에너지를 올려야 되니까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에이티즈의 배드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

0: 에이티즈 배드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 기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식물을 정말 좋아하는 식집사입니다. 집안에 화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얼마 전 가족여행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돼서 집 가까이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0: 그러면 내가 산책하는 김에 들러서 물 줄게. 식물들 보는 거 재밌겠다.
1: 친구 덕분에 마음 놓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구며 액자며 집안 구조가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0: 아 그거 내가 집 구조 좀 바꿔놔봤어. 내가 복도로는 집 구조 잘 알잖아. 현관에 거울 놔두고 침대 방향도 바꿔두고 이제 너 복받을 일만 남았을걸?
1: 친구가 저를 생각해서 해준 건 너무 고마웠지만, 아니 솔직히 제 허락도 없이 집 구조를 바꿔놓은 건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은데요. 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오는 편이라 제가 다시 바꿔놓으면 자기가 애써 바꿔준 걸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속상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고 싶은데요.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0: 야, 다들 고민자들은 마음이 어쩜 이렇게 다 여려요. 사연 보내준 익명의 청자분께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 허락 없이 집구조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뭐 좋은 의미로 예, 잘 되라고.
1: 저도 사실 그 집안의 풍수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0: 아, 그래요?
1: 책도 사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 게 현관에 거울을 놔줬다고 한 이거
0: 안 좋은데.
1: 폭 나가는 거.
0: 그렇지.
1: 들어오던 폭이 거울에 반사돼서 나간다.
0: 그렇지. 맞아. 야, 진짜 관심 많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
1: 침대 방향도 사실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서 네. 뭐 화장실 방향이냐 북방이냐 뭐 남방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문과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렇네. 진짜. 일단은 전문성도 좀, 떨어지니까.
1: 네. 의심도 되고요.
0: 아 이게 너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내 집에 내 물건을 건드렸다는 것도 속상한데 아예 구조를 바꿔놨어. 야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화를 안 내시고 아주 순하게.
1: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0: 다시
1: 친구가 화날 수도. 근데 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거 다시 친구의 허락을 구하려고 한다는 이 점이.
0: 그러니까
1: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0: 예.
1: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가 한 번 침범이 됐잖아요.
0: 예.
1: 사연자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집의 결정권은 이제 진짜 친구한테 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멘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나의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0: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친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0: 돼요.
1: 어, 맞아요.
0: 아무리 친구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이게 의사 묻지 않고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화도 내도 돼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1: 근데 이제 화를 내려면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보자마자 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거 원한 게 아닌데. 어. 나 바꿀게. 이렇게 바로 단호하게 했었어야
0: 바로 되는데. 얘기할 때는 최절정의 화를 내도 돼.
1: 맞아요.
0: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덜 화를 내야 돼요.
1: 이제 와서 화를 낸다고? 네,
0: 조금 덜 화를 하잖아요. 내야 돼. 그 시간의 틈에 적절한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났으면은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속 나 마음에 남는다 정도로 이제 차분한 화를 좀 내줘야 되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 심리학 한참 공부할 때 너무너무 그 맞아 이거야 했던 대화 방식이 있거든요. 마샬 로젠버그라는 심리학자의 이제 비폭력 대화.
0: 비폭력 대화.
1: 네, 폭력. 꽤 어떤 반대인 거죠. 자칫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오히려 더 거스르는 대화가 일어나기 쉬운데
0: 맞아요, 맞아요.
1: 비폭력 대화는 정말 폭력적인 것과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 그런 대화라고 해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매우 매우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에요. 아, 식물 잘 챙겨줬다. 이렇게 관찰한 걸 얘기하고 근데 그다음에 느낌. 그래서 정말 고맙다. 여기도 느낌이잖아요. 근데 허락 없이 직구조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는 좀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다. 여기까지 느낌이고 그다음 욕구. 다음부터는 내 집이니까 뭔가 바꾸기 전에 먼저 물어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욕구와 그리고 부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 멘트를 좀 정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0: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좀 실수 나올 수가 있죠.
1: 어, 그럼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데
0: 맞아 맞아.
1: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약간의 그 공격적인 걸 넣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에서도 그런 게 돌아옵니다.
0: 아.
1: 내가 비폭력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잖아요.
0: 훈련해야 돼. 맞아.
1: 한 번만에 바뀌진 않는데 상대도 굴복하게 돼요. 그거에. 그래서 파워를 더 느끼시고 싶은 분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루트를 딱
0: 너무 좋네요.
1: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제대로 된 스킬 하나 또 배워갑니다. 우리 사연자 분께도 이런 스킬 딱 적용하셔가지고 꼭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 친구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멍.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7: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칼 융의 말입니다.
8: 네, 오늘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 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상황들은 네. 사실상 좀 괴롭긴 하죠. 그러나 그것을 좀 지나가다 보면 또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 내가 정말 경계선이 없었구나. 혹은 내가 더 좋은 대화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더 유익한 그런 상황들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7: 네, 거슬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8: 없을 수는 네. 없지.
7: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를 찾으면 됩니다.
8: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내가 남을 안 거스르게 한다는 자신도 없어.
7: 맞아요.
8: 다 거슬리게 하면서.
7: 네, 뭐 타인은 지옥이란 말도 있지만 또 타인이 우리를 너무너무 성장하고 행복하게도 해주니까요. 그 선을 잘 타야 됩니다.
8: 맞습니다. 네. 그런 관계 기술 오늘도 잘 배워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관계 기술 또 배워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다음 주에 뵐게요.
7: 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틈새는 파랗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로로 영영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이죠. 유진초이의 실존인물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의 역사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1: 꾹끼리 베이글닷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너무 좋으셔가지고.
1: 근데 이건 저는 이거는 그냥 저는 딕션이 좋다. 아. 발성과 딕션.
0: 아, 그 인정입니다.
1: 약간 배우 발성 아닙니까?
0: 맞아요, 인정입니다. 네. 아, 인정해요.
1: 저는 지금 당장 뮤지컬 쪽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다.
0: 뮤지컬은 이제 음정이란 게 있어가지고.
1: 아, 그렇죠.
0: 딕션과 발성만으로는.
1: 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까? 아,
0: 음정이 또 있어야 돼. 아. 춤도 추셔야 되고.
1: 아, 춤도 추어야 되고.
0: 예. 예. 자, 우리 장모님이 또 듣고 계신데. 예. 우리 사위가 그럼 연기자가 될 건가 아.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네네네. 연기 도전하십니까?
1: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뭐 한 번 정도. 단역 정도로 한번 나가보고.
0: 그래, 딕션도 좋으시고 인물도 되시고.
1: 아, 그럼요.
0: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연기자 하는 거죠.
1: 라디오만 듣고 제 얼굴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놀래지는 마세요. 예, 예. 인터넷에 뜬 제 얼굴을 보고 놀래지는 마세요.
0: 아, 아니요 예, 예, 이미 예. 목소리에서도 큰 기대감.
1: 아, 그렇습니까?
0: 누가 봐도 개성파 연기자.
1: 아, 그래요?
0: 예. 자, 깨는 게 역사일지 오늘. 아, 오늘 저 궁금해요.
1: 그래요?
0: 미스터 션샤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자, 역사 브리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재현쌤 소개해 주시죠.
1: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세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고 19에 태평양을 건너고 32에는 미군의 자원 입대에 유럽 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리로 갔으며 그곳에서 나라 없는 사람들의 사무소를 4년 가까이 혼자 지켰습니다. 37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거둘 가족은 없었고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증명해줄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유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종이가 없어서 100년이 걸렸고 결국 그 종이를 새로 만들어서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00년 만에 돌아온 이름 독립운동가 황기한의 인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1: 예.
0: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
1: 맞습니다.
0: 예. 이제
1: 모티브가 되셨죠?
0: 모티브가 된 분 맞죠?
1: 맞습니다.
0: 근데 이 소개만 들었을 때 왜 이렇게 서럽고 예. 예, 왜 이렇게 울적하게 가셨어요?
1: 아, 이게 이제 뭐 뒤에 말무리에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결혼도 안 하셨고요.
0: 그러니까. 김태리 씨는 안 만난 거예요.
1: 아, 김태리. 아, 거기서도 김태리 씨와 예. 이어지지 않잖아요.
0: 아, 이어지지 않지.
1: 이어지지 않아요. 아,
0: 맞다.
1: 거기서도 혼인 증명서가 가짜야, 가짜.
0: 하... 왜 이렇게 속상하네요.
1: 속상합니다. 이게 진짜 돌아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이제 유해를 그 모셔오는데도 소송을 두 번이나 하고요.
0: 어머 어머 어머.
1: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0: 100년이나 네. 걸렸어.
1: 예, 예. 예.
0: 황기환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황기환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세계의 이름입니다.
0: 이름이 세 개가 됐어요?
1: 네. 아, 이름 뭐 같은 이름인데 이제 표기가 조금 달랐었던 1903년 7월 23일자 관보였고요. 거기에 한성 1호 학교 우등생 24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어요. 네, 여기에 한자로 황기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연령을 감안하면 동일인이 개연성이 있다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은 모르는데 연령대랑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면 언어에는 조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성 1호 학교의 우등생 명단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일본어 쪽으로 상당한 좀 그 재주가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1903년에 실리고요. 그 다음 해에 게일리코라고 하는 하와이로 향하는 배가 있거든요.
0: 예.
1: 이 배에서 영어 이름으로 황기환이라고 하는 나이는 19살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 인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기환일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왜 1904년에 19살에

0: 노동이민으로 갔었던 분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황기환 선생은 하와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노동이민이 아닌 거예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갈아타고요.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랜드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1: 레드랜드.
0: 여기는 뚜렷하게 무슨 뭐 한인들의 모임이 막 활발하게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 노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뭐 하와이처럼 많거나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해 1905년에 국립협회라고 하는 이 근처에 한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독립운동 단체거든요. 근데 간 지 1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이민은 확실히 아니고 그러면 가자마자 왜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을 했지? 아마 당시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환멸을 느끼진 않았을까?
1: 아...
0: 그리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름이 지금 보면은 한성일어 학교, 게일리코의 승선자 명부, 국립협회까지 이름만 남아있고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에 또 황기환의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18년 5월 18일 날 미국의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문서거든요.
1: 예.
0: 뭐가 되어 있냐면 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입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1: 입대 기록이 있어.
0: 정말 특이합니다. 기록이 이름만 승성자 명부나 뭐 국립협회 이름만 이렇게 쭉쭉 남아있다가 갑자기 미군으로 참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전선으로 근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1918년 5월 18일인데 5월 9일 날 미국에서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5월 9일에 징집법 개정안이라는 게 공포가 되는데 만약 외국인이 전시에 미군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딱 놓고 얘기를 들으면 그냥 미국 사람 되고 싶었던 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기환 선생이 대한제국 시기에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아직 나라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1918년이면 나라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럼 국적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일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싫었던 것
1: 싫었다.
0: 같아요.
1: 와.
0: 그게 싫어서 미국 시민이 돼서 독립운동의 활동폭을 넓히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미국인이 되고 싶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버리면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으시거든요. 전선에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편안하게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럽에 남아있게 됐는데 유럽에 남아있으면서 했던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 활동 때문에 단지 그냥 황기환 지사가 미국 시민을 시국 시민이 되고 싶어서 이 선택을 했었던 건 아닐 거다라고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예. 어떻게 또 흘러갈지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두 달 만에 혼자가 되답니다.
1: 뭐 혼자가 또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0: 네. 1918년 이제 11월이 되면 전쟁이 끝납니다.
1: 예.
0: 돌아올 수도 있는데 미국 미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이때 독일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독일 미군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편지가. 1919년이었었고요. 1월이었는데 이때 이제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뒤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때 식민지 상태에 놓였었던 그때 다양한 민족들한테는 이 회의가 굉장히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는 식민지고 어차피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식민지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패전국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패전국의 그 식민지였었던 나라들에서 우리 이제 독립할 거예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이

0: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이때 조선 식민지 조선인들도 이 회의에 기대를 갖습니다.
1: 예.
0: 우리도 식민지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파리강화 회의에 다양한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 파리강화의 한인들을 보내요. 그 가운데 김규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1: 김규식.
0: 김규식 선생님이 황기안 지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파리로 와라. 파리로 와달라. 왜냐하면 이미 황기안 지사는 1905년에 공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어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랑 연을 맺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파리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기안 지사도 파리로 갑니다. 그때 이 만들어지는 조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파리 한국 대표부 혹은 한국 대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는 임시정부 파리 지회가 돼요. 그래서 그 지회에서 활동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쪽에 와가지고 서기장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유럽 내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여기에서 하는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언론사를 차려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하는 거였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리 대표부에 합류하고 두 달 만에 조직이 무너져요.
1: 오.
0: 김규식 선생님이 일단 떠나고요. 그 다음에 부지사였었던 이관용 선생도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황기안 선생 거의 혼자 활동을 하세요. 혼자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돈입니다. 돈. 혼자서

0: 했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프랑스 언론에서 나갔었던 그 언론 기사 내용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인과의 동등한 권리가 아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싸운 것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절대적인 독립을 위함이다. 요게 이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가져온 문장을 한국의 독립운동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이런 활동들을 보면 얼마나 절박한 환경에서 좀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글이라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좀 뭉클한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 저희 몰라서 그렇지 진짜 각 지역에서 각 진짜 독립 운동가들이 네. 아, 나라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0: 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박물관이 임시정부 기념관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서대문형무소 위쪽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예. 가면 이때 그 유럽에서 활동하셨었던 분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나 유물들 이런 것들을 쫙 전시해놨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굉장히 뭉클합니다.
1: 그러니까.
0: 일단 코리아를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코리아를. 코리아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일본도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때. 일본도 유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떤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지금 한국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우리가 식민 지배하면서 이만큼 발전시켜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사진들을 막 언론사에다가 뿌려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발전하고 있네. 게다가 일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에서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유럽에 남아있는 프랑스나 영국이 바라봤을 때는 일본은 우방국이에요. 그 우방국이 갖고 있는 식민지가 발전하고 있다는데 왜 황기안이라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1: 그렇네.
0: 그런데도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서 만나면서 언론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1: 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들을수록 대단해요.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독립운동가 황기안 선생 1919년 프랑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싸운 것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절대적인 독립을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남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굴까요? 문제 수준 오늘 정말 끝내주네요.
1: 좋아요.
0: 미국사입니다. 세상에.
1: 예.
0: 한국사도 아니고 미국사예요.
1: 미국의 대통령으로 갑니다.
0: 근데 저 굉장히 좀 보기에서 오늘의 좀 센스 작가님의 센스 좀 느낄 수 있었다. 1번 링컨, 2번 리모컨, 3번 베이컨.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넣은 거죠.
1: 예. 지란이요.
0: 본인이.
1: 예, 본인이.
0: 예.
1: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쯤에서 재원 픽 오늘의 추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0: 미스터 선샤인의 그 주인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멜로망스의 좋은 날. 여기 이제 고해신이랑 그 이병헌 배우 맡았던 유진초이죠. 유진초의 러브신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아마 나왔었던 OST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 예.
0: 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멜로망스의 좋은 날 지금 들으시고요.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용한 바람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재현 선생님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남긴 미국의 대통령 1번 링컨입니다.
0: 장모님 또 놀라시겠네 또.
2: 아니 들으시는 분들은 예. 요때 되면은 귀 살짝 떼실 거예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시니까.
2: 네 예, 아시니까 귀 살짝.
0: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팬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독립운동가 황기환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세 번째 키워드 500명 가운데 35명입니다.
0: 500명 가운데 35명. 뭐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 아, 1919년 요 무렵이에요. 1919년 9월 일이 됐을 때 파리 한국 대표부로 전보안 통이 옵니다. 전보. 전보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었던 한인 한 명이었는데요.
0: 한인.
2: 요 분들이 이제 한인 노동자분들이세요. 그 500명 정도가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강제 귀환을 막아달라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전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무르만스크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서북쪽 끝, 그게 북극해요. 진짜 추운데. 이 여기는 이 위도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그 겨울 되면은 해가 안 집니다. 아. 진짜 북극해 쪽에서 완전
0: 아,
2: 끝.
0: 아, 완전이구나.
2: 러시아의 완전 끝인데 북이 69도랍니다. 오. 북이 69도. 근데 여기에 한인이 500명 있다는 거예요. 의아하잖아요. 여기 도대체 한인이 왜?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게 아니라 원래는 연해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편 하면서 연해주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0: 예.
2: 이분들 중에 무르만스크 지역으로 이주했던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철도를 까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 계셨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 한 500명 정도 되는 분이 무르만스크 철도 쪽에 노동 현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전이 시작이 됐었고 이때 연합국이 이제 볼셰비키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면서 여기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르만스크에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부대가 이쪽에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인 노동자분들이 이 철도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되면서 내전 한복판에 그냥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예요.
0: 아.
2: 그러다 보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니네 어느 나라 사람들이니? 이 동양인인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봐서 아, 우리는 코리아다. 실제로 이때 이 분들이 남겨놓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막 기록을 해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 보면 코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국인들 입장에서 코리아야? 코리아면은 일본이네?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0: 아, 안 돼.
2: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었었던 무르만스크에 있었던 한인 중에 한 명이 이 파리 지회에다가 우리 살려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를 황기환 지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관계다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중에 300명은 떠나버립니다. 강제 귀환을 당한 거죠. 강제 귀환을 당하고 200명이 남아있었는데 이 200명이 영국군의 보호 아래 이쪽으로 영국으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에든버러 쪽으로 철수를 하고 있는데 이 200명이라도 한번 우리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파리 프랑스에 있는 외교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0: 예.
2: 근데 그 딜이 뭐였냐면 프랑스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독일과의 전쟁 중에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0: 이 한인들을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걸 프랑스 쪽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득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오호. 200명 모두를 데려오지는 못하고요. 200명 중에 35명을 이 프랑스로 데리고 오는 걸로 결국은 설득을 해내고요. 그렇게 11월 11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파리에 도착을 해서 그 노동 현장으로까지 그 이동을 하는 데까지 황기환 지사님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쉬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1: 쉬프.
0: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200km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동부전선.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동부전선이었었던 거죠. 그 이곳에서 전사자들 시체 처리를 해주거나 전후 복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진짜 힘들었답니다.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35명의 그 한인들 입장에서는 안 끌려간 게 어디예요,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아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거든요. 돈을 모아요. 돈을 굳이 모읍니다. 그리고 이 파리 위원부에 돈을 기부합니다. 아 저는 이런 거를 대단하시다, 어떤 진짜. 마음으로 했을까?
1: 대단하시다.라는
0: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황기현 지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때 살아남으셨던 35명 중에 한 분이겠죠. 살아남으셨던 한인의 아드님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 인터뷰가 있는데 황기현 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황기현 지사님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버지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아마 이때 프랑스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셨었더니 35분도 비슷한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그 돈을 기부를 하면서 그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제법, 그 프랑스에 있는 제법 한국민 총회의라고 하는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요 모임이 프랑스 최초의 한인들 모임이거든요. 그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단체에 계속적으로 연을 맺으면서 기부할 때는 또 기부도 하고 독립운동할 때 지원도 해주는 그 단체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프랑스의 문서보관소에 이 한인들의 등록 명부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도 국적란에 꼴인 한국인 본인들의 국적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참 보면은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1: 그렇네요. 자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유럽 생활입니다.
1: 그럼 이제 황기현 지사는 파리에서 쭉 생활을 하신 거예요?
0: 파리 갔다가 그 영국도 갔다가 런던이랑 파리를 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1: 예.
0: 4년 가까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와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계속 이 출판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다 돈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출판물들 막 첨부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유럽에 막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임시정부 기념관 가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양질의 어떤 문서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식민지배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였고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우리는 문명국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홍보물이 속된 말로 허접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지.
0: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 갈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거기 가가지고 돈 때문에 한인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정된 재화입니다. 독립운동 이때 당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1: 맞아.
0: 여기 있는 한인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돈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모아놨었던 돈으로 유럽에 있었던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조금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왜 여기서 노선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디가 더 중요한데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0: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한 데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지금 영국에서 뭔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때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관계에서 균열이 조금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걸 노려야 된다. 그러면 런던으로 가가지고 런던 쪽에서 더 활발한 독립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프랑스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 파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돈이 없습니다.
1: 아휴.
0: 그렇게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름이 또 멋있어요. 이때 황기환 선생님이 활동명이 멋있습니다. R K 황이에요. R이라는 이름을 썼대요.
1: R.
0: 근데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만
1: 예.
0: 이 R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귀족들이 쓰는
1: 아.
0: 이름이래요.
1: 오.
0: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의 얼.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이름으로 쓰이는 거고
1: 네.
0: 한국에서는 이게 얼, 우리의 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혼. 이런 느낌으로 같이 쓴 거 아닐까라고 적극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그래서 좀 더 멋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RK 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고? 싶을 정도로 유럽 내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이 RK 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인터뷰나 아니면 기사가 나가는 게 500개가 넘습니다.
1: 와.
0: 저는 이 정도로 정력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거든요.
1: 진짜.
0: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한국인들은 지금 독립을 원하고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계속적으로 쏟아냈었던 겁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 코리아 몰라요. 근데도 이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는 거. 그러다가 암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1: 암살자요?
0: 이때 런던에 있을 때였는데 런던 경찰국에 소환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 그 히로이터가 이때 황태자였을 때였거든요. 이때 히로이터가 영국에 4주 동안 머물 예정이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한인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런던 영국 정부에다가 황기안 지사를 히로이터를 암살할 만한 위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풀려나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우여곡절까지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유럽에서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셨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1: 아, 멋지시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된 책임감으로 또 수행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메입니다. 자, 이쯤에서 예,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의 Unstoppable 듣고 올게요.

0: 시아 언스타퍼블 듣고 오셨습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재윤쌤과 함께 독립운동가 황기환의 역사 하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황기환 선생님의 마지막입니다. 유럽에서 일단 활동을 하시다가 예. 미국으로 옵니다. 결국은.
0: 미국으로, 예.
1: 유럽에서의 활동을 결국은 접어야 됐었어요. 일단 돈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워싱턴에서 굉장히 큰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워싱턴 회의라고 불리는 건데 요게 이제 태평양 극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였었거든요. 당연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0: 예.
1: 황기환 지사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결국은 또 파리강화회의 때랑 마찬가지로 참가 자격을 얻지는 못합니다.
0: 아...
1: 청원서는 아마도 제출은 됐는데 당연히 그 중요한 의제가 되지는 못했고요. 뭐 파리 때랑 비슷했었던 거죠. 그리고 워싱턴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제 계속 미국에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 이게 문제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활동 내역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의 어떤 사례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0: 예.
1: 자, 저번에도 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역사에 오래오래 기록되고 기억되시려면요. 그 일기를 쓰세요.
0: 아.
1: 덤덤이 나의 오늘을 기록하는 일기들이 있으면 황기환 지사님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없어요.
0: 아이고 아깝다.
1: 그래서 1921년에 이제 그 워싱턴 회의 그 22년 2월까지 열리거든요. 이 이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923년 4월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뉴욕에서 37살의 나이에 호텔방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에 뉴욕 한인교회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0: 예.
1: 이분이 그냥 교회 신도들의 선조들의 무덤들을 조사하러 뉴욕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갔대요. 그런데 거기 공동묘지에 희한하게 한글로 적혀 있는 보통 한인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묘지석 있잖아요.
0: 예.
1: 거기 영어로 적힌 게 있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한인 황기환이라고 돼 있는 거 발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유럽에서 외교 독립 운동을 했었던 분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걸 한국 정부에 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이 추진이 되는데
0: 예.
1: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0: 아.
1: 이거 참 웃긴 법인 것 같아요. 유족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아, 유족이 없는데

0: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미국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두 번이나 소송을 하는데 유예 봉환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이 문제를 푸냐면 국가보훈부에서 그 묘를 관리하는 회사랑 결국 문제를 풀어요. 묘를 관리하는 회사 쪽에다가 이 국가보훈,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의 그 기록 하나,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던 거 기록 하나,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던 기록 하나, 요거를 그쪽에다가 제출을 하고 공동묘지 쪽이랑 그 회사 쪽이랑 법적 문제를 풀어서 결국은 2023년 유해가 봉환이 됩니다.
1: 진짜 얼마 안 됐네요.
0: 네. 그리고 지금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순국 백죽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귀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해봉안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1: 아, 100년이 걸렸어. 네. 와,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0: 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정말,
1: 정말 드라마 같고. 네. 근데 되게 혼자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다 가셨던
0: 후손분이라도 남아 있으셨으면 아마 이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흡족하게 보셨을 텐데 후손분들도 남아 있지 않아서
1: 예,
0: 좀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네.
1: 자, 이렇게 독립운동가 황기환의 역사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7: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 대문 쌤과 함께 인사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외칠 거고요. 끝곡은 CN블루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예, 예, 노래 예. 띄워드립니다. 민영 PD가 또 예, 굉장히 오랫동안 예,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구나. 아, 예, 예.
0: 자, 같이 인사드릴게요.
1: 예, 오늘 좀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장모님 듣고 계시니까 예. 마지막 부드럽게 여러분 해버 굿데이! 시끄러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